0: 정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구악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보신환입니다. 근뇌보신환 우리 쓰시는 분들 어선 적지 않은데 근뇌보신환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약은 바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일체다병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일체다병. 몸은 하나인데 병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약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바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파킨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그렇고 중풍성 치매도 그렇고 혈관성 치매도 그렇고 또 특히 잿머리를 뜬다거나 또 손이나 이런 걸 뜨는 것이 다 우리 뇌조직에서 나오는 신경세포가 온전하지 못해서 뜨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그 시중에서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B1 B1입니다. B1에다가 우리 이 건뇌보신환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손을 떨거나 머리를 떨거나 파킨슨병이 있어서 전신을 떨거나 이런 떨림이 좀 많이 나사지는 것까지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초기에까지는 이 약을 쓰면은 치료가 되는 걸 뚜렷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뇌보신환이란 말입니다. 우리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치료하는 데서 직접적으로 수선 먼저 선택해야 될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근뇌보신환을 쓰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있었다, 전립선 비대가 있었다, 방광염, 신염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쓰고 또 소변이 잦던 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때문에 밤에 다섯 번씩 일어나는 밤소변도 나사졌다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저 이 건뇌보신환 어느 후에 어느 한 5달 썼습니다.
1: 네. 네.
2: 예, 쓰고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 옛날에도 안 잤다 이러다 이렇게 되면 눈앞이 캄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2: 예, 한참 쓴 후에 이게 아기고 눈앞이 캄캄해나고 이랬습니다.
1: 아주. 네.
2: 그리고 예, 이 밤에 밤잠이나 못 잤습니다. 밤에 어떻게 돼서 너무 자다보면 힘들고 자부름에 아이오고 그리고 머리라는 게 그냥 이 절반에 반쪽이 아픕니다.
1: 그냥. 네.
2: 예. 그리고 어떻게 손발이에 내 많이 차든다. 냉합니다.
1: 네.
2: 예. 여름에나 겨울에도 겨울에는 더 합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햇빛 쪼임 나고 하는 것도 그냥 차갑고 했는데 지금 내 이거 갖다 쓰고서 어떤 5달 어떤 예 썼는데 이거 쓰면서 지금 완전 소화돼서 이 몸부터 따뜻해 다음에 지금 지금 머리 아픈 증세하면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환자분, 이제 앞에서 본인이 이런 정황을 상세히 설명드린 거 들어보면, 몸에 양기가 부족하고, 남성분들은 양기가 부족하면 만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기립성 빈혈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

0: 일어날 때 눈이 새까맣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 빈혈기도 있단 말입니다. 이 이름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온몸이 냉하고 전신의 혈액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우리 이 건예보시화는 전문적으로 이런 데 쓰면은 그 어떤 약보다 직접적으로 효과 보죠. 예, 로경 홍삼이 들어가서 환자분한테 아주 맞는 약입니다.
1: 예, 그리고 또 내 처음 해결되기 전에 이 저기 전력선 비련에서 예, 어제는 한 20년 넘어 됩니다. 이게 어제는 한 50살 그때부터 지금 전력선 비련이라는 게 제 이제 나이 먹어도 밤에 잠 어디 되면 보통 6번, 7번입니다.
0: 네.
1: 밤새. 이러니까 더 이상 못 하겠죠, 완전.
0: 네. 그런 거는 금방 치료됩니다, 이야기에서. 네.
1: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완전 밤잠 잘 자면서 그 다음에 통도 안 가고 하루 나이에 한 번, 많을 때 두 번 익었습니다,
0: 지금. 네, 많이 나셨었습니다.
1: 네, 얼마나 지금 좋아지. 네, 야, 옛날에 그 체력하여 뭐 여러 가지 같은 거 쓸데없을 때 하나도.
0: 네.
1: 이 약에서 지금 효과를 봤습니다,
0: 이거. 네.
1: 예, 요번에는 이 약 좀 더 싸서 올해 더 쓰겠습니다. 선생님 효과도 그 약이가 또 이렇게 넣으니까 써보니까 다 진짜의 좋은 약을 또
0: 많이 진짜 좋은 약을 량에 맞게 질이 이 질 방면에서 엄격한 엄선을 걸치는 양치에서 관리하는 약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 보는 약입니다. 예, 아직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1: 예, 15시까지 전에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이 건네보시완 당뇨 합병증이 정말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0: 합병증이 아주 좋습니다.
3: 예. 나는 이 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심장이 나빠지니까 폐같이 나빠진다. 예. 목이 말라들고 목에 가래 끼고 기침 많은 기침하고 이래던 게 이 건네보시완 순단부터 지금 예. 심장도 좋아지고 그게 까딱 이름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숨쉬기도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반소변 차수 만화가 동영 고생했는데 지금 이 하루 저녁이고도 두 번밖에 안 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도 소화 아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고 혈지 조절 혈당 조절 다 아이 되는 게 이 근육이 좋았으니까 지금 혈당 혈지 혈압 조절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 잘 돼,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0: 예.
3: 그런데 이번 활동에 참여해서 배달 받았는데,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할 건 우리 친구 있지 않까요?
0: 예.
3: 그 신염이라고 소리 진단 받았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건네보시완은 내 얘기를 했대. 겸 선생님과 문의를 해달랍니다.
0: 신속후 신염이란 거는 단백이 나가고 혈세포가 나가는 신염입니다. 예. 신후 신염은 쉽게 떨어지고 반대로 반복이 자주 오고 신속후 신염은 잘 떨어 아이지는 신염입니다. 예. 그런데 소변에 계속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 될 혈세포라든가 단백이 싹 나가버리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염 때문에도. 예. 이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이 불순하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 신소구가 망가졌고 염증이 왔던 신소구가 새 것으로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뇨독증 환자들도 이 약 씁니다.
3: 예, 예.
0: 예.
3: 그러면 오늘 배달 받기셔.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4: 벼르진 위에 건예보시완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머리랑이 어지럽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자꾸 그래서 손 나고, 예, 허리 다리 아프니 걷기도 바쁘고, 밤에 특히 소변 차수가 들어가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이 건예보시완 선택해서 써봤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많이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0: 알기죠, 예.
4: 제가 머리가 싱하던 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좀 잘 된다 지금.
0: 맞습니다. 이 혈압약이 들어갔다 말았다 중약으로 해서.
4: 예. 특히 계속 자꾸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4: 저 밤에 소변 차수가 여러 축대 나던 게 차수가 좀 기다려 주니까 사람들

0: 정신도 나고 좀 맥도 남다 이거.
1: 맥이 나는 약이지 않습니까?
0: 예. 이번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장기적으로 좀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장기적으로 쓰는 게 돈이 남는 겁니다. 병원 두고 가는 일도 적어지고 예. 계속 쓰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건니버 슈한스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일곱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인해 머리가 흐트분하다 뭐고 좀 막 빙빙 돌고 앉아있어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얘 막 엎드려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그대로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네. 혈압 조절해야 되고 혈당 조절이 받아야 돼서 정말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그래도 네. 사회 선생님 감히 듣고 있건니 버슈한 어제 7달 썼는데 야 하나 지금 소실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빙빙 돌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고 예. 혈당 조절이 하면 잘 되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경력이 상실되던 게 경력이 하나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번호도 10개로 외우고 있습니다.
1: 많이 나사졌습니다.
3: 예, 얼마 좋습니까? 그래 이래 좋아질지 게 그런 저 어느 경우가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1: 활동 좋습니다.
3: 예, 그래 장기적으로 좀 쓰자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쓰는 약입니다. 예.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4: 예. 내가 근데 보시안 먹고서 지금 잠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4: 이게 근데 보시안을 먹으니까, 예. 한 석 달간 먹었습니다.
1: 예.
4: 머리 아프던 것도 예, 많이 나아지고.
1: 예.
4: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막 진정 못하던 것도 조절되고
1: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도 잘 되었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소변이가 많던 것이 예 소변이 어떤 정상적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가지고 요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게 지금 이약 뭐니까 예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 정신하고 그러했습니다.
1: 예.
4: 이약은 예 정말 예 듣기는 뼈 아픈데도 용 좋습니다.
1: 네.
4: 허리 다리 아프면 예. 허리 다리 아프면서도 영 고통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쥐어올라던 것도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이 약을 계속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번 활동 기간에 한 15가구 사려 합니다.
1: 네. 계속 잡으면 이제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더 알깁니다. 예.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계속 문의해서 그럽니다. 예.
1: 예.
5: 우리 딸이, 둘째 딸이 금년에 나이 40인데 예, 어제 오른쪽 귀가 예, 아파서 예, 한국에 가서 예. 그래 아파서 그 한국에 뭐 양산이랑 가면 그거 저 액을 한거 그거 먹고 이렇답니다. 근데 또 중국에 오니까 이 또 귀 어떨 땐 또 아프단다 이 오른쪽 귀가
1: 예.
5: 예. 어때 선생님 이거 무슨 약을 쓰면 좋습니까?
1: 귀가 안이 아픈지 아니면 바깥에 아픈지
5: 좀 안이 아프다고
1: 안이 아프다
5: 그래
1: 예.
5: 이게 그, 한국에서 뭐 안 좀 고름 나오나 이런 건데 양산인가 그 떼어주다가
1: 그러면 내 알만합니다. 일단 귀가 아프다면 우리 그 중얼연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중얼연이 있으면 고름이 나온다 혹은 그 염증이 있어서 염증이 있다고 오간가에서 말하는데 그럴 고름이 나오는 것도 없다. 그런데 양삼이나 이런 걸 먹은 게 이롭다 이러면 쓴시 콩팥이 허하면 귀가 아픕니다. 콩팥이 극도로 허하면 귀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염증으로 오는 중얼연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 귀부터 빨리 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질 듣는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건여보신환에서 그 치료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5: 현대 예, 좀 그지 이게 또 그지 가격도 그렇지만 근데 아주 또 이 좀 돈이 높으니까 이런 거 혹시라도 좀 다른 약이 없겠는가 하네. 없으면 이 약을 선택하고 예.
1: 있어도 이 약보다 낫은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잡으면 염증이 아니고 그저 생만의 귀 안이 자꾸 가렵거나 아프거나 귀 바퀴가 아프거나 귀 안이 아프거나 염증이 아닐 때는 이 약에서 다 효과 봅니다.
5: 선생님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예.
1: 진짜입니다 이거.

0: 네. 건강하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저희들 이 건의 보시완을 쓰고 이런저런 방면에서 많이 효과보죠. 특히 어지럼증. 어지럼증 하면은 우리 그 중에서는 보통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지럼증이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지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닥거리면서 자꾸 어지럽거나 심지어 막 쓰러질 정도.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심장의 혈액 공급이 문제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고, 그다음에 또 막 빙빙 돌아가면서 식은 땀이 나면서 좀 메슥메슥하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면 같은 게 들리면서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러면서 자꾸 머리 평상시에 어지럽다는 사람들, 이거는 주로 우리 말초신경이 많이 막혔을 때 그렇습니다. 말초혈관 미세순환 장애가 있으면서 말초신경 거증염증이 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보통 비틀비틀 되면, 진짜 어지러워서 비틀비틀 되면서 두통도 있고, 예, 좀 무수그람에 먹은 다음에 쉽게 삼키지 넘기는 것도 좀 곤란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꿰찔하지 않습니까? 깨끼고, 예. 이런 사람들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에는 우리 보통이 중추신경에 문제 있단 말입니다.
0: 네.
1: 이래서 많은 이런 어지러움증 원인이 다르지만 우리 25가지 진귀한 약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때문에 완고성 두통, 어지럼증, 귀에서 소리 나는 문제, 그다음에 실면증, 그다음에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중풍 후유증으로 해서 팔다리 언어 장애, 이게 다 장애가 있는 분들, 우리 건뇌 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1: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먼저 해드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제 아침의 희망을 가슴 가득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2: Happy New Year!

여섯 장백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강렬한 기상을 표현한 비생빈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리가입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은 새롭게 다양한 연변의 내를 힘차게 그려봅니다. 최종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문춘산 작사 전원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신명나는 가락으로 기쁨을 두 배로 키워드립니다. 황성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영어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변식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박문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선빵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새로운 우대 활동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풍습방,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왜서 두 가지 약 조합을 했는가? 기질은 한 가지 약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런 감은 약량을, 약을 뭐 한 대다 많이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량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약량이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예, 치료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풍습방은 전문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 따로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골수를 보충해서는 처방도 따로 났습니다. 이랬거나 예, 어떤 때는 골수를 보충할 때는 특히 지금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쟁암은 잘못 드리게 되면 발목이랑 끊어지고 그렇다면 척추가 끊어지고 예, 이런 경향경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어째 그런가? 기질은 우리 나무에 놓고 말한다 할 때 나무가 우선 썩어 나무 됐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푹푹 부스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안에 그 골수가 모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약은 또 평상시에 가량에 잡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량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서 우리 순시치료법을 항상 지켰기 때문에 약 효과도 좋고 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은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인가? 아이, 골과약을 먹게 되면 자꾸 위를 자극하는데, 근데 우리 풍습방은 식전에 잡수도 되는 겁니다. 예, 식전에 잡수는다는 거는 완전히 위를 자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극할 게 없습니다. 약을 몽땅 가공 잘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6세트를 사는 분들은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겸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겸 8세트부터는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 8세트부터 우리 오늘이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겠다, 사겠다 하는 분들이 이번에 공장 측에서 그 줄기세포 골수를 전문 보충해주는 타이 펩티드의 간시버 구수의 타이라는 거 2980원짜리 그 송송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약에 같이 결합하면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여기부터는 구수의 타이를 또 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린 데 오게 되면 어쨌든 전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제가 침은 예, 고대 침구려법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세히 자세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자수 맞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가서 한 번, 제일 많아서 두 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각지에서 왕천, 훈천, 동원, 용정, 예, 이런 데서 활용, 예, 이런 데서 와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을까나 뭐,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길에 도착하게 되면, 어느 못해 버스역전에 도착했다 하게 되면, 예, 우리한테 전화치면, 우리 사기분이 직접 차를 몰고 서리 가서 모셔다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기구도 그렇고, 복무원도 그렇고, 몽땅 조선족입니다. 그러나, 가나의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물어볼 것도,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물어볼 것도, 상세히 물어볼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기술 우린데와 치료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사적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서, 예,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을까는 너무 좋답니다. 예, 예, 잘로 다 모셔다 드리지 얼마나 좋은가. 예, 신사노름이라며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가 내 질병,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도 말하고 진구의원리에서도 말하고 우리 이 골과병이라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간판 탈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같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요추간판 탈출 우리 경락에 따라서 모두 6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화도자지이고 뭐 우리 방광경락이고 그 다음에 두마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렌마일 이걸로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의 경락을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침 놓는 방법도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래나 요추간판 탈출을 다 같게 치료했다가는 아무 효과도 못 보고 물러나는 겁니다. 돈대로 다 팔고 그래서 꼭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2880018번 전화해서 미리 예약해도 되고 직접 우리 그 찾아올 때도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기차역점 와승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꼭 당부하기 싶은 것은 미리 예약하고 제가 어떤 때는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수빵은 주약에 여러 가지 이런 풍수 골과병하고 마목이 생기는 이런 현상 이걸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당화해랑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화해라는 게 기시르는 신경이 끝까지 전달을 못해서 당화해 오는 게지 않습니까? 뭐 신경이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데서 이래 듣게 되면 무슨 신경 뭐 죽었다 하는데 신경 죽는 게 아닙니다. 중에서는 신경 그 주위에 풍한습 그 다음에 또 가래 이런 것들이 끼므로서 신경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화해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풍수빵은 직접 우리 중로년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우리 풍수 골과병 손발이 마모기 오거나 이런데 치료하는 게인데 이런 증상이 벌써 나타났다 할 때 특히 반신이가 막 마모기 온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하면 중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할 때 빨리빨리 우리 풍수빵을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 이런 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국내의 으뜸으로 불리우는 풍수비증하고 그 다음에 손발이 마모기 오고 그 다음에 비수한 혈전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내가는 전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이런 마모병을 인해서 나타나는 이게 마모병이 발전하게 되면 뇌혈전, 뇌경색, 중풍, 반신불수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풍수빵에서 독특하게 개발한 양쉐 롱진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쉐라는 거는 피를 양한다 이런 게죠. 롱진이라는 거는 힘줄을 정말 탄력 있게서리 회복해주는 이런 메이다. 이것을 전문 중약제에서 추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있는 이런 혈전 이것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독소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내가고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이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경 갑자기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그래서 기실은 신경을 영양 공급해준다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간을 도와줘야 됩니다. 중의에서는 간주진이라 했습니다. 진이란 건 힘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신경도 다 이 힘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잘 도와줘야 우리 약은 간을 도와준 약제만 해도 16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쓰므로서 우리 눈이가 아주 밝아진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2: 예, 전 선생님 연휴를 잘 보냈습니까?
1: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2: 수고도 많이 했겠습니다.
1: 선생님. 아, 예.
2: 예, 나는 야광 풍수빵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그저 이 관절이 많이마다 아프고 마모기 오고 그저 활막염도 있고 고모상 집에 그저 또 들여박혀밖에 못 있고 예. 네. 지나가도 주차일 찍고 나가도 예. 조금 잘못하면 넘어지고 예. 막 이래 무릎이 엉키는 것 같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흐리멍텅하고 그러다니까 밤도 제대로 못 자고 예.
1: 네.
2: 어, 여러 가지 골가병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아무런 짐도 맡아도 쓸데없고 눈까지 저도 예, 고대부지도 뭐 아프이나 아파지 쓸데없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그 야광풍습방 이거 설명하는데 특히 다른 때는 예, 이 골관절병 그 약을 먹으면 자꾸만 부작용없대다. 그래서 더구나 쓰다가도 되지고 쓰다가도 되지고 이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2: 그래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른 것보다 이 야광풍습방이 깊은 곳이야 한기와 습기를 없애고 곳을 보충해준다는 이런 말은 다른 데서 못 들었습니다.
1: 네.
2: 골수를 보충한다는. 그래서 이 야광풍습방이 골수를 보충하고 깊은 곳이 한기, 습기를 다 독이랑 체내로 배출하고 그렇다니까 네. 좀 저기 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쓰고 있는데, 오, 지금 많이 좋습니다.
1: 네.
2: 오,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그저, 그저 병지에서 일어, 앉았다 일어나서 벌벅이다시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 아들 안 남편이 방조해주고 이랬는데, 오, 이거 쓰면서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마먹이고, 그 다음에 붓기고, 통증에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랬으니까, 예. 그래, 난 점점 실망하던 대로부터 신심이 있고, 정말 잘 먹고 또 심장도 좋아져 여러 가지 또 병이 다 났다니까 정말 런연성 그 오랜 병들이 하나하나 다 나아서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선 살게 됐지 그만과
1: 네.
2: 선생님이 이렇게 전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약은요 다 하고도 딱 우리에게 맞는 그런 약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서 많은 혜택 보고 있는데 또 골수 주위세포가 매우 좋다니까 예. 나는
1: 네, 예.
2: 오늘이 그거 좀 사자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네, 예.
2: 그러면서 계속 예, 이 야광풍습방에 그 다음에 주위세포 이런 거 계속 쓰고서 좀 런에 다른 게 있으니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이러면 되지 그럴까.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지금 풍습방 먹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예, 언제는 두 달 조금 아예 된다. 예, 근데 이미 전부터 나는 이 한 10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어찌 진짜 맥이 없으면 허리 폐가 다 되고, 그걸 꼬부러지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단 말인가. 뚝뚝 두드려도 아이 되고, 이따가 머리에 뭐 시쳐도 아이 되고. 그러니까 몇 바닥으로 못 가서 앉아 쉬고 했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가슴이 어째 나는 뭐, 저리 지는 없는데 가슴이 막 떨고, 숨쉬기 바쁘고, 소화도 아이 되고, 예. 눈도 희미하게 막 눈 집어뜯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아프니까 뭐 중이 드리고 뭐 친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내 효과를 못 봤습니다. 돈 데 들어가고
1: 네.
3: 예, 그 이 뭡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풍습방을 먹었다만 이 풍습방 강의 듣고 내게 맞겠다 내 병 치료가도 완전히 다 된 것 같다 생각하고 소리 마음 깊이 느끼면서 이 풍습방을 먹었습니다.
1: 네.
3: 예, 벌써 먹으니까 벌써 사흘 전부터 이렇게 효과 나기 시작하고 침도 맞을까 시원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네.
3: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풍습방 먹고 있는데 아이 지금도 어느 예 다리도 맥이고 가슴도 시원하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벌써 허리 폐지다 말입니다. 허리가 폐지까 얘 예,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다리도 뚝도 소리하니까
1: 맞습니다.
3: 그다음에 또 네. 예, 눈도 예 막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내 풍습방 먹고서 이 많은 효과를 받고 우리 아들이 53살인데
1: 네.
3: 53살이 한국에서 예, 길에서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예, 지금 왔습니다.
1: 예, 예.
3: 그 좀 하면 막 내 타신 것들이랑 신경질을 쓰고 침대에 아무거나 막 냈다 던지고 예. 아, 그러다가 전화기만 탈 때 막 호망 소리치고 예. 아, 이 집이 막 호동스럽고 이랬다.
1: 간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3: 강렬 이 그러니까 막 어찌 수가 없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균도 어찌 균도 있는.

0: 예. 그래서 정말 정신적 고통으로 뭐 많이 살아오다가 아, 할 수 없어서 이 약을 먹은 게 아이디어다.
1: 예.
0: 집마다 아이디고 예, 중요한데 가도 아이디고 예, 뭐 좋다는 데 가도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내가 이렇게 병이 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아들이 이 좀 금수빵 먹고 네. 선생님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예.
0: 예. 예, 근데 현전이 정말 아이 국수빵 벌써 예, 석 달 정도 먹고 선생님이 이 친구도 하니까 지금 완쾌하게 나서도
1: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예, 많이 좋아. 예,
1: 지금 친구는 뭐 성격도 영 좋아지고 예? 어나내지고 예. 일단 간열이 막 올리밀게 되면 사람 자기를 꼼지를 못합니다. 맨 안에 막 신경질 쓰고
0: 예,
1: 막 물건도 막 쓰고 욕하고 예, 뭐 예. 참지 못하죠.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섰다둥도로 아이 약도 먹고 이 풍수빵도 먹고 친구도 하니까 이더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 지금 완전히 나가도서 예.
1: 그렇지.
0: 대단히 좋아합니다.
1: 가슴도 그러니까, 화목해지고 예예. 예.
0: 예. 예. 그러니까 가슴 막 집어뜯던 게 가슴도 아이 집어뜯고 잠도 다 자고 그러니까 그냥 벌써 얼굴 색깔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그렇지. 혈기 돌지. 예.
0: 예. 얼굴 색깔 좋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오 어머니 이 약 정말 세계적으로 좀 어찌 이런 약 몰랐는가 하고
1: 예.
0: 그러니까 예, 이 약에 이 선생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쩜 이렇게 용하고 잘하는가. 자기는 뭐 한국에서도 약수가 아이 되던 게 여기 와서도 아이 저 이것도 아이 되던 게
1: 그래서 지하철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0: 예 그러니까 팔과 다리 맥이 오고 예, 정신 난다면 지금 예, 이런 사람 같이 않고 예, 마산도 다니고 예, 비양산도 다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예.
0: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우리 지금 아들과 내가 효과 보니까 이번 활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 네. 이번에 그 제일 중요한 게 공장 측에서 8세트 네. 이상 사는 분들부터 이 간시버 구수의 타이란 거 2,980원짜리 네. 드립니다.
0: 예. 예. 예. 수식이 뭐
1: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딱 드리는 겁니다.
0: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아들과 둘이서 지금 이번에 12세트의 활동이 네. 참가하셨
1: 공장 측에서 여기 뭐 얼마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딱 오늘이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만 딱딱 드리는 겁니다. 예.
0: 예. 예. 예.
1: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1: 네,
0: 건강하세요. 예,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이 풍수빵을 쓰면서부터 예.
1: 네.
3: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 내렸습니다.
1: 네.
3: 결국 이거 쓰면서부터 예. 저 허리, 다리가 쓰기 전에도 막 허리 다리 아파서 꼼짝 못했지 않습니까?
1: 네.
3: 선생님 지금 저기 이 부스밥 먹고 저기 일어설 수 있고 예
1: 네.
3: 거리도 있습니다.
1: 지금 거리도 많이 폐지했지 않습니까?
3: 그리고 네. 저 대사분이 지금 하던 게 그것도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1: 아 그건 친구가 따라가 네. 민차 좋아집니다.
3: 그리고 네. 저기 무슨 이 부스에 말하다 많이 되잖아. 그리고 저기 그런 뭔가 눈도 희미하던 것이
1: 네
3: 밝았습니다.
1: 눈도 밝아지고 예.
3: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 많습니다.
1: 네
3: 특히 좋은 걸 우리 옆에 지 아내는 허리 꼬부라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1: 네.
3: 군밀차를 밀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군밀차를 던지고
1: 네.
3: 눈이 걸을 수 있답니다.
1: 집에 아버님도 지금 파킨슨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3: 네, 그래요.
1: 어머님 지금 우리 약 세 가지나 같이 쓰고 있고
3: 네.
1: 예.
3: 저번에 저기 그런 그 수금주의라 없어지고 예. 눈이랑 막아서 많이 좋은 점 많습니다.
1: 예.
3: 예. 제일 좋은 게 뭔가 저기 수금한 게 그게
1: 낫지. 수금이 좋아진다. 예. 기저귀를 차고 다녔지요. 예. 그게 예, 좋아졌죠.
3: 감사하기 때문에 부스빵 계속 쓰려 합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간시버 구수의 타이란 거 이번에 대단히 좋은 약을 드리는데 예, 같이 하루 이거 하나씩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말로 된 겁니다. 물에다 풀어 잡수는 게 있거나 예, 흡수 빠르고 효과 빠릅니다. 예, 그래서 같이 결합해 쓰세요. 예.
3: 네.
1: 네.
3: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저는 이 아, 방송 들으면 정말 모두 이런 풍수빵에 대한 약은 나이스 우설이 나섰다고 이런 소문.

0: 방송을 해서 구석이 저도 이거 쓰게 됐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리 그거 이리 레이펑스 이게 심하단 말입니다. 레이펑스.
1: 아, 레이펑스, 예.
0: 예. 그래서 너무 그저 손가락도

0: 심장도 불편한 것 같으지.
1: 네.
0: 후들후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이랬다 말입니다.
1: 네.
0: 영 동안 이래가 영 바쁘지. 이래는 게 내 이하거든. 한, 반년, 한 7개월 썼습니다.
1: 네.
0: 쓰고 나니까 나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0: 다 특히니, 특히나 다리 있잖니까.
1: 네.
0: 다리 좀 필진 것 같으로 하다 말입니다.
1: 그런데
0: 말도 옛날에는 그저 끼뚱끼뚱하면 기구나 그랬던 게.
1: 긴거도 많이 내렸죠.
0: 예, 그리고 걸기 편안하지. 그 다음에 주방칸에서 일하기도 우선 정말 편안하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손가락 일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불편한다. 그래도
1: 네.
0: 바로 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영 그렇던 게. 지금에 우선 이 손들도 쭉 해줘요. 미지근한 우리 손녀도 괜찮단 말입니다.
1: 그렇지.
0: 아, 예.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단 말인데.
1: 예.
0: 그, 신사에도 또, 이, 뛰는 것도 우선, 이제 보면,
1: 해보고,
0: 예, 많이 도와주고, 소리.
1: 예.
0: 68자씩 1분에 뛰고, 예.
1: 어, 그만하면 좋은
0: 사이죠. 예. 잠도 잘 잘 수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럼 눈이 아이 배우던 게,
1: 네.
0: 눈이 좀 많이 나가지.
1: 많이 밝아졌지.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비라는 게, 늙으면 또, 하나 건네 변비 잡게 돼.
1: 네, 예.
0: 이 변비도 예, 그도 자기 모르게 있던 게 많이 나가졌습니다, 우선.
1: 네, 변비 해결되고.
0: 보통 맞을 정도는 예. 아니란 말입니다.
1: 예.
0: 예, 걔네 이 약 먹고 정말 했던 거야. 그 전에 약 쓸 때는 예, 정말 서약 쓰면 그래서 여기 부작용이 나고 저기 부작용이 나고 위에 아프고 사람 영 못하게 그러는데 이 부순빵 먹으면 그런 게 없었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내가 옛날에는 정말 헛돈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 이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요새 또 12시 두삼 2580원짜리 골수 둘기세포 의약을
1: 그것도
0: 하는데
1: 예.
0: 예. 어, 이리 좋은 거 같이 써야 그게 흡수도 더 빠를 것 같다 말입니다.
1: 12세트 제일 좋습니다, 지금.
0: 예,
1: 18세트를 더 드리고,
0: 예.
1: 또, 깐시버, 구수이 타이거 드리고,
0: 예, 구수이
1: 또, 침도 또 8번 놔드리고.
0: 예, 또,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네, 정말 이번엔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 약을
1: 네.
0: 같이 써보겠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0: 예. 예. 이런 좋은 약을 악선해줘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네.
0: 예. 수고하셨죠.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일단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 혈전을 다 청결해 내가고, 아까도 제가 비뚱 말씀드렸는데, 양쇠 룸진매라는 게 주약의 신경이 좋죠. 신경이라는 거는, 그,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리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 특별하게 우리, 무슨 사고 나서 신경이 끊어졌거나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신경이 평상시에 파괴된다는 거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신경이 끊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경 거체에 딱 신경에다 이렇게 그 껍질을 씌워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 구리선 거체다 이런 그 솔로를 씌워놓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오랍니다. 그 껍질이가 약상에서 뭐 이런가 하면 수위체어라 합니다. 이 수위체어가 파괴되게 되면 신경 전달이가 망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기선이가 거체 그 노란선 파란선 이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그거 이렇게 없게 되면 어느 게 호선이고 어느 게 뭐 그 링선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성이 막 되는 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킨슨 증상이라며 뇌경색이라며 그 다음 또 이런 반신불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지금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기억력이 다 없어집니다. 특히 이런 혈압약 오래 달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다 없어집니다. 이 베타 수디 주단지라는 게 신경 자꾸 차단해버리죠. 이래가지고서 기억력이 없어지죠. 이 양쇠 룽진매라는 게 그 거체 그 수치어라는 거, 그 껍질을 회복해준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풍한 습기를 없애며 가래를 없앤다는 것은 그 거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가래, 이 가래 찐득찐득하게 붙게 되면 그것도 신경 전달을 자꾸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때문에 전달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특히 우리 그 뇌혈전이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0: 이 머리가 막 마하고 이빨이 마하고 혀가 마하고 말이 잘 안 되고 손발이 마하고 이 발이 막 발다리가 마모기 오는 예, 이런 증상들이 빨리 해결된다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자면 제일 전제 조건이 뭔가 양쇠 롱진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독창적으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런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혈관 신경 이것을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힘줄. 힘줄이라는 건 우리 척추 거기면 다 힘줄이죠. 그 힘줄에 한 끼 끼게 되면 힘줄이 막 다 쫄아붙는 것처럼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풍한습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결합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소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송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송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송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송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0: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쟁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호쟁이는 무엇을 좋아해? 호쟁이 대답했다.
1: 난 글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난 글쓰는 것을 싫어해.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쟁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쟁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쟁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쟁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쟁은 양지 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호쟁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호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쟁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녹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호쟁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호쟁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직원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호쟁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쟁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쟁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호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서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호쟁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도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호쟁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호쟁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편은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모르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문의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문의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

13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세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해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대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결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급거리였습니다. 특색 있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 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선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결은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교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계절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지를 높였습니다. 연계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에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봉사대호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려뉴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결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결 수상시장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에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결 수상시장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잘 운영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관광객 혼여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와서 체험해 왔습니다. 이곳은 인기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들이 온다면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고 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을 찍으러 오기에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을 대표하는 두 명소는 연길 문화관광이 질적 재고를 가져온 축소판입니다. 올해 연길시는 자체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관광지의 경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홍색 견학, 체육 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 산수 풍광, 특색 미식을 관광 체험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암으로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방문 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는 관광 목적지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위 농촌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가 11일 도내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결원수를 깊이 관찰하고 전성 상시와 지원으로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 지속적 공고 확대 추진 및 향촌 전면 진흥 촉진회의 정신을 전면 수행했으며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에 대해 재부치하고 추진 수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0: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사항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괄하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변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 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선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에 집중 정돈과 결부해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다운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수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토대에서 더 큰 결심과 강도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맡은 사업을 다잡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아 격차를 찾고 염치를 차려 분발하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빌리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 공략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어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 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재고 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촌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지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 촌의 천면도 정돈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0: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의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지혜 플랫폼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공급을 지혜와 열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천문만호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일꾼을 조직해 관할구역 16만 세대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열 사용 환경과 전해 열 공급 온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는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공급 기업들에서도 열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설립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중국예술세계소화원 연변분원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에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에 주력하렵니다.
1: 융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릉무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주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조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1: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부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구는 10월 16일

0: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비아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일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둘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틀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수로방 이 제품과 황실의 의 처방에 속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장수로방, 그리고 멍석통, 멍약에 속하는데 막힌 걸 빨리 열어주는 제품, 그리고 우리 40대 중후반부터 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은 거의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서 힘들어지게 되어 있으면서 시력이 떨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가는 우수한 이런 그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멍석통, 명서방 이 처방 자체는 지금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본 제품 자체를 사실 때 뭐 한 개 가족에서 혹은 친구들, 이웃에서 이렇게 함께 사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장수로방은 한 곽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한 곽의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복용합니다. 식전하고 공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복이라면 식전 1시간 전을 말하고, 보통 식전을 말한다면 한 20, 30분 전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아닙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 때리까지 불편하면 쭉 뽑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하면 됩니다. 40각에 30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장수로방으로 되어 있는 장수처방, 몇천 년 내려오는 장수처방인데 한 각에 9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0: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멍석통은 망망한 멍고 대초원에서 오염없이 자란 농약을 주지 않습니다. 소말량을 풀어놓고 자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망망한 멍고 대초원에서 대자연 속에서 자란 우수한 성분들로 조성된 멍석통 29가지 성분에 속하는데요. 15각을 싸면 바로 10각을 물에라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지금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50원 잡아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우대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눈뺑치로 약품에 대해서는 명서방에 대해서는 알아서는 제품이니까 두 번 다시 깊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8원 한 각을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면 눈에 40대 중후반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명서방, 이번에 우대정착이 좋습니다. 15각에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501-7766번에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아저씨 금년 3월달에 이게 노심사에 왔습니다.
0: 아, 3월달에 예.
2: 예, 3월달에 그 노심사에 와서 병원에 주원해서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나와도 언제나 고리시하고 예, 정시 아이 나고 이 혈압 조절도 그래서 어떤 때는 내려갔다, 어떤 때는 올라갔다 조절이 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딱 묵어봐서 두 급이 지원한 것 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 이 몽석터의 용서원 같습니다. 예. 몽골 대초원에서 농약을 아이쳤다니까.
0: 그렇죠.
2: 딱 신신이 간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
0: 네.
2: 말과 소들이 그거 마음대로 풀어놓고 자라났다. 농약을 아이치고 이리고 자연산이 돼 그러는지 이거 잡순 게 예.
0: 힘씁니다. 야 힘씁니다.
2: 다른 약을 쓰기 마.
0: 예.
2: 예. 그도 예. 항상 그거 정시 아이 나서 자꾸 사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0: 예.
2: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좀 맥이 나고 그 고래다 두꺼비 씌워놓은 것 같던 게 어제는 완전히 없어졌단다.
0: 어제 그렇게 두꺼비 씌워놓은 것 같은가 하면 혈관이 막혀서 지금 신경세포는 모세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해야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가는데 동맥경화로 인해서 모세 혈관 통해서 맥의 신경세포의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꺼비 씌워놓은 것 같고 흐릿허분하고 그럴 수밖에요. 예.
2: 근데 이게 시원해 살 것 같단다.
0: 그렇죠. 이제 기억이 더 잘 될 겁니다.
2: 여러 가지 약보다 이게 얼마 더 좋단다.
0: 멍석통은 소문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예.
2: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돼서 예. 혈압은 날마다 재입니다.
0: 예.
2: 그래서 재했다가 120이 약간 더 되면 또 잡순다. 됐다. 110이 되면은 한날 건너뛰다.
0: 예.
2: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0: 110 계속 혈압약을 드셔서 110, 120이 되게 되면 하루 건너 건너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예, 점차적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넉 달 동안 계속 그 정도 하게 되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2: 예, 네. 이랬습니다. 그 110이 될 때는 먹지 말고
0: 예.
2: 120이 좀 넘으면 드시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0: 120도 정상입니다. 139까지 예. 정상입니다.
2: 예.
0: 지금 혈압이 정상입니다. 예.
2: 아, 이야기 어쨌든 지금 나온 심내혈관 질병 중에는 최고 같습니다.
0: 멍석통은 예. 전 사회적으로 알아줍니다. 예, 예.
2: 예. 그래서 예. 맥이 나고 다리에 이렇게 맥이 난다면 우선은 놀라댕깁니다.
0: 맥이 난다는 게 바로 경락에 막혔던 게 풀리게 돼서 맥이 나는 겁니다. 막히게 되면 맥이 없고 전달이 되지 않아서 쓰러지게 되고 앉아있고 싶고 집에 있기 쉽고 그런데 놀라다닐 수 있다는 것은 경락이 잘 수통돼서 기본 맥의 신경세포에다 맥의 세포에다 영양 공급이 따라간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얘 그냥 발이 시려서 양말 신고 자던 게 어서 벗고 잔다.
0: 그러니까 얘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2: 예. 예, 좋습니다. 걔 이번에 우리 할도에 얼마 줬습니까?
0: 그렇습니다.
2: 15 더 사면 또 그거 또 10통 더 주지 또 1,000원
0: 빼주지. 예.
2: 아, 용, 할도, 우대 할도에 좋을 때, 이 내놓으신 살 걸린 사람 볼까에, 약을 끊을까 또 인사 재발합니다.
0: 어, 그렇죠. 빨리 예, 막히죠.
2: 예. 예. 그거 계속 좀 쓰자고 그랬다.
0: 이거는 한 세계 백날 쓸 필요가 예.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예.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하는 겐다.
0: 예, 이 제품 자체에 효과성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제 땅 소방서는 한자입니다.
0: 예.
3: 예, 제 이거 먹기 전에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나야 되고, 예, 밤잠은 못 잤습니다.
0: 예.
3: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고, 예, 예, 닭장은 식은 땀을 흘리고, 예.
0: 원기부족입니다. 예, 제일 전형적인 원기부족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0: 예.
3: 예, 그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제 이제 남보다 초이 세게 타가지고 예. 지나가고 오고 감기는 거죠. 감기를 빼놓고 감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면역이 약화돼서 예, 면역이 한 것 많이 먹어도 고독고 떼고도 한 스무 날 이래 그래 괜찮은 것 들어가다도 또 감기 오고 그렇다가 말입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래서 예 고상 세게 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3: 약을로 광고 약을로. 근데 효과를 못 보다가 내이 방송 보고서 이 방송으로만 이거 먹었는데 정말 이걸로 모든 이 손에서 말하는 이 증상들 다 해결받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예,
3: 잠을 잘 자지.
0: 근본을 지켜서 구범 폐원 해수지 않고는 예. 아무리 100가지 약을 써도 쓸데없습니다. 근본을 지켜주면서 예.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 이런 성분이 여기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가져오게 돼서 마지막에 모든 약을 써서 내 면역력으로서 올라가야 되지 다른 게 약에서 약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범 폐원 해소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통변작용을 하고 소화공동을 도와주고 잠이 잘 오고 특히 콩팥이 든든해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자고 한거 가슴이 도로하네. 그 힘들었는데 그 중 사람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예, 발이 시려서 그래서 그 양꺼도 입은 밑에서도 양말 신고 있었고 예, 그랬는데 거기 지금 예, 발이 명고 옮기에 돌아와 영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 활동도 좋지. 어쨌든 이거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3: 알아봤다. 그래.
0: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안전성이 좋은 제품 자체 OTC 공약에 속하니까 신 넣고 쓰실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 야드까지 중약제에 구벤이라는 이런 성분, 진주, 그리고 여기 녹각겨라든지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 넣고 쓰면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우리 오빠가 이 몽소통을, 복용했단 말입니다.
0: 예.
4: 예, 중풍이 와서.
0: 예. 예.
4: 그런데, 이, 그런, 뭔가, 그리고 이, 뭔가, 신방 다 해줬습니다.
0: 예.
4: 예, 관심폐 입구에 자꾸 놀라고, 예, 이러고. 그 다음에 밤에, 예, 소변 수립 세게 하다나 잠 자지 못한다
0: 그렇죠.
4: 말입니다.
0: 예, 예.
4: 네. 그런데 이 몽소통을 우선 한 넉 달 거의 썼습니다.
0: 예.
4: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이 뭔가 머리 막 세게 아프고 그랬던 게 머리 많이 맑아진답니다.
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물소뿌리 그 농축분이라든지 다른 데 없는 이런 성분이 특산 성분이 천시향이라든지 일곱 개 향이 들어갔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이 제품을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네. 그리고 자꾸 춤이 입력 안에 자꾸 나오던 게 이롭다 말입니다.
0: 그러죠. 정상으로 지금 신경세포가 영양 공급이 따라간다는 걸 말해서 즉 기본 공능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4: 네.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잡니다.
0: 예,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소변 차수도 줄어들고.
0: 예. 콩팥이 좋아지죠.
4: 예.

0: 우리 오빠 빨리 이거 더 잡수겠다고 이번에 할도 있어올까 더 많이 싸겠다며 이랍니다.
1: 그 오빠분이 이미 중풍이 온 경력대 거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몽속통 이름 그대로서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니까 통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해야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그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고 기회입니다. 이틀밖에 우대활동이 특수한 우대활동 없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향,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한다는 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가 하면 머리와 심장 혈관이 막혀서 모든 공능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나 중풍으로 이미 쓰러졌거나 중풍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몽속통 이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29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쓰기 어려운 이런 진기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들 설명드린 인공사양, 이것은 기본 경락을 빨리 수통시켜주고 부종을 빼주고 콤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피를 식혀주면서 뜨거운 피가 올라가면서 피가 터지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해독의 역할을 하고 쉽게 중풍으로 쓰러지는 걸 막아주는 띵징 안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띵징이라는 건 쉽게 풍으로서 이렇게 쓰러지는 걸 이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여기 인공우황이 또 들어갔습니다.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화탄 띵징 해주는 그러니까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준다. 중풍이 와서 쓰러지는 걸 이미 쓰러진 다음에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해도 쓰러지기 전에 쓰러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7가지 향이 들어갔는데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들 자체는 종합적으로서 기본으로서 우리가 지금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이러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튼 어떤 질병을 포함하든지 비위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구, 토목향, 목향, 감초 이런 성분들은 건비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모든 공능은 먹는 데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흡수하고 그 전달이 잘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풍 후유증으로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다면은

0: 아주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서 내가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내 이전에 그 정상 거기에 접근하게끔 회복가져오겠는가? 몽속통 선택해 보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지금 몽속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거 쓰니까 예, 지금 어제 날씨가 또 추워오고 이랬는데 예. 네, 원래 이 심장 관심병을 지금 아마 그냥 한쪽 가슴이 그냥 아프고 무슨 돌고도 쭉 지르고 놓고 예, 이런 감이 나고 예, 반드시 누워자기도 용심 들었습니다. 숨이 또 조금 멈추면 한번 움직임도 숨도 차고 예, 그러면 혈압이라면 혈압 조절도 안 되는 혈압이 지금의 정상 수치, 심률이란 다 정상으로 지금 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편안합니다,
0: 지금. 예.
2: 예. 그러면서 농성사였으니까 내가 이 신조투의 협심증이 발사가야 난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용도없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예, 아, 이 약을 내가 지금 계속 난 쓰려고 합니다, 지금.
0: 예.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쓰러질까 봐 혹은 또 쓰러지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경과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일약 이즈로 드시고 붙이고 이런 네. 그 고약까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은 100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한꺼번에 일단 드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정말 지당합니다. 아,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드시는가? 보통 아침 저녁 다 가능하지만 해도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30분 좌우에 한 번에 20알씩 그게 그 고기 눈깔 같은 그런 그로 되어 있는데 20알씩 하루에 그 한 번 저녁 식사 후 30분 좌우에 드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각은 15일간 복용할 수 있고 30알 돌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부동한 부위에 붙일 수 있는 그 그림이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내가 당뇨병이면 소갈증이면 어디다 붙인다는 전열선이면 지치관리인이면 중풍 반신불수계다며 유선염이계다며 어디다 붙인다는 그게 그림으로 다 혈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몽속통으로 이름 지을 때는 몽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점하시고 지금 한번 이미 쓰러진 경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당장에 힘든 것도 있지만 해도 2차, 3차로서 또 쓰러질까 봐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제품 몽속통을 쓰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 그 설명에 나오는 백맥병 그리고 협일오소 장이 이런 설법에 속하는가 하면 백협일오소는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장이 설법에서는 기본으로서 머리가 막혀 노공이 있거나 그리고 맨탄이 왔거나 얼굴에 그 당하에 왔거나 박힌세 질병이 있거나 이런 걸 치료해준 데는 명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협일오소로 놓고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몽이 설법에 속하는데 주약에는 관절이 불편하게 되어 있거나 피부가 많이 가려워나거나 피가 터지게 되게끔 습진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9가지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맥병, 협일오소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게 되면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변이 잘 통합니다. 관창 통변해주는 역할을 잘 하게 되어 있을까 노폐물이 콤파지 좋아서 소변으로 그리고 대변으로서 치절한 성분 자체가 잘 빠져나갈 겸 도와주는 역할을

0: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틀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사태문입니다. 조순종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4회입니다. 연변 민간 문예가협회의 민간 이야기 위원의 박용일 주임께서도 오늘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요?
1: 예, 오늘은 추어탕, 누룽지, 맹태, 인정리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추어탕은 역시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는데 이 음식에는 어떤 유래가 깃들어 있습니까?
1: 네, 옛날 어느 한 곳에 바가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가지네 생선국집은 이 고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가지는 누구처럼 등치고 간을 빼먹는 속임수로가 아니라 순전히 뼈가 희도록 부지런히 일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맛있네 생선국집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동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슴없이 팔을 잡아 이끄니 그의 그런 후동이 인정해 사람들이 더 잘 찾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집이 벼랑가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음식감을 사들여서 해결을 맞추는 작은 음식점들은 며칠만 길손들이 찾아들지 않아도 미천이 거덜나게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 되도록 문을 열 수 없는 바가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생선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은 숭어나 조기를 잡던 앞바닷가에 갑자기 섬나라 놈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엎친 뒤 덮친 격이라고 보릿고개가 되기 전부터 큰 비가 내려서 인물을 건지던 강에도 그물을 던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네, 이 바가지가 살아가게 바쁘게 됐네요.
1: 네, 이렇다고 할 그 묘안을 그 찾지 못하고 그 드라마만을 오락가락 하던 바가지는 더 견딜 수가 없어 어느 날 아침 슬그머니 뒷문을 나서서 머리를 푹 떨구고 정처 없이 걷다가 음식점들이 있는 거리에 그 이르러서 머리를 들고 두부국집을 한참 눈여겨보다가 그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주로 가난뱅이들을 찾는 두부집에 드나들었으니 홀홀 불면서 맛나게 순두부국을 떠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번에 군침을 꿀꺽하고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제야 바가지는 어제저녁 밥술을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오늘 아침도 그냥 빈속에 집으로 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가지를 알아본 두부국집 주인이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잡아서 빈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쉬! 바가지는 자기 초췌해진 꼴을 손님들이 볼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음을 했습니다. 웬 별 걱정을 우리 일이라는 건 흥하다가도 내리막길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망했다가도 솟구치기도 하는 것인데 생선국집에서도 큰 볕이 될 날이 있을 거요. 바가지는 어서 두부국을 맛보라고 친절하게 재촉하는 집주인의 성의를 마다할 수가 없어서 상을 마주하고 두부국 그릇에 숟가락을 들였습니다. 아주 구수했습니다.
0: 네, 이 바가지가 두부국집 주인의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는 거죠?
1: 예, 두부국이라면 사계절을 가림없이 어느

0: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타산이 밝은 독국집 주인은 가을에 콩을 누군 값으로 많이 사들여서 놓고는 1년 내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는 비가 온다고 걱정, 눈이 온다고 걱정, 늘 걱정이 앞서 다녀만 하는 생선국집이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생선국을 버리고 싶지는 또 않았습니다. 바가지는 두국집을 나와서 큰 길까지 왔지만 나서고 보니 딱히 가고 싶은 데가 없었는지라 발이 가는 대로 내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냥 생선국이 뱅글뱅글 떠오르면서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놈이 도둑무리가 원수는 원수다. 그놈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바가지가 섬나라 놈들을 죽일 놈이라고 욕하며 걷는데 갑자기 생선 비린내가 확 풍기는지라 목을 빼들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1: 네, 이 바가지가 고기 비린내를 용케 알아낸 거네요.
0: 예, 분명 뒤에서 오는 아이들한테서 풍겨온 냄새였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몸에 배어서 자나깨나 그려보던 냄새인가. 바가지에게서는 이 비린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향기로 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가지가 돌아보니 두 아이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형, 이거면 오늘 실컷 먹겠구나. 그렇지 않고 미꾸라지를 먹는다는 건 우리밖에 모르니까. 바가지는 그 미꾸라지라는 말에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걔 좀 섞어라. 9살쯤 되어 보이는 그 총각 아이가 떡가루 채를 든 채, 그 아이보다 좀 더 큰 아이는 다래끼를 든 채 눈이 올롱해지면서 바가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그 다래끼 안에 무엇이 있는가 좀 보자는 게다. 바가지가 다래끼 안을 들여다보니 징그러운 미꾸라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는단 말이냐? 그 말에 그러소이다. 맛이 기가 막히게 좋지요. 작은 아이가 대꾸했습니다. 이걸 건져가면 우리 할머니가 깨풀 지어놓고 푹 삶아주나이다. 우린 이걸 밥 대신 먹소이다. 배불러서 좋고요. 근기가 있어 좋소이다. 그렇다면 이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느냐? 그 말에 키 큰 아이가 응수했습니다. 논판에 가면 쫙 깔렸소이다. 쑥 한 그릇 먹을 새하면 한 다래끼는 웃고 견뎌낼 할 수 있소이다. 그 말을 듣고 바가지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이 미꾸라지를 사람이 못 먹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니까 뭐 놀란 거네요, 이걸.
0: 예, 그렇습니다. 바가지는 저 애들이 얼마나 굶었으면 돼지나 먹는 미꾸라지를 다 먹을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아이 쪽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미꾸라지까지 건져 먹을 엄두는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던 바가지는 무엇인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갑자기 미꾸라지를 건져다가 국을 끓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진 바가지는 이튿날 막내 아들을 데리고 논밭을 흘러들어가는 도랑물에서 반도질을 하였는데 어렵지 않게 미꾸라지를 다래끼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벌써 생선국을 맛있게 떠먹는 사람들이 즐거운 그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가지가 뜰하게 들어서자 아내가 다래끼를 받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뭘 하자고 돼지나 먹는 걸 잡아왔나요? 그 말에 바가지는 뭘 하긴 사람이 먹지. 내일부터 생선집을 다시 열자고 그러라고 대답하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바가지는 껄껄 웃고 나서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다. 자, 어서 복을 열어라. 그 말에 아내가 여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변을 당하려고 그 징그러운 미꾸라지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이 아내가 그냥 미꾸라지를 먹는 걸 동의하지 않네요.
0: 예. 하지만 그 바가지는 그냥 웃으면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들은 할 수 없이 물을 길어온다 불을 지핀다 하면서 본망이 돌아쳤습니다. 바가지는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미꾸라지를 삶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명색의 장국집이라 밥을 말아 먹을 수 있게 국을 끓여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미꾸라지가 익는 냄새가 제법 훌륭해서 바가지는 궁금증에 견디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고 남비에 내밀던 그는 손을 추출했습니다. 손가락만큼 굵은 미꾸라지들이 죽어서 너그러진 모양은 징그럽고 징그럽다 못해 또 흉측이었어.

0: 속이 몇석 해놨습니다. 이렇게도 먹기가 괴롭단 말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삶은 미끄러져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고생께나 했다는 사람이 이래야 한단 말인가. 바가지는 아내와 며느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흔연히 태도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국물은 숭어국 못지않게 감칠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아풀도 넣어서 잔맛이 없어졌겠지만 본시 미꾸라지 맛이 여느 물고기보다 다름없다는 것을 틀림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될 것 같다. 아주 좋아. 바가지는 국물을 더 먹다가 이번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입에 넣었는데 미끈미끈한 것이 좀 별났지만 씹어보니 뱀당은 못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에게 맛을 보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1: 네, 아내를 먹으라고 해도 뭐 먹을까요 그럼?
0: 예, 바가지는 어떻게 하면 감칠맛이 나게끔 눈맛부터 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선집을 다시 열자면 반드시 미꾸라지 그 징그러운 모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가지는 온종일 집 드락을 오락가락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바가지는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잘못했소이다. 당신이 집 식구들을 위하여 생선집을 살리려고 애쓴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바가지가 마누라 고마우이. 사실 말이지 난 우리 생선집을 살리자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먹이자는 것이 아니오. 미꾸라지가 맛도 좋고 어디서나 흔한 물고기인 줄 알고 보니 꼭 음식으로 만들고 싶더라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가 미꾸라지는 감탕에서 사는 놈이니 흙냄새가 나지요. 그러므로 한 2, 3일 독에 놓고 맑은 물을 갈아내면 그놈이 속에 있는 걸 말끔히 토할 것이 아니겠나요. 다음 미꾸라지를 가마에서 쪄내고 절구에 쥐어서 징기로운 형태를 없앤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옳소. 기계 참 묘한 방법이요. 당장 그렇게 해보기요. 아내와 함께 발소매를 걷어올리고 미꾸라지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1: 이번에는 미꾸라지 맛이 어떨까요?
0: 예. 미꾸라지 국이라면 국물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건 결주간 재물이라고 할까? 게다가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남비 바닥엔 딱지가 앉아 국도 아니고 어죽도 아니었는데 한 숟가락을 떠 먹어보니 씁쓸하기만 한지라 바가지 마음은 개운하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그날 그 밤을 지나고 나흘이 박자 바가지는 바람이나 쏘이자고 문을 나섰다가 외상으로 순 두부국을 얻어먹은 생각이 나서 엽전 두입을 허리춤에 질러놓고 터벅터벅 걸어서 순두부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부집 주인이 이번에도 제껏 알아보고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소이다. 이거 우리 두부집이 흥성할 징조라니까. 바가지는 청산류신 집주인이 말자간에 끌려서 상을 마주 앉았습니다. 맑게 먹는 바가지를 지켜보던 두부집 주인은 부엌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한 그릇 더 내오느라. 아련하게 생긴 이집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아버님 새로 또 끓여야 하는 줄로 아옵니다 라고 기가 죽은 어조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 그럼 모두부라도 내오려무나. 며느리가 접시에 모두부를 받쳐주고 와서 상우에 올려놓자 집주인이 간장 종지를 당겨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시게나. 별 생각이 없이 모두부 덩이를 떠서 입에 넣던 바가지는 불쑥 떠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다음 바가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저 순두부집에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습니다.
1: 네. 바가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0: 네. 단숨에 집으로 달려온 바가지는 아내를 불러서 생각되는 바를 말해주었습니다. 바가지 말 듣고 아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아들 며느리를 전부 불러놨고 너는 콩을 불구고 너는 가마에 무를 붓고 너는 개월에 나가 미꾸라지를 건져오라고 일일이 말해주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바가지가 바라는 대로 가마에는 두부가 엉겨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가지는 아내를 안게 하고 제가 직접 가마에 미꾸라지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바가지는 큰 주걱으로 가마를 휘저어서 순두부와 미꾸라지를 고루 섞이게 하고 그것을 파서 배천에 담고 싼 다음 무거운 돌을 질러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간 지나자 잘 굳어진 두부덩이 속에서 미꾸라지가 미끄러져 나오시라 조심스럽게 모둠을 잘랐는데 이쯤 되자 안에는 펄펄 끓는 소고기 국물에 미꾸라지

0: 가 박힌 두부를 넣고 양념으로 맛을 맞춘 다음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여보, 두부리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를 지경이다. 바가지도 급히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니 그야말로 나무라물 할 데가 없는 특식이었습니다. 여보, 이 좋은 음식을 어찌 미꾸라지 국이라고 하겠나이까. 바가지는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질까요?
0: 네, 바가지는 머리를 싸지고 미꾸라지라는 말을 곱씹어 보다가 불현듯 미꾸라지를 초어라고 부른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탕을 초어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초어탕, 고상하고 입맛이 다세어지는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이만하면 맛이 유별나고 몸보신에 좋은 생선국인 초어탕이라고 소리를 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가지네 생선집이 두 달 만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기 바쁘게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독특한 맛을 가진 초어탕 대반에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점차 초어탕 음식 거리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끔씩 찾는 음식으로 되었답니다.

0: 네, 이 추어탕의 유래를 들어보니까 역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한 훌륭한 사례가 되었네요. 오늘 말해낸 두 번째 내용은요, 누룽지인데 누룽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데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1: 예. 누룽지는 밥을 눌러서 만든 음식인데 동의보감에서는 누룽지를 직언반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진제 따라서 여러 가지 밥이 나오는데 솥홀치, 돼지지, 떡밥, 고두밥, 된밥, 진밥, 누룰밥, 깐밥, 밑밥 등이 나옵니다. 밥이 물기가 없이 되면 용기에 그 바닥 부분에 누룽지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물을 담아 끓인 음식은 누룽지 밥이라고 합니다. 누룽지는 딱딱하게 되어 보관과 휴대가 쉬워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룽지는 매우 친근한 음식에서 생활 속에서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말 그대로 가마치는 구수한 음식이죠?
1: 예.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던 학동들은 장난으로 하늘천 따지 깐밥 누룰밥 또는 하늘천 따지 가마솥의 누룽지라고 하였습니다. 누룽지에 관한 속담으로는 머슴 아이들이 누룽지를 먹으면 엉치가 커진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라 라는 등 낱말이 있습니다. 숭늉이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이면 숭늉이 된데 식사 후에 입을 헹구는 후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음료수로 먹기도 하는 것인데 숭늉은 영양가가 많고 숭늉 속에는 에탄올이 있어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숭늉에는 덱스트린 성분이 많아서 그 소화를 아주 잘 돕는답니다.
0: 네, 이 누룽지가 들어가는 음식은 구수하죠?
1: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용된 데 대하면 누룽지 삼계탕, 누룽지 백숙, 누룽지 피자, 된장 누룽지탕, 해물 누룽지탕, 누룽지 튀김, 누룽지 탕수육 등 같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즉석 라면처럼 끓는 물을 붓고 2, 3분 후에 먹을 수 있는 누룽지도 있습니다. 누룽지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밥가마를 쓰지 않고 전기 밥가마가 보편화되다 보니 가마바닥에 눌러붙는 누룽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바쁜 직장안이 가벼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손색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식품업계는 누룽지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고 꾸준히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룽지가 제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 지금은 현미, 어곡, 흑미 등 여러 가지 쌀을 종류로 하는 다양화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생활의 편리화로부터

0: 산생된 누룽지는요, 역시 그 특수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요, 이 명태의 유래가 되겠는데요. 명태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흥미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명태를 그 생물 분위로 따져보면, 개로는 동물개, 무는 척석 동물문, 강은 소기강, 목은 대구목, 과로는 대구과, 속으로는 명태속이고 종으로는 명태입니다. 명태는 한자로 명태라고 쓴 게 이름이 유래에 관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 문헌인 리마 필기에서는 명천의 태시라는 성씨를 가진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하루 어떤 물고기를 낚아 주방일을 맡아보는 관리들을 도백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도백이 그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이름이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명천에 사는 태가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라 하여 도백은 그 물고기를 명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 그걸 또 북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 명태라는 명사는 그 산지인 명천의 명자와 어역한 어주의 성인 태를 붙여 그러니까 태자를 따서 명명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1: 예, 그렇습니다. 명태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8세기 초부터였으며 명태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성종원 일기라는 그 일기에 명태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강원도에서 진상하는 대구어란 그 명태어란이 청입되어 있어서 문제로 삼한 뒤에 이때 명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 있어서는 명태업이 가장 중요한 업이 하나로 되었는데 서유구의 라노 어묵지에는 명태를 한자로 명태어라고 쓰고 속칭으로 생 것은 명태, 말린 것은 북어라고 한다고 하고 명태가 다산으로 넘쳐 흐르며 수산물 중에서 명태는 청어와 더불어 가장 많은 난 것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지금까지 추어탕 누룽지 명태 유래를 잘 들어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인정미는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먼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리서방 내외가 외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리서방 내외는 이웃 마을이 마음씨 고운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지 부모에도 배치될 날이 있다고 가난한 살림에도 새 며느리를 맞는 기쁨으로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새 며느리를 맞은 지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리서방은 마누라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은 별로 떡 생각이 나는구만 찰떡을 쳐 먹는 게 어떻소? 리서방이 말해 오시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1년 내내 떡에도 손도 안 대시던 영감이 웬일이시오? 떡탈령을 다 하시고 그 말에 리서방이 새 아이가 요즘은 입맛이 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 애가 찰떡을 좋아하지 않소? 라고 하니까 영감도 참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남이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늘 풀죽만 먹이는 게 영 속이 내려가지 않더랬는데 마침 용인할 때 쓰려고 뭉쳐뒀던 찹쌀의 한 지방은 잘 될 거다 하고 오 씨가 말했습니다.
0: 네,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아주 사랑하네요.
1: 네. 리서방은 그 길로 광야 넘어 숲속 베란가에 봐두었던 벌통을 찾아 떠났습니다. 찰떡 고물로는 산골 이상이 없을 뿐더러 새 애기 몸보신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오 씨는 찹쌀이 든 자루를 꺼내놓으며 며느리에게 일렀습니다. 얘야, 영감이 요즘 떡 생각이 나는가 보다. 이 쌀로 쌀 떡을 치졌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눈송이 같이 하얀 찹쌀을 쟁이서 시루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후 그 시루에 저 떡시루에 보약에 김이 서리더니 쌀 익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떡쌀이 어지간히 익었다고 생각될 무렵 며느리는 가마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고로 적심해서 삼삼하게 한 소금물을 솔솔 뿌려주었는데 하나같이 똘똘한 밥알들이 기름칠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 윤기가 들어왔습니다. 떡수리에 생김이 다시 그 오를 동안 달래를 씻어 놓을 생각으로 며느리는 샘터로 나갔습니다. 달래 김치를 유별나게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른 봄부터 날마다 달래를 캐다 진지성이 올리곤 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0: 네, 며느리도 시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 하네요.
1: 예. 고수를 알처럼 동글동글한 달래뿌리 하나라도 그 상아쇠라 맑은 샘물에 살랑살랑 씻어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가던 그의 두 눈은 금시 별지처럼 반짝였습니다. 샘터 주변 풀잎들 사이에 도단한 물쑥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벌써 쑥이 도단네. 쑥떡을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지. 며느리는 새파란 해석을 한 입 두 입 뜯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며느리는 종종 걸음을 쳐 다급히 집에 도착하여 보문을 열었습니다. 어마나 이 일을 어쩐다. 황급히 가마뚜껑을 열어보니 무얼은 바싹 졸고 가마굽에서는 확확 당김이 품고 있었는데 눈덩이처럼 사얗던 살이 누렇게 색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며느리의 두 눈에선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아궁이 앞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0: 네, 불을 너무 세게 준 탓에 가마가 달았나 보죠?
1: 예. 바로 이때 시어머니가 보문에 들어서 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첫날 옷을 한번 변변히 못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려있던 옷은 제 손으로 며느리 새 옷을 마련해 줄 생각으로 겨운에 짬짬이 삼실로 옷방에서 배를 짜다가 허리 심이라도 할 심산으로 보게 들었었는데 아궁이 앞에 시집왔을 때 일을 당하곤 했지.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만히 물사발을 왜 들었내오세요? 그 말에 오씨가 오냐 그래야 밥탄 냄새가 없어진단다. 이런 일도 지내놓고 보면 경험이 되는 법이란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0: 네, 밥가마가 타면 사발에 물을 담아 넣어야 하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아들이 나무 지게를 토방 아래 내려놓으며 보게 되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밥탄 내가 아니오? 남편이 말소로에 아내는 어쩔 바를 몰라 오씨가 다급히 보문을 나서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글쎄 떡살 앉혀놓은 줄 모르고 배짝이만 정신을 팔던 안이 이렇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늙었는가 보다. 보문 앞에서 고름만 만삭거리는 아내를 본 남편은 사연을 짐작한 듯 자책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참나무만 아니라도 좀 빨리 내려오는 걸 내가 은영 와서 불이라도 봐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오. 내 잘못이 더 크오. 그 말에 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내는 너무도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0: 네, 오씨와 아들이 서로 나서서 자기 탓이라고 하네요.
1: 예, 이때 꿀벌이 윙윙거리는 구세통 옆에 낀 리서방의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그의 신경이질에 놀란 듯 아들에게 소리쳤으면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새 아기가 첫 살림에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깨우쳐줄 노릇이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냐? 그 소리를 듣고 오씨가 리서방이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면서 귀를 대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사연을 알아차린 리서방이 허허하고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오늘 일은 다 나 때문에 생겨난 거로구나. 내가 떡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 늙은 게 주책머리가 없이 공연히 떡 타령을 해가지고 새아기만 딱하게 만들었구나. 시아버지 말에 며느리는 더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모두들 이다지도 마음을 쓰시는 겁니까? 귀한 찹쌀을 못 쓰게 만들어서 눈물이 가랑거리는 얼굴을 들어 애원하듯 말하는 며느리에게 리서방은 흔연하면서도 감동 깊은 어조로 그까지 찹쌀 한 대방이 뭐라고 재물이 없으면 살아도 인정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니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0: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야죠.
1: 예, 이때였습니다. 이게 해쑥이 아니야? 참 쑥을 섞어서 떡을 찌면 어떨까? 쑥을 넣으면 색깔도 맛도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며느리가 뜯어온 해쑥을 본 오씨가 반성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참 신통한 생각을 해서다. 그럴 때 보면 로친의 머리도 영 쓸모가 있는 것 그것은 아니거든. 리서방 내에는 며느리

0: 정착한 처지에서 구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이어 그들은 떡을 치고 옷은 떡밥을 이리저리 솜씨께 뒤집어서 골고루 처지도록 칠해겠는데 숙물이 파랗게 오른 찰떡이 함재에 담긴 담던 며느리가 즐겁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참 이상하네요. 쌀알이 어느새 하나로 들어붙어 찰떡으로 변하니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리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냐, 쌀알도 우리 식구들이 인정미에 끌려 하나로 뭉쳐 이렇게 말 수 있는 떡으로 된 것이다. 옛날에도 떡을 칠 때마다 찰떡 찰떡 소리가 난다고 찰떡이라고 하고 찹쌀로 만든 떡이라니 찰떡이라고 했다더니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는 인정미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다. 그 말에 아버님 그 이름이 참 듣기 좋고 뜻이 깊은 이름이에요. 새 며느리의 감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오시는 며느리를 시켜 이웃들에게도 숙발떡을 골고루 보내주고 저녁상을 차렸는데 온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약심리방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드리는 우리 활동 진행합니다. 장약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200원을 더 감면해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백운산 익성균 도각을 증송해드리죠. 이 익성균은 주로 장도안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주면서 변비하고 설사,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좋습니다. 유해균이 과도한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장도 내의 균형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제거시키는 데 아주 좋죠. 다시 말해 이 익성균은 장도의 특정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백옥성산 익성균 이 장도의 특정 부대인데 이런 익성균 4곽을 증송해 드리고 또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우리 몸이 아픈 골관절 부위에 붙이면 좋은 백초 근골첩 5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0: 드리는 위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더 감면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원적외선 토르말린 전기 온열 옥매트를 증송해 드리죠. 예, 이 매트는 넓이가 1m 50이고 길이가 1m 90입니다. 예. 지금 난치도 우리 오지 않참까이 이럴 때 이 원적 위에선 온열 옥매트를 침대에 펴놓고 저녁에 따뜻하게 깔고 자도 좋고 낮에 커팅에 펴놓고 따뜻하게 앉아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이. 그러거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랑 자꾸 시리고 뒷잔등이랑 시려 하는 이런 분들, 거기 누워서 허리랑 뒷잔등이랑 홍화이센 이게 작용도 하는 이런 그 매트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찜질해도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이게 그 이 공기 중에 이 토르말린이라는 게 열을 받으면 음이온을 방출한다. 예. 공기 중에서는 주로 산소 분자가 전자를 받은 음산소 이온이 이걸 말하는데, 주로 그 이 숲속이나 폭포 근처에 이 가면은 이 음이온이 많은 곳이 있으면은 우리 아주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아주 좋죠. 예. 이런 음이온을 방출하는 데 또 특별한 작용을 하는 그런 매트입니다. 예. 이 매트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외에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심장 근육 영양제인 동린당 후메이큐스 란지오낭에 이걸 두각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매된 해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이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장약 신뢰방을 못 한단다.
0: 예.
2: 저는 이 먹기 전에는 장약 신뢰방을 먹기 전에는 신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2: 거기다가 또 내경색도 두 번 나왔지. 이 장약을 먹기 전에 저는 1년에 몇 번 쉬고 또 요할랭이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입원 아야 말지. 이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쇠 나고, 뒷잔등이 아파 나고, 숨이 아니면 산지 모른다.
0: 아, 그렇죠. 예. 신근경 책임.
2: 그리고 땀은 빨빨 흐르고, 식은 땀을 흘리면 흐르지 모른다. 바빠내고, 그렇지.
0: 예.
2: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고, 이번에 나왔다 나오면 또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그런데 이 장약 신뢰방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막 장약 신뢰방을 먹는다면은 지금 병원을 모르고 입원이라는 아이 한다.
0: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모르고 입원 아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2: 글쎄 말입니다. 어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거야. 지금 입원 아이 그 얼마나 돈도 많이 설레해야지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아, 고혈압 서약을 30년 먹었습니다. 서약을 먹어 놓으니까 위를 상하지, 썸 상하지, 정말 여러 가지 모병이 자꾸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약 신뢰방을 먹으면서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또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방법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뉴솔리아파.
0: 옳습니다. 예.
2: 그게
0: 아주 유명한 게입니다.
2: 그렇지만 그 정말 유명합니다.
0: 예.
2: 그걸 그대로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러나 된 거
0: 맞습니다. 예.
2: 혈압 조절이 잘 돼서 9달 만에 정말 이 장약 신뢰방 먹은 데서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야, 그래서 우리 둘 양손이 이 약을 먹고서 정말 여러모로 효과를 잘, 효도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2: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나도 우리 아바이드에 나이 연세 들면서 심려 생활 병들고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0: 예, 연세였으면 다 그렇습니다.
2: 예. 예. 머리에 연세도 있고, 전례선염지고, 그래서 막, 이라든지 이약 먹고, 지금은, 이런,

0: 여러 가지 병이 다 하나하나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 매일 활동 시내 같이 참가하고 그 소시 나타나는
1: 거예요.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활동이 또 이 돈이 한 번 감면해
1: 두 번 감면해준다. 이거 이중으로 네, 돈을 감면해주는 우리 활동.
0: 야, 이거 좀 이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국가에서 영 이렇게
1: 그렇죠. 예, 돈은 두 번이나 감면해주는 게 어디 허란 일입니까?
0: 그렇지 어디 있을까 예. 이런 예. 이런 거를 우리는 이번 활동에 통해서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지금 한동부 있는데 한도 우리 아바이 동무 한동부 있는데 이분은 중풍이 두 번이나 왔지 신장에 수지하지 했지.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못 참가했지. 이번에 활동이 두 번을 가해주는 활동이 영 좋다면서 이번에 참가했어요. 저번에 또 있을 거 얼마 없어.
1: 맞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오늘 배달을 받겠다.
1: 예, 전번에 우리 활동에 못 참가했으면 이번에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 이게 얼마나 예. 좋습니까? 예. 이런 우리 활동이 참가하면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2417979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장약 심내방을 제조한 아, 그 약 공장이 예, 진주 장여는이 예, 청해 정청 진주 장약 집단에서 생산한 게인데 우리 장약 심내방이가 아, 진주 장약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현대 장약 제약 기업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여덟 날만 있으면은 5년 7개월을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에, 이 약은 아, 고여준스가 고여준스 치료약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약은 고여준스 그 Z20을 달고 나온 이런 약인데 에, 국가약품 비순번호도 있고 중약 표시 에, Z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0 여파리 20이 있기 때문에 국가요전지에서 비순했다는 아, 여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번호구에 에, 그 국가위생부에서 비순했다. 그리고 중약이다. 이게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이 심리와 어선이에서 이제 오란다. 선생님이 강의하셔서 이래 쓰기 시작한데 야, 이야기 확실히 좋습니다. 중풍 환자가 이야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1: 예, 중풍 환자인데 예. 그리 좋습니까, 또 원래.
3: 예, 그러니까, 예, 그나마 무슨 약을 많이 써도 예, 정말 큰 효과를 못 보고, 좀 중풍이라는 게 좀 심하고
1: 중풍이라는 게 이게 까나, 예, 얼마나 그게 중풍이 걸리기만 하면은 힘든가, 사람이.
3: 예, 예. 그래서 예, 많은 약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천연적 약재, 이렇게 뭡니까, 이 고산지구 약재, 서장약고 우리가 지금 북방 사람들이 크게 써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약을 저는 바꿔서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네, 중풍을 치료한다는 그 내용이 조치공에 딱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신임이 했고.
1: 그게 원래 믿을 만한 게죠. 제일 네, 믿을 만한 게.
3: 그게 제트를 됐고, 또, 국가위생부에서 기준하는 또, 이렇게 뭡니까, 제트20으로 또, 예, 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다 부합된 약이 별로 없더라 말입니다. 다 들어봐도. 그래서 예, 이 약을 그 다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야, 쓰기 시작할까나 정말 고혈압이, 그렇게 고혈압이, 두 번째 혈압이 정말 높아가지고, 두 번째 혈압이 정말 중풍 올 사람이, 정말, 요약이 딱 나서서 정말 예, 병을 치료했다 말한다. 다시 제품이 오지 않았습니다. 혈압 잘 내려갑니다. 이게 혈압 도전이 엄청나게 잘 되는 약입니다.
1: 그렇죠, 원래
3: 예, 오. 그러네, 우리 생각해볼까나, 우리의 남편과 둘이 그때 이렇게 혈압이 좀 잘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약만 쓰고 해라면 공제를 잘하니까 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서장에서 그 네 가지 년 한국말에 된 약이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예, 그, 홍물천도 5,400원대 이상 되는 약이고.
1: 그렇죠.
3: 7 년 한국말에 된 약재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간 약재 어디 있습니까?
1: 더 많이 없지.
3: 예, 그러니까 이런 약을 쓰니까 예, 야, 정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 이렇게 우리 올해 이렇게 강의 드릴 수 있는 것도 이야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강의 드리지 계시면 이렇게 올해 못 강의 드립니다. 원래.
3: 맞습니다. 예. 약재가 그래도 어떤 약재는 비교도 못 되고 어떤 약재는 여기 뭐니까 네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도 어느 약재에 들어간 게 없더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딱 서방이 천연지 약재, 고산지구 약재까지 요거 써야 되겠다 생각했으니 야, 이게 말해서 막 딱 소리 나게 해라니 잘 보면 산소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품이 오지 않고 심장률이

0: 그렇게만 그래서 자수가 대단히 높지. 그런 것도 얼굴 빨개진 여리는 그게 내립대다.
1: 그렇죠.
0: 예. 예, 지렁이 또 그게 또 얼마나 와느로
1: 이거는 중풍이라면 예. 받아보는데 그렇게 좋은 게입니다. 막 손이랑 꼬부라서 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라면 그렇죠.
0: 사람이 앞에서 그것도 예. 못 썼습니다니. 기능기 그것도 쓰게 되지. 아이 그 지렁이 또 그다음에 붓방이 지렁보다 30배나 또 효과가 좋다고 좋다고 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약을 이렇게 써서 예, 하여튼 예, 약이 도망에 좋거나 예, 어제 말할라 없지 도망에 이런 좋은 약이 아무래도 연변에는 없고 내보건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관지는 이야기 최고약이 중풍 환자의 동맥경화라며 심장
1: 동맥경화라며 다 치료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0: 그렇습니다. 이 목이 빵칼이라 있고 이런 게 우리 남편들 이 목이 빵칼이 근거나 해도 사다산 게 3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 국가병원이가 검사를 해볼까요? 아니 그럼 혈지고 혈압이고 혈대고 다 정사해라 말입니다. 이 약수.
1: 예, 원래 이게 그 네 가지 지표의 균형을 맞춰서 가지고 그렇게 예, 그 병형이 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놔서
0: 맞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 우리 전문의 우리 학동 장관 이번에 또 이중으로 또 감해서 예, 또
1: 경구무 이중으로 감해준다
0: 제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때가다 이런 적이 없고 또 이렇게 뭔가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감했으면 또 우리 뭔가 환자들이 뭔가 이 뭔가 부담 많이 들어서
1: 경제상의 부담이 얼마나 들어집니까? 두 번씩이나
0: 두 번 감했어도 얼마 좋습니까 와느로?
1: 그래서
0: 우리 진석 예, 우리 진석이 또 예, 사촌 오빠도 이렇게 뭔가 또 이 놓고 왔지 심장병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해. 좀 이야기 좀 예, 어쨌든 한 넉 달은 썼습니다. 굉장히 예. 많이 효과 좋을까요? 이번에 이야기 또만 두 번 감해주고 이래까요? 또 이번 우대 학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얼마 좋습니까? 두 번씩이나 감해주는데.
0: 예.
1: 예.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네,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당약 심리방처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예.
3: 저는 정말, 이 약 아예 얼마나 태나이 잘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 아프던 통증이 어딜 다 가고, 앞도 가슴 보내놓던 것도 일 없어지고, 얼리숨에 아이, 올라와 와서 꽁꽁 막혀놓고 숨이 차고 이러던 것도 이렇지. 정말 이 약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 요
3: 약은 또 이렇게, 거기 공주치 딱 동맥경화요, 뇌동맥경화요, 예. 예, 관상동맥경화요, 요런 거 딱
1: 치료한다고 쓰여 있는데.
3: 예, 뇌경 세계, 아이, 그, 뇌출혈 환자들이 동풍이 좀 치료한다고 요렇게 써놓으니까나, 예. 얼마나 옛날에는 그런 게 쓰여 있지는 않느냐 하면서 아무래도 효과 못 봤는데.
1: 그게 제일 중요한다, 거기 쓰여 있는 게가.
3: 예. 예. 그래, 선생님, 개발과 그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제는 5년 7개월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정말 물 많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항상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1: 내 많이 소개해줬잼까 그래서
3: 많이 소개를 해보시오. 지금 예. 한자 속이 한자도 어제는 정상 살린다 하고 있지. 아이 그런 뭐 관절병 한자도 일 없어졌지. 아이 심장이 두자를 하고 그런 뭔가 두자를 하는 사람도 어제는 이거 쓰고 두자를 아예 하고 이렇지. 내 소름 또 검사 수지 도다 못한 사람도 어제는 아이 일 없어졌지. 아이
1: 학생증으로
3: 대소변 받아내던 사람도 거기서 어서는 막 달아댕면 몽구칠라 다니지. 아우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은
1: 그러니까 좋아하지 뭐든.
3: 예,
1: 다. 원래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줘도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어디 나서 예.
3: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이게 다 목숨 앗아가는 병이지.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3: 예,
1: 병인데.
3: 한두 번 먹어야 되겠습니까?
1: 예.
3: 예, 그래서 요 약이 딱 그래서 막았으니까 중풍에서 세 달 되고 뭐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지 정상 살린다 하지.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막 고맙고 다시 한번 그런 감사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오니까 지금 우리 동생도 이거 쓰고 있는데 위에를 갈지게 이거 하고 그런 뭔가 36가구 가족 안 돼. 우선 가 1년 6개 있었는데 어제 전화 온 게 언니 이야기 얼마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이번에 할 때 금방 끝이 났다야. 그래서 내야 그럼 내가 그럼 붙여주마 했는데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1: 오늘부터 딱 예. 현금을 가면 주는데
3: 예. 경제를 감해준다 하니까 그러면 그거 36가구 오늘 어떻게 배달해 주죠?
1: 예, 현금 두 번이나 감해주는 게 얼마 좋습니까? 한 번 4,752원은 감해주는 기초상에서 또 500원은 감해주지 얼마 좋습니까?
3: 우리 한가들이 정말 이렇게 회사에서 예. 잘 이렇게 아예 혜택 주니까 얼마 고마워.
1: 그렇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 받아 붙여 주셔.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0: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아니 어떻게 돼서 두 번씩 가면서 활동합니까?
1: 야, 오늘부터 글쎄 객관화 병원에서
3: 깜짝 정신 쳤습니다.
1: 그렇죠. 예.
3: 우리 아이들 중풍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다가 서리 선생님 강의 듣고 서리 예, 이 약을 썼는데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예.
3: 지금도 앉아 밥 잡수는 게 밥 한 공기 뚝딱 합니다.
1: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 아바이.
3: 예, 정말. 원래 밥도 못 먹고 걸지도 못하고 밤은 못 자고 고리 들지 못하고 딱 이렇게 하루에 냉주시하고 이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소변 살아서 고사하고 변비 있고서 안내 마사지가 다 마사지 뺐습니다.
1: 예.
3: 종합 좀 들어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이 썼는데 어제 치료는 잘 아이 됐다. 그러다가 광고 듣고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썼는데 약을 딸 되니까 나의 혈압조절이 엉성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은 좀 완전히 장약만 먹어도 잘 됩니다.
1: 예.
3: 그래서 잘 되는 원인은 거기다 선생님이 또 그 혈압조절이 잘 되는 것도
1: 록색요법을 알려줬지.
3: 예, 그 다음에 록색요법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딱딱 하니까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예,
1: 예 그렇죠.
3: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지금 새사람으로 변했습니다.
1: 예, 얼마나 좋아졌어요.
3: 예. 나도 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얼굴이 꺼먹꺼먹고, 어리버리하고 정신이 못 쓰고, 만나나, 허리 아파라, 다리 아파라, 머리 아파라, 어지럽다, 이라고 살던 게, 예. 마지막에는 이 발바닥까지 완전히 헤매지는 것처럼 막 뜨끔뜨끔 아파나고 이러고, 곧 뜨끔뜨끔 아프던,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오늘도 이거 연습하러 갔다 왔습니다.
1: 예. 아우, 잘했습니다.
3: 예. 어린지 하나다 해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이 지금 그래서 반갑스러운 데서 색이 와서 영 좋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좋아집니다.
3: 하나다 아깝습니다, 나는.
1: 예. 그래, 그래, 모두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3: 예, 우리는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우선 죽을 때까지 이 약 먹자 했습니다. 그래, 우리 전번에 활동할 때도 예, 그런 거, 뽕기금 해주니까 나 쌌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근데
1: 예.
3: 둘이 먹으니까, 예. 예, 둘이 먹으니까 여지는 저기나 두고 먹자니까, 아이, 미리 사료를 하는 게 좋지요. 뭐,
1: 그렇죠.
3: 오늘 활동 일이 좋고, 우리 또 싸게 했습니다. 예.
1: 이번에 우리 활동 현금 이중이나 감해주는 게 예. 4,752원은 감면해 주지, 또 거기다가 500원은 또 더 감면해 주지, 얼마 좋습니까?
3: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돈을 폭풍 주니까 나,
1: 그렇죠.
3: 예.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우리 싸겠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2417979번으로.
1: 맞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받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그,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도 있고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중약재로 해도 예, 홍화 같은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상이 홍화에 예, 서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서상이 이 홍화하고 일반 지방이 땀방이나 북방이 일반 지방이 홍화 이게 예, 약의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 시기에 있는 고혈압을 고생하는 환자입니다.
1: 예.
4: 네,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약에 대해서 깊은 대화가 있고 선생한 것도 듣고 하니까 신심이 생겨서 약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2년째 먹고 있습니다.
1: 아유, 예.
4: 예. 그래 많은 혜택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1: 예.
4: 예. 그 고혈압을 그렇게 고생하던 게 약달밤부터 선생님 지도에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누리고 새로운 또 녹색 비법 알려줘서 결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시 빈도라는 게 없어 계속 시동 일관하게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은 어서 완전 안정된 것 같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그 다발성적인 세기선이니까 항상 머리 어지럽고 흉하고 기억력도 없고 소리나고 이랬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고란이 말소한 느낌이 드는 아주 상쾌한 기분입니다.
1: 예, 그렇죠. 예. 네,
4: 정신한단 말인가.
1: 이제도 그런다. 모든 사람들이 약을 쓰면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어떻게 바짝 나는지 야 정말 확실히 약이 정말 예, 예 좋은 약입니다. 네. 내가 이랬는데. 네. 전화 왔습니다.
4: 잘한 약재가 확실히 효과가
1: 예,
4: 다르다고
1: 그렇죠. 예.
4: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1: 예.
4: 관절, 예. 평성 관절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붓기고 또 지혜도 있고.

0: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꺾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다리 가벼워져서요. 아예 가벼운 곰탕으로 출 수 있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나는 배달 받았습니다. 이건 활동용 소체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 활동은 끝났죠. 예?
1: 예, 그 활동은 우선 끝이 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 우리 활동 예. 시작했습니다.
0: 예, 그 도움에 좋습니까?
1: 현금 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글씨 그거 다 이게 그 이 활동마다 다 다른다. 법마다.
0: 예. 예. 그게 예, 다 혜택 받으니까.
1: 예, 그렇죠. 어째서나 혜택 준다 말입니다. 예, 그렇죠.
0: 예, 이제 수능이 남편이 그러면 그 중풍구요 증으로 고생했는데 지금 이하고 쓰고 있는데 효과 본다면서 이렇게 이분이 또 새로운 활동이 나왔다고 전문의 그 못해서 좀 애수해야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새로운 활동이 나오는데 현금 두 번이나 감해도 할까. 이렇게 싸서 두부 같이 잡수할까 그러겠다는 그럽니다.
1: 예, 이 중풍후유증이 정말 영 여러 가지를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이 걸렸으면 이 약을 잡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우리 지금 저희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단 얼마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저희 보지 못했습니다. 예, 좋은 약재가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죠. 예, 이 장약심리방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예. 특히 장약심리방이 들어있는 주요 약재 소홍화, 이 홍경천 이 두 가지 약재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서상에서 또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이고 예. 또 소홍화는 4,5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이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약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의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762년 51세의 건륭 황제가 세 번째로 남하러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갑갑하면서 얼굴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참기 어려운 동통을 느꼈답니다. 예. 그리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 태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예. 숱한 명리들이 많은 방법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답니다. 예. 때마침 장조기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황제의 병을 진찰한 후 홍경천하고 소홍화 이 두 가지 주요 그 이 장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환케 되었습니다. 예. 1840년 유명한 정주본 초책에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방송 결론은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전경 승격을 통해 수상시장과 인터넷 인기 간판벽의 인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3: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현장 추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해서 수상시장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나 인터넷 인기 간판백에

찬란한 불빛은 도시의 매우 특징적인 문화관광 명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아침 생활 정취가 모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야간 인기 방문 명소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데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은 일시적인 인기 효과에 의존하지 않고 정밀한 봉사 향상과 소비 정경 승격을 통해 인터넷 인기 열기를 도시의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하면서 문화관광융합 발전에 연변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드리우면 연변대학 주변에 두 가지 언어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힙니다. 화려한 불빛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는 일부러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원래는 평범한 상업거리였습니다. 특색있는 두 가지 언어 간판이 인터넷을 타고 뜻밖의 화제가 되면서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됐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에 와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특색 미식을 맛보고 인증사진을 찍으며 생활 정취를 느끼는 등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평범한 거리가 도시의 인기 명소로 거듭난 것은 단순히 화제를 만든 것 때문이 아니라 부대봉사를 끊임없이 완선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일시적인 인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기의 직면에 연길은 발전 추세에 맞춰 시설과 봉사를 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상가들의 기존 특색 간판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통일된 경관을 갖추도록 교범화하고 야간 조명 승격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아래 미식거리도 새로 조성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거리 소비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고 주변 작은 가게들과 요식업의 공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은 각자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동시에 명절 연휴 기간에는 연합 전문 집법 행동을 적극 펼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의 관광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 봉사지를 높였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는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발전의 실제에 맞춰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하고 100명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쳤습니다. 공유 쉼터는 24시간 개방하고 거리 상가들은 공간을 내어 따뜻한 봉사점을 마련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려닝 관광객 왕 선생입니다. 예전부터 여기에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보고 인터넷 인기 방문 명소의 분위기도 느끼고 특색 미식도 맛보면서 인증사진도 찍어보려 합니다. 사천 관광객 광여사입니다. 소홍서에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연변대학 안에도 들어가 구경하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분위기를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을 보니 전부 한 번씩 맛보고 싶었습니다. 미리 밥을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보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연길 야간 활기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승격된 수상시장은 이 도시의 이른 아침 가장 짙은 생활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승격한 수상시장은 낡은 시장의 좁은 공간과 큰 물 상황에 제약을 받던 문제점을 철저히 해결했으며 주차장 등 기초시설을 새로 갖추고 850개의 매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강과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강과 가깝습니다. 또한 시장은 원래 생활 정취를 보존하기 위해 실내 남북 양측에 여전히 많은 조선족 전통 미식을 남겨뒀습니다. 예전 수상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주차 공간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남북 양측에 주차 공간이 대략 700여 개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쫀득한 찰떡, 향긋한 순대, 그리고 각종 장백산 특산물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상 식재료를 사러 오고 외지 관광객들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러 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장터인 동시에 민속 음식을 맛보는 문화 관광 방문 명소이기도 합니다. 연길 수상시장 관리소 소장 전대훈입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라면 주차 공간과 새 건축물입니다. 실내 통로도 원래 시장보다 넓어졌고 장식도 승격됐습니다.

0: 연결소상시장 상가 왕장승입니다. 지금은 위생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조명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잘 운영해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관광객 혼여사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러 와서 체험해봤습니다. 이곳은 인기도 많고 먹을 것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친구들이 온다면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아주 좋고 와볼 만한 곳이며 사진을 찍으러 오기에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을 대표하는 두 명소는 연길 문화관광이 질적 재고를 가져온 축소판입니다. 올해 연길시는 자체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관광지의 경영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홍색견학, 체육경기, 무형문화유산 민속, 산수풍광, 특색미식을 관광체험에 융합시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관광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가기까지 연길의 실천은 문화관광 발전이 인기를 소진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발전 추세에 맞게 이끌고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생활 정취를 도시 명남으로 만들어야만 일시적인 방문 명소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는 관광 목적지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당위 농촌사업지도소조 확대회의가 11일 도내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론述를 깊이 관찰하고 전성 상시와 지원으로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 지속적 공고 확대 추진 및 향촌 전면진흥 촉진회의 정신을 전면 수행했으며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에 대해 재부치하고 추진 수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속이 림소림이 회의를 사회하고 부주장 두경국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각을 증강해야 합니다. 각급 여러 부문 주요 책임자들은 중점 임무를 직접 포치, 독촉하고 총체적 책임을 짊어지며 다잡아야 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고 짊어져야 할 책임을 굳건히 짊어져 재반 포치가 상하로 관통되고 실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다잡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장부와 대조에 답을 찾고 문제를 향해 나아가며 문제를 주시하며 일해야 합니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부족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실속 있게 다잡아 모든 사항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협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위에서는 통과라고 방향을 정하며 정부에서는 실시 추진하고 업종 부문에서는 분담 추진해야 합니다. 작품을 전변하고 엄격한 표준을 느슨히 하지 않으며 세밀한 요구를 빠뜨리지 않고 항상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실속 있게 행동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향촌 전면 진흥 재반 사업을 검증해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저선 사유를 확고히 하고 지원 상시와 감축 기제를 수립 완선해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선차적인 임무이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정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빈곤에서 벗어난 대중들의 안정적인 증수를 전력 촉진하는 것은 상시와 지원의 핵심 목표이자 지원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중점 사업 임무와 대조에 목적성 있는 강습을 조직하고 정책을 투철히 설명하며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중들의 인정도를 깊이 중시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에 집중 정돈과 결부해 대중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견결히 시정하며 정성을 다해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성과로 대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전조 상시와 지원 사업 관련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1: 10일부터 이틀간 우리주에서는 아름당 향촌 건설 현장 추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지 참관, 집중회의, 회보 교류 등 방식으로 건설 성과를 총화하고 사업 경험을 교류했으며 다음 단계 전주 아름당 향촌 건설 중점 임무를 포치해 농촌 주거 환경의 질 제고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힘을 부여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의 림소림이 집중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으며 부주장 두경국이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림소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중요한 사업으로 향촌 전면 진흥과 관계됩니다. 지난 3년간 각 현시에서는 적극 노력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존의 토대에서 더 큰 결심과 강도로 아름다운

0: 향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보다 잘 추진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맡은 사업을 다 잡고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선진을 본받아 격차를 찾고 염치를 차려 분발하는 긴박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힘을 잘 빌리고 여러 방면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국면을 타개할 묘책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난관 공략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어 실적으로 진정한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두경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위치를 실속 있게 높이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 대한 책임감과 긴박감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부족점과 취약고리를 주시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돈에서 실질적인 재고를 가져와야 합니다. 조직 보장을 강화해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의 상시화 장기 효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실속 있게 일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 재고 재반 임무를 전력 실시해 천리변강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다그쳐 건설함으로써 전주 도약 추월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참관 기간 회의 참가자들은 손으로 왕청현 왕청진 서위자촌, 대흥구진 하서촌, 동광진 명월구촌과 마반산촌, 안도현 명월진 발제촌, 신합향 한촌구촌과 대교촌, 만보진 홍기촌, 도나시 강원진 이합점촌, 현유진 성산자촌, 홍석향 림강동촌과 중성촌을 찾아 각 촌의 전면도 종돈과 향촌 환경 미화, 기초시설 완선 등 아름다운 향촌 건설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 각지 특색 있는 건설 구상과 실천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집중회의에서 각 현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 사업 전개 정황, 단계적 성과, 현존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결시 열공급 기업에서는 열공급 재반 준비 사업을 완수하고 10월 13일부터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사무청사에 들어서면 연결시 도시구역 지혜 열공급 관리 통제 플랫폼의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띕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열공급 부문에서는 열 사용자에 대해 전반 과정 수치 감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지혜 플랫폼을 승격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계정 수치를 통합하고 AI 분석을 통해 과거의 조방식 열공급을 지혜와 열공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공공건물, 아파트와 열 사용자를 선정해 균형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열량이 천문만 호에 균일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연계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일꾼을 조직해 관할구역 16만 세대 주민 열 사용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전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내 열 사용 환경과 전의 열 공급 온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열 사용 조건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확보했으며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분수기 교체, 도관 개조, 난방기 추가 설치 등 개조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26채 건물의 난방 계통을 개조했는데 개조 면적이 10여만 평방미터이고 천여 세대 열 사용자와 관련됩니다. 왕영입니다. 봉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인공 고객 봉사석을 기존의 6개에서 14개로 늘려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능을 이용해 생산과 고객 봉사를 효과적으로 결부했습니다. 사용자 신고가 비교적 집중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 판단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계산을 거쳐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에서는 석탄 2만 톤을 추가 구매, 비축해 열공급 물자 비축을 1층 충실히 했습니다. 계획에 따라 10월 13일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는 열공급을 앞당겨 시작하게 됩니다. 목전 기타 현시 열공급 기업들에서도 열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설립 대회가 일전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제1회 작품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문물국과 연변 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 학회 중국 예술 세계소화원 연변 분원에서

0: 보관했습니다. 전시 장소는 연변미술관 전시청이며 총 70여 점의 중국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장백산의 림해, 두만강 기슭 등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을 그린 작품도 있고 조선족 민속 풍정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는 11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 회장 류홍상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화학회의 설립은 연변에서 중국화를 배우고 창작하는 화가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학회는 중국화 창작에 주력하렵니다.
1: 융암의 지간추리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2025-2026년 전국 시범성 로인 친화형 사회구역 명명 예정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우리조 왕청년 신민가도 시내 사회구역, 도나시 승리가도 을흥무 사회구역, 연결시 북산가도 단연 사회구역,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마천자양 남산촌, 령정시 리원가도 리원 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과 촌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주 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조 기온 변동폭이 비교적 크겠습니다. 13일부터 기온이 뚜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 내지 영상 2도겠으며 16일부터 기온이 올라갔다가 18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mm 내지 12mm로 평년 동기보다 약 4mm 많겠습니다.
1: 일기예보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장백산 남풍경부에서는 지속적인 강설과 좋은 날씨가 나타나 풍경부 도로와 잔도에 대면적 석설과 결빙이 생깁니다. 관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백산 남풍경부는 10월 16일부터 계절성 폐원을 실시하며 재개방 시간은 별도로 공고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윤유리였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녹.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농촌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먼저 배드립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제 아침의 희망을 가슴 가득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1: Happy New Year!

이어서 장백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강렬한 기상을 표현한 비생비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리가입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변은 새롭게 되어가는 연변의 내일을 힘차게 그려봅니다. 최성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문춘산 작사 전원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입니다. 신이 나는 가락으로 기쁨을 두 배로 키워드립니다. 황성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온 목민들에게 고온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계속 진행 중인데요.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리고요.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는 분들께는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요.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더 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또 함께 드립니다. 이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예, 본래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80대, 90대 인구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하면은 무병하기, 예,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장수하겠는가, 예, 여기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지금 발효 동충하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예, 100% 순수한 분말로서 국가약품 질량 관리 표준에 도달한 예,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42날 저온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이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아주 안전하고 효과가 선명한 예, 요즘

0: 중년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선물 같은 명약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지입니까?
0: 맞습니다. 얘기하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내외는 예, 선생님의 강의를 예, 열심히 듣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3년을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처음부터 우리는 예, 이 약을 예, 한 봉지씩 예, 오늘날까지 예, 계속 한 봉지씩 먹지만 예,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네.
2: 예. 저는 이전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아침에 예 자다가 일어나면 예 머리가 어지럽고 해서 예 막 쓰러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 봄과 가을이 되면 예 특히 귀대에서 소리 나고 예 자꾸저 피곤하고 예 그다음 머리에서 예 띵 소리가 나고 이래서 예 정말 많은 고생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약도 많이 먹고 예 주사도 많이 맞고 했지만은 예 완전하게 예, 떨어지지 않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선생님의 강의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예 먹었는데 예 한 두 달 먹으니까 예 머리가 예 어지럽던 게 나아지고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예 이전보다 예 약해지고 이러면서 예 차츰차츰 예 좋아지던 게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동충하초에, 발효분 후에, 또, 예, 어제 먹었는가 하면 위가, 예, 위축성 위염물로, 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예, 밥을 먹지 못하니까, 예, 식사가 고르지 못하니까 또 변비가 생겨서, 예, 변비로 인해서, 예, 한 20년 고사했습니다. 그리고, 예, 변비가 있으니까, 예, 홍문이 갈라지면서, 예, 치질이 또 생겨서, 예, 치질도 한 15년 넘어 했습니다.
0: 예.
2: 예,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예, 수술도 하고, 예, 정말 위약도 많이 먹고 했지만, 예, 계속 그 미열이 있고 해서 고생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싸가지고 석 달 먹으니까, 예, 아이, 밥맛이 돌아오면서, 예, 차츰차츰, 예, 위가 좋아지면서, 예, 변비도 나아지고, 치질도 나아졌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것도 치료되고 예, 예, 네, 이래 보니까 예, 이 약은 예, 정말 노화 방지에도 좋지만 예, 염증 치료에도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저는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을 예사입니다.
0: 예.
2: 우리 내에는 예, 지금 3년 동안은 계속 이거 먹고 있으니까 예, 둘 다 건강해져서 예, 계속 저 운동하러 다니고 예, 매일매일 예, 정말 행복하게 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2: 제가 전번에 예, 아홉 가구 샀는데 예, 하도 우리가 좋으니까 예, 아홉 가구 오늘 더 사려 합니다.
0: 예, 지금 아홉 가게는 11가구 드립니다. 11가구 드리면서 또 상품권 1,500원, 예, 상품권 5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영양밥솥을 드리고, 예.
2: 예,
0: 예. 그리고 지금 그 매트 필요한 분들은 283-0666번에 또 연결해서 예, 알아보십시오. 예.
2: 예, 예, 예. 예. 정말 우대가 정말 좋습니다. 예.
0: 예.
2: 전번에 요새 아웃박을 쌌는데 우대가 어떻게 좋은지 그거 놓고 우리 부부가 앉아 웃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 보내드립니다. 예. 예,
2: 두 분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난 어제 6달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기억력이 부족하다면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요.
0: 네.
3: 그 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됩니다. 이거 먹은 다음에.
0: 맞습니다.
3: 예. 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돼서 소변 차수가 저녁에 5~6번 봤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는 지금 많이 봐야 두 번, 그저 일반적으로 한 번씩 봅니다. 소변.
0: 네.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도 좋아지고요.
0: 네.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먹으려고 이번에 또 아홉 가구 싸다고 그럽니다.
0: 예. 오래 꾸준히 쓰면은 이 원기가 또 회복이 됩니다. 원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체 오장육부의 기능이가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

0: 중노년분들이 있으면은 예, 몸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 네. 지금 또 활동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잘 이용하십시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전화합니다. 예, 연예 통했습니다. 예, 정말 동수화도 나도 먹고, 예, 효과. 이거, 먹어본 사람, 모른다, 정말. 먹어본 사람들은 다 효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0: 네.
3: 정말, 이 병이 만해서 다 포기란 상태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거 써보자고, 이 쓴 게 많은 효과 볼까요? 이번에 내 특히나 그런 활동 좋습니다, 1년 중에.
0: 네.
3: 할때 좋은데 있는 것 같아. 난 약은 안 주고 있는데 너무도 좋을까. 예. 이 좀이 누구나 이 가을철에 계속 바꿀 때다가 얼마나 치우신가.
0: 네.
3: 이래서 어부 다른 시기들도 좀 건강하게 살라고 그래. 이 매트 싸기를 해서 좀 아무래도 그냥 싸봐야겠다. 약은 안 주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정말 이 동승화서는 먹어본 사람들이 다 효과 법이다 보니까.
0: 네.
3: 이 효과 먹고 이 동충화도만한 게 세상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때까지 접해서도 많이 있는 모두 효과 볼까에 그래서 이번에 이 약을 싸다 없으니 그래서 나 진행다.
0: 예, 맞습니다. 예, 이 동충화천원에 예. 지금부터 예, 우리 폐 가을은 폐의 계절이고 겨울은 이 신장의 계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충화초의 주요한 전통 효능이가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이 몸이 좋아지는 게 알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양기도 보충되고 우리 인체 정기도 같이 보충되는 약재는 지금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 활동 또 잘 이용하십시오.
3: 예, 세상 이런 약이 맞춰온 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3: 두 번째 생명 얻고 나왔다. 정말, 예, 그래서 이 돈 할 때, 아무래도 놓지 말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맞춰서 아무래도 약은 많이 싸다고 소리. 그래서 전화 한 번.
0: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서장에서도 아주 특수한, 예, 이런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희귀한 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전통의 지혜가 지금 결합돼서 전통의 지혜하고 현대 과학 기술이 결합돼서 지금 제조한 이런 황금 분말이가 바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질환하고 인단병 치료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0: 예.
4: 저도 동충하초로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약은 신기하고 좋은 약이 돼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노공이 와가지고, 소리,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리, 혈압이 온정하게 되고, 코리 땡하면, 중심도 휘영하면 이랬던 게 지금 이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4: 그리고 예, 심장이 나쁘던 것도, 심장에도, 속에도 웅거리면서, 예, 숨이 차고, 꽉 막히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나쁘던 게 그러는데, 예, 그것도 이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병 치료라는 이 동승하선은 예, 정말 우리 노인들께서 없어서는 안 될 약이 같은다.
0: 네.
4: 예, 그래 관절도 좋아지고 모든 면이 좋아지는데 또 아홉각 싸면 매트를 하나 준답니다. 예.
0: 예. 이 예. 아홉각의 또에 이 다른 특수한 우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830666번에 연계해서 또 려해보세요. 예.
4: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병 치료라는 이런 좋은 약이 있어야 되나 있어도 예, 약이 있어도 좀 더 싸려고 한다. 매트도 준다지 않나 예.
0: 예.
4: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0: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이 동충하초로 보면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진에서는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도 또 밝혀져 있습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우리 중로년에 특히 한 70, 80대 되는 분들은 일단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발생한다 할 때에는 우선 폐 손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기능 저하가 생기고 또 혈압이라든가 혈당 그리고 관절 통증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엄중해집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 또 발효성분 쓰고 있습니다.
1: 예.
2: 나는 기억력이 없어갖고 무슨 거에 뭘 얻어뒀는지 영 찾지 못한다.
1: 예.
2: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적어놔야 알았지 그거는 허망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성분 쓰고 있으니 기억력이 돌아서서 지금 이런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1: 지금. 예, 내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뭐니까, 그래서, 혈압이 나는 바닥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았다, 낮았다 하는 소리에, 그저 머리 아프지, 어지럼 찜이 나지. 그저 머리에서 자꾸 그저 쿵쿵쿵쿵하고 소리 나지. 그래갖고 밤에 잠이 와요, 예. 이래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갖고 아침에 밤에 정시아이 났댔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써봤는데 안 되지, 약을 왜 효과를 봐갖고, 지금 이런 증세가 많이 개선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혈압도 우선 잘 된다.
1: 네.
2: 예, 그래도 예, 심장이 나쁘지. 그래서 폐가 나빠서, 그래서 기침 얼마나 깊는지도 모른다, 마른 기침.
1: 네.
2: 그래서 가래 소리 나네. 그랬는데, 그래서 기침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그래도 기침 안 떨어지던 게, 이 동충하초 발효성분 기침 떨어지지 않습니까?
1: 네.
2: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지네.
1: 예. 맞습니다. 동충하초는 폐에 좋기 때문에, 폐는 우리 몸에서 산소통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산소가 충분하게 우리 인체 혈액을 통해서 각 장기에 공급되면은 그렇게 몸이 같이 좋아집니다.
2: 예. 예, 그래야지, 예, 그 다음에, 또 심장이 나빠가지고, 저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예. 그저 가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떤 심장에 통증이 있었지, 여기까지. 내가 아프가지 막 아프게.
1: 예.
2: 그래요, 그저 정말 가슴 침침하고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1: 네.
2: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 이 나빠서 밥도 잘못 먹던 게, 밥도 잘 먹으니 맥이 나지. 관절 통제된 게 관절도 나아졌지.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이 한 가지 약으로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먹기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서 온 하루로 약 먹을 근심도 없지. 정말 늙음하게 약도 자주 먹다 보면 맥이 든다. 어떨 때는 이두뿐에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랬는데, 정말 먹기도 좋지, 효과도 빠르지.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난 뭐니까, 이야기 이렇게 효과 좋고, 활동할 때마다, 지금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2: 그래 놓고, 예, 정말 이럴 때였으면 경제상에서도 많이 돌려야기고, 이래까 나는 그 활동할 때마다 조금씩, 많이 못 삼다 조금씩 이렇게 싸도까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예, 그렇단 말입니다.
1: 네.
2: 내가 아직 활동이 끝이 나지 않았다니까, 예. 조금 더 쌓려고 전화 올린다.
1: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

0: 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함유된 다당체하고 만니톨이라는 이 성분은 예, 항암 성분으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2: 네.
0: 예, 때문에 이 종양이 억제률이가 예,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암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예, 아주 탁월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간 기능 향상하고 회복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우리 지금 장수로인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은 간이 좋은 분들이 장수하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동충하초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간이 예, 공동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특별히 고령인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보면은 예,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하고 자양강장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도 동충하초 바로 유물 먹은 2년 전, 2년 다 됐습니다.
0: 네.
3: 네, 처음에는 정말 이 대해서 접수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한 4,000ml씩 싸서 먹었습니다. 먹은 게, 이렇게 온몸이 힘들게 저리 그랬는데, 이게 다 싸지고, 내가 계속 그런 게 또, 이, 뭐, 다.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그래서 막 시리 들어서 아이도 시리고 계속 바람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이랬던데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양기 네. 보충에서는 우리 이 동충하초는 양기하고 전기를 같이 보충한다. 그래서 아, 그래, 빠릅니다.
3: 그래. 예. 그래. 이래 그게 약을 아마 써도 알겠더라.
0: 예.
3: 해산 바람이라고 말은 그랬는데 이사들이 약도 먹고 그 뭐 침도 맞고

0: 익혀서 세포로 인한 예, 우리 세포 대사로 인한 각질도 제거해주고 독소로 제거하는 예, 이런 효능이가 아주 좀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디마니토르는 신장을 거쳐서 체외로 배출하면서 신장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리뇨 작용을 돕기 때문에 예, 신장 기능 강화에도 아주 좋은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를 보면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서 췌장 기능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예,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서는 큰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당뇨병을 개선시키고 또 혈지라든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아주 특별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고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이 아주 큽니다. 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예, 이제 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면서 동맥경화하고 고혈압 개선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열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신진대사로 활발하게 해서 이 복부 비만이 있거나 지방간이라든가 혹은 알코올간,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약을 너무 함용하면서 약물성 간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다 보면은 좋은 개선을 가져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성보폐 응답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도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한 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한 곽 안에는 5병이 들어있습니다. 한 병에는 100mg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뭐 추석 국경절 차후로 진행하는 큰 우대활동이 있었는데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우대활동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는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있는 뭐 천원 현금권까지 빼주는 우대활동인데요. 60각에 80각을 물어드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천원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성보

0: 배웅담보는 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 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으면서 이 웅담보는 금담으로 되어 있는 법의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대활동이 10월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형제간에 그리고 뭐 부처간에 그 외에 이웃의 친구들 이렇게 이번 활동을 함께 이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은 큰 우대활동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제때 잘 이용하시되 501-775번 이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운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약방에 가서 사실 분들 가운데서는 중간천 1층에 우기대학방 2호매대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니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기회입니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많은 응담부는 보건품 류형에 속하는 응담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OTC 궁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약에 속한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확실하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 문자가 붙은 아래에 몇 개 그 아라비아 숫자가 붙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약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출처가 특수한 출처로 되어 있으면서 황야진 주임 선생이 뭐 우리 연구 탄도위를 이끌고 많은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서 성공해 나온 우수한 성분 자체가 바로 뭐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법의급 상품으로 불리우는 금담을 주요한 성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 OTC 궁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약방에 가게 되면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습니다. 아주 매던시 할 겁니다. 거기에다 담아서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식전 식후가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지금 성법회 운남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어때 했는가 하면 제가 가서 병원에가 검사해보니까 예, 이 간이 지방가 있답니다.
0: 아, 예, 예.
2: 그러니까, 예, 걔가 예. 무섭습니다. 지방간이, 예, 그거 가만 놔두면 또 간경화 복수랑 오대.
0: 아, 그렇죠. 지방간 예. 절대 훨씬하면 됩니다. 그게 예, 간경화, 간경화 복수, 마지막 간, 예. 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2: 그래 지내요. 무서워서 이 간이 나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께서 들었다 말인다. 응담이 간이 최고랍니다.
0: 아, 간에 예예. 예,
2: 예. 예, 그랬거나 이거 예 복용했습니다. 결국 또 위도 알았습니다. 위축소 위험이 있을까에 맨날 소화해야 되고 속이 그룩한 게 먹은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위 나쁘니까 담낭도 또 자연적으로 나빠집니다. 예.
0: 아, 그렇죠. 간단상처럼 예. 말이 있습니다. 간과 담낭은 예. 호상 영향 주게 돼 있습니다. 좋게 나쁘게 나쁘니까, 호상 영향 줍니다. 예.
2: 담낭이 나쁘니까 입이 쓰겁지. 예. 그다음에 담낭 격이 두껍답니다.
0: 아, 예.
2: 예. 예. 그랬거나 그도 또 담낭약을 먹습니다.
0: 예.
2: 그 지구초에다가 쓰리 위담 페르.
0: 예. 기본으로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예. 없습니다. 예.
2: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어른은 그 리담 폐하고 그 지구처럼 아이 먹어도
0: 그 아이 써도 됩니다. 완전히 예. 시름 넣고 이 제품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2: 그다음에 밥도 맛있고 예 자꾸 미술급자던 것도 이롭고 만날 속이 두그룩하고 예. 밥이 맛이 없던 게 밥이 맛있고 야, 이 응담 하나 먹고 소리 정말 내장도 여러 가지 염증 다 제거하는 것 같아요.
0: 염증을 제거하고 소화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여러모로서 편간 맥목의 효과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부상에 없는 성법회 응담분에 속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2: 네,

0: 이 한창농도에 아부여쿠 이 소지를 좀 보면은 어쨌든 아이도 타말인다 올해 보면이 그런게 이거 먹은 다음에 눈도 맑아진다.
1: 아 평강맥 먹입니다. 간에 좀야 눈에 좋고 눈에 좋게다며 눈의 시력이 좋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또 다른 게 응담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송복회가에 특별하게 금다이 되거든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내 응담 먹고 예, 두 달 먹었는데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3: 예,
1: 예, 보배급 아, 응담.
3: 예, 예. 특히 허리 다리 아파가지고 예, 막 저리고 영 밤에는 자지 못하고 영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도 이 응담 먹고 나니까네 영 이 아프던 부분도 많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내 담, 저기 담낭염이 있어가지고, 예, 맨날 이발 용 쓰웠습니다.
1: 예.
3: 뭐, 이발 쓰고 와가지고 무슨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 하고, 예. 그러니까 또 위도 안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3: 와, 위도 예. 아유, 좋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 된 게, 이 응답 먹으니까, 예, 위도 좋아지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합니다.
1: 그렇죠.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예. 모두 이야기합니다.
3: 예, 기내고 기관지염도 있었습니다.
1: 예.
3: 기관지염이 있던 것도 예, 그것도 해결되고, 그니까 난, 잠도 기내매기 이하고 쓰니까 예, 혈압 조절 다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럽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혈압 조절이 예. 잘 될 수밖에. 예. 혈관이 동맥경화, 죽상경화를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법회 응담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예.
1: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당뇨병 있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 혈지가 높은 분들한테는 이것이 귀합니다. 예.
3: 예. 그래 예, 눈도 내 좋지 않아가지고 예,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영 고생 많이 했댔습니다. 그래 많은 약을 썼는데도 예, 별로 효과 못 봤는데요. 이 응담분을 쓰니까나 눈도 맑아지고 막 정신이 납니다. 진짜.
1: 평강맥목의 효과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래가지고 난 응담 먹을까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요는 응담 먹어도 이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여기 남방에 예. 응담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남방의 예. 곰은 동맥하지 않습니다. 동북의 예. 흑곰만이 동맥하는데 동맥하는 어간에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분해 능력이 아주 강하고 생존 능력이 아주 강한 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게 바로 성법회 응담분입니다.
3: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나 글쎄 여는 응담 먹어도 쓸데없는 게 이번에 이 응담 먹고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도 약수도만 조금 더 쓰려고 한 60가지 더 싸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60가지 예. 사면 80가지를 주고 1,000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두 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저를 믿어도 됩니다. 예,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2: 아, 네, 수고하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성복회 응담분을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4: 예, 어째 썼는가 뭐, 젊어서부터 어째서나 이, 저 위도 영 나빴고, 그 다음에는 기관지도 영 나쁘고, 염증에 방광염도 있고, 그래서 예, 온갖 몸에는 염증이 영 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거 저 응담분 좋다 해서 염증에는 좋다 해서 먹었는데 효과 없던 게 지금에 와서 이 런앤에 와 보니까나 너무 힘들고 예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응담이 영별로 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
1: 아 그렇죠.
4: 먹은 게. 예. 예. 위에 위염이 심해서 예 먹지 못하고 위 쓰리고 이래던 게 지금 이렇지 않을까 어떤 그 7달 넘어 먹고 나니까
1: 그렇죠.
4: 또 이 예, 기관지도 그저 미네 힘편 없었습니다. 가래 떨어지고 예, 숨이 차고 예, 이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어선.
1: 아 거기에 대한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예,
1: 이 제품 자체를 100일 그보다 더 2개 100일 3개 100일 써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부작용이 예. 없습니다.
4: 예. 그리고 이 방광염이 심해 갖고 예, 소변 볼 때 뭐 저리고 아프고 소변이 자꾸 예. 진짜 어전에 그 7달 먹을까 완전히 이롭습니다.
1: 아, 그렇죠. 간과 콩팥 사이는 그렇게 밀접한 연대성이 예. 있습니다. 호상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4: 예, 이번에 응담을 써본 게 이렇게 너무

0: 그러니까 얘는 어제 육식 가고 배달 받았습니다.
1: 아, 잘했습니다.
0: 이거 응답 먹고 좋다고 소리 그랬다. 내 먹은 거에 좋다고 소리. 우리 오빠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연세 많습니다.
1: 예.
0: 어라지하면 80이 됩니다.
1: 예.
0: 그런 게 얘, 이 아픈 말을 얘 다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얘 내처럼 얘 위염도 있고 관절이 사척이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도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 좋은데 그러면 오빠 또 내 선생님과 하고 오빠 정말 말하고 소리 좋다면 오빠도 이거 싹 쓰라고 그랬더만 오늘 아침에 전화 왔을 때라
1: 예.
0: 자기들이 활동에 좋을 때 싸서 얘 좀
1: 두고서 쓸 필요 있습니다.
0: 예, 먹어보겠다고 예,
1: 예. 예.
0: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1: 오빠분하고 이제 여사분이 예. 이 예. 제품 자체를 선택은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예.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제품 예. 자체를 두고 쓰면 두고 쓸수록 좋은 효과로 예. 아, 그때 결론이 내 잘했구나 써놓은 게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예.
0: 예.
1: 예.
0: 그래 정말 선생님께 감사 정말 천만 번 드리기 싶습니다. 그러네 예. 정말 사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 예. 때문에 힘든 분들은 이 송부패 응답번호 값도 싸고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진실하고 그리고 심지어 유전인자 돌변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유전인자 돌변이라는 건 암세포를 치료한다기보다 우리 갑자기 어느 정도에 가서 유전인자가 돌변하면서 암세포로 전해하는 것도 이게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적정인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방면에서도 큰 공신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제품 쓰는 분들 저희 신변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0: 예. 예. 아, 진짜 예. 내가 써보니까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안전하죠. 예. 써보게 되면 예. 예. 부담이 예. 없고.
0: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응답번호 저는 먹은 지 몇 달 됩니다.
1: 예.
3: 소화기 통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시력도 나쁘고, 어쨌든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어쨌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보고, 지금 그래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오늘 선생님하고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저희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간 부위를 좀 다쳤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절골도 되고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출원한 상태인데 이런 환자가 이거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요.
1: 교통사고를 당했다게 되면 큰 치료를 받은 걸 알고 있는데요. 출원한 다음에 이게 후유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계신 지금에 와서는 기본으로서 이 뒤를 건거히 하게 하고 통증을 제거하고 이러는 데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할 때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제품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금방 선택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데다가 기본상 때때로는 알코올에다 술 같은 데다 퍼해서 발라도 주고 구복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 자체니까 시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 전해서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3: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부패 응답번호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2: 네.
1: 예.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송부패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 응답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즘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부님들은 옷장도 정리해야 하고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학용품이나 집안 살림도 다시 점검해야 하겠죠. 네, 게다가 김장 준비, 겨울 난방 준비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오늘은요, 현명한 소비,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주부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요, 가정의 살림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곳곳에 여름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선풍기, 여름이불, 반팔옷, 무기향, 쿨매트 등은요 이제 하나씩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반대로 겨울 물건은요 아직 깊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 두꺼운 이불, 가습기, 겨울 코트, 그리고 목도리, 장갑 같은 것 말이죠. 요즘 살림 점검의 핵심은요,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고 또 안 쓰는 물건이 쌓이게 되죠. 그럼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름 옷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요, 겨울 옷을 꺼내면서 올해 정말 입지 않은 옷을 따로 모아보십시오. 네, 기준은 간단합니다. 작년 겨울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인가? 그렇다면요, 올해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옷들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면은 공간도 생기고 작은 수입도 생겨나죠. 다음은 냉장고와 찬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10월은 김장 준비, 가을 제철 음식, 겨울 비축 음식이 겹치는 시기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정리하고요, 있는 재료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장보기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채 또 사는 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냉장고

추우죠. 그때 사느라면은요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고 세일 시기를 노렸다가 겨울용품 할인이 시작되면 바로 그 최고의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집안 곳곳에 숨은 지출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되는 앱, 잊고 있던 멤버십,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등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죠. 한 달에 몇십 원씩 세는 돈이 1년이 되면 꽤나 많은 돈이 됩니다. 방금 주부님들의 가정 살림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살림을 점검을 했으니 이제는요 실전에 들어가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알뜰 쇼핑 노하우는 꼭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10월은 계절 상품을 노리기 좋은 달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는 맛도 좋고 가격도 낮습니다. 사과, 배, 고구마, 밤, 대추, 버섯, 시금치, 이 배추 같은 것들은요 지금 사서 저장해 두면 겨울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장용 배추와 무는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신선하고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여름용품은요 늦여름에 또 겨울용품은 늦겨울에 사면 훨씬 저렴합니다. 계절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이 알뜰함의 기본이라는 점 알아둬야겠습니다. 다음은요 시장과 마트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요 전통시장이 유리할 때가 많고요 가공식품이나 또 생필품은요 마트나 온라인 전기배송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각각의 강점을 이제 살리는 거죠. 특히 전통시장은요 10월에 가을 특산물이 많이 나와서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요 흥정과 비교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네, 그 다음은요 장바구니 목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먼저 확인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적어서 가는 것만으로도 충동 구매가 크게 줄어든답니다. 특히 15월에는 김장 겨울 조미가 겹치기 때문에 목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목록 없이 마트에 가게 되면은요 계획에 없던 과자, 음료, 세일 상품이 장바구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건 목록이 없는데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지출이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은요 단위의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큰 용량이 항상 싼 것은 아니죠. 100g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의외로 작은 용량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행사는요 단위 가격에 따져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온라인 쇼핑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배송을 맞추려고 불필요한 물건을 추가하는 것은요 대표적인 함정이죠. 또 최저가만 믿지 말고 배송비, 반품비, 품질 후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리뷰는 별점만 보이지 말고 또 사진 있는 후기와 최근 후기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가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일도 비슷한 가격에 다른 상품이 나타납니다. 네, 방금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알뜰 쇼핑의 또 다른 하나의 노하우라면요, 포인트와 쿠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카드 포인트, 맵 버십 적립, 앱 쿠폰을 그때그때 쓰지 않고요, 모아서 큰 지출에 활용을 하다 보면 체감자력 효과가 큽니다. 또 자동 결제가 되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도 큰 절약입니다. 다음은 중고 거래와 나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죠. 아이의 옷,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까지 중고로 사고 파는 것은요, 이제 자연스러운 소비 문화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과 돈을 동시에 얻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다리기 규칙을 써보는 것이죠. 이 고민이 되는 물건은 바로 사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십시오. 다음날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요,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 90%는 하루만 지나게 되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하루 자고 나서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담았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대체 소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 소비. 꼭 새로 사야 하는지 빌리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밖에도 함께 사기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량으로 사서 나누면 단가가 확 내려갑니다. 쌀, 세제, 휴지, 김장, 재료처럼 소분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좋죠. 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만 활용을 해도 10월 생활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쇼핑은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봐야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명한 소비를 위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아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약은 린색함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절약, 린색함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 절약은요, 나와 가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쓰기 위한 선택이 되거든요. 오늘 아낀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고 또 아이의 책을 산다거나 또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 오, 이것이 진짜 알뜰함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아끼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 네, 다음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옆집이 무엇을 사는지, SNS에 누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는 나의 소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의 소비를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아닌데, 다만 이번 달에, 그렇죠, 이번 달에 무엇에 돈을 썼는지, 어디에서도 뭐 어디서 만족했고 어디서 후회가 되는지 간단히 메모해보는 습관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기록이 다음 달에 현명한 소비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씩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한 소비도 아주 필요해요. 모든 지출을 줄이기만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작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소비는요, 계획 안에서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알뜰 생활의 비결이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은, 그리고 또 책 한 권, 꽃 한 송이 정도는 나를 위한 예산으로 정해두는 것도 나쁠 것도 없죠. 좋죠. 그리고요, 가족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끼고 혼자 참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번 달 목표를 정하고요,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 달은 외식 대신에 집밥으로 하고 그 돈으로 주말에 나들이 가자. 와 같이 작은 계획이 가족 모두를 알뜰 생활의 동참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네, 방금 알뜰 쇼핑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늦가을에 대비한 현명한 소비,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장바구니 목록 하나, 영수증 점검 한 번, 하루 기다리기 한 번, 네. 그리고 또 작은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살림을 더 넉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나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기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환영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보객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오이시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백자방 구복에, 다시 말해서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저녁 주무시기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기억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지금 투골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백자방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틀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 곽의 변경 가격은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특히 이번에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 그 계기가 15일까지 뭐 이 우대 활동이 끝난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1년에 어쩌다 이렇게 진행하는 큰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 한 곽에 외용약 한 곽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뭐 구복과 외용약 합해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광범하게 잘 이용하신 게 이번의 기회인데요. 전화번호는 5017755번 이용하시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각 기관의 세포는 빠른 속도로 노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노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병은 통통으로 전달되고 통통은 진흙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소화공능 포함해서 그 외에도 수면장애도 얻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지 않고 귀가 슬들리고 눈이 슬 보이고 머리가 빨리 휘어지고

0: 이런 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당대사, 지방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 혹은 고혈압, 고혈질에서 이미 뭐 혈액검사에서 나왔거나 진단에서 나오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본 제품 백자방 구박액을 쓰게 되면 간에 오히려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많은 약은 치펀이요 산펀두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치펀 산펀 모두 7도 3도 모두 약으로서 전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제품 자체는 천년 약재로 되어 있다고 이 약창에서 온 그 문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 혈압이 온전하자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이 생긴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러다가 닭장어 구박을 먹고 있는데, 아, 지금 혈압이 온전되니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럽증이 안 납니다, 지금.
0: 그렇죠.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어지럽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2: 예, 그러고도 가슴이 항상 후글거리고 숨 차는 게, 아, 이게 좀 많이 좋아지고, 특히 소화도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약 먹으면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항상, 그전에는 피곤한데 조금 피곤함이 없고 좀 맥이 납니다.
0: 이게 바이초츠성이라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상초, 폐하고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중초에서는 소화계통, 위장, 비장, 간장, 담낭을 도와주는 역할, 하초에서는 콩팥을 위주로 해서 노도 이 계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 해결해 주는데 이런 약재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러고 보면 밥 소변에 닫아서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든지 이 약 먹을 때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차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콩팥이 좋아지니까 이런 거죠.
2: 그러니까 사람이 아침에 자고 나면 정신 나고 머리 박아주는 게 아닙니다.
0: 예, 그렇죠. 예.
2: 그리고 내, 우리 조카 요즘에 한국에서 왔는데, 야, 요즘은 탈취, 무릎 관절 심해서 이래, 아이, 앉았다, 아들이 이제 50대 중반에 되나, 앉았다 이래서 영 못 봅니다.
0: 아, 예, 외국 생활에 진출해서 너무 힘들었단 걸 말하면서, 골격이 많이 상했다는 것은 콩팥으로부터 착수해야 되는 것은 골격에서 골격보다도 콩팥과 골격이 동치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제품을 써야 됩니다. 외용과 구박, 예.
2: 예, 그래, 테올테르도 안 쓰러가는데 어떻습니까, 예.
0: 어,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 투골테는 지금 외국 생활에 진출해 가지고 이제처럼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경과한 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서 지금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순 뭐 임시 그 뭐 고약 같은 거 붙이고 끝나는 게 그거는 임시지 전국적으로 해결받지 못하게 되겠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이 제품이 제일 앞선 제품으로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황차 구복과 외용약이 구박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지금 골격이 세포는 10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이 골격이 그저 크기만 하고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골격 세포는 몇천억 개, 몇만억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몽땅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가 몇억 개, 몇백억 개에 속하는 이게 오늘은 이 세포, 내일은 저 세포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 10년에 한 번씩 몽땅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예.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백자방 구박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예, 혈압 조절이 어째 잘 안 돼서 그래서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눈, 머리, 어디

0: 이러고 머리 아프고 예. 자꾸 머리에서 빌라 소리 난다. 그래서 쿵당쿵당쿵당 이러는 것 같은 소리라고 예. 그러니 예. 잠을 못 자고 꿈이 많고 잠을 못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 약은 많이 먹어봤는데 안 되던지 이 겹겹한 구멍에는 먹을까 혈압조절이 우선 잘 된다.
1: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은 예, 그렇게 잘, 말씀합니다. 혈압조절이 예, 잘 된다. 예.
0: 잘 되면서 예, 머리 소리 나서부터 나고 어지럼 정도 나고 예.
1: 예.
0: 우선 또 잠을 잘 자고 예. 잠을 잘 자야 아침에 정신이 나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또 심장이 나빠서 나는 그것이네 가슴이 맨날 두근거리고 침침하고 예, 숨이 차고 그냥 수면 어떤 잘 올라오네 한숨이 자꾸 나간다.
1: 예예 예. 한숨이 나간다는 건 벌써 심장에 이상이 있다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예.
0: 그냥 한숨 자꾸 그렇게 쉬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이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들도 이제 이해하고 쓴다 분들 지금 이런 증상 많이 깔아놨습니다.
1: 여기 우수한 성분이 황정이라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제품 예. 자체가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배운 나빠서고도 막나 비염지와 그러고 했는데 그것도 나아지고 예. 음식 위 나빠서 아주 돼서 밥 잘 먹고 밥도 잘 먹지. 눈도 안 보여서 부부 어떨 때는 잘 보고 어떨 때는 안 보이고 예. 이런 하루 등에 몇 번 그랬는지 모릅니다. 예. 그랬는데 예. 지금 내 눈도 밝아서 잘 보입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구기자란 성분 자체가 처방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역할이 특수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나고 눈이 밝아지는 역할을 처방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지 단독으로 해서도 역할이 있겠지만 해도 처방에서 병행하는 차원에서 눈이 밝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서벤차스도 그리 잡던 게 서벤차스도 들어들지. 나는 예, 이약을 여러 가지 병을 좀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1: 예. 예.
0: 이제는 활동 이렇게 좋으니까 예. 예, 활동할 때도 15가지 개살박을 넣고 전해 올립니다.
1: 이 제품 자체의 특수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온화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부터 간장, 위장, 비장, 그리고 담낭 포함해서 소화계통 포함해서 골격, 그리고 뭐, 그 눈, 이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를 거둬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도리가 여기에 통합니다. 예.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가 좀 빠릅니다. 특히 기혈 부족을 해결해 주게 되는데요. 기혈 부족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황계란 성분 자체가 부치구별해서는 부치구별한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노년에 이틀에 한 번씩 감기약을 먹는다는 분들이 계시고 쩍 하면 으슬으슬해나고 감기 기운이 돌고 잠 자다가 깨나면 자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잠자기 또 힘들어지는가 하면 밤에 일어난 차수가 많고 맥이 똑 떨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깊은 잠 자기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을 개선해 주는 게 바로 황계란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부치 구별해주는 이제 상수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걸 드시게 되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밤에 일어난 차수가 적고 쉽게 감기 기운이 돌던 게 그게 해결받고 특히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절대 세포가 탈락만 되고 생성되는 속도는 별로 어쩌다 있어나마나 한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례적으로 꼭 진행되게 돼 있는데 젊었을 때 비해서 20분제 1도 되나마나 하게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는 더디고 탈락되는 속도는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면역력 저하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무릎뼈 앞에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무릎뼈 어찌 나쁜지, 그래서 걸을 때마다 무릎 아래에서 소리나던 게 이 두 번째를 좀 쓰니까, 예. 소리나는 게 쓸라옵니다, 저는.
1: 예, 예.
3: 그래, 소리나 때문에 으쌰 숨이 넘어가는 걸 제대로 생겼지만.
1: 그렇죠. 뼈가 마주 치는데, 그게 원래는 활막이 있고 활막액이 있어야 그게 소리 나지 않고 유난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게 지금 소모가 되고 생성이 늦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3: 예, 그래, 용, 용.

0: 효과용 도수입니다.
1: 아, 독할 때는 보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네, 효과에 생각도 싸서 쓰다 그랬다.
1: 아, 이 독할 때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백좌방 구매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4: 이 백내장에서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이 밝아지는 감이 난다.
1: 예.
4: 그리고 이 빈가리 있어서 짬이 나쁜 것도 성사에 됐습니다.
1: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네요. 백좌방 구박이 했었는데 좌매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좌매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복제를 멈췄다 하는 말입니다. 그저 그게 그 병독이나 균종이 거기 있을 뿐이지 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원딩됐다는 거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좌뇌 증상 됐다는 건 큰 효과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콩팥이 나빠서 그래서 예. 사변 자주 봐서 때는 잘 나가지 않고 눈덩이 싹 붓겠던 게 아, 지금 사변도 자주 봐서 눈덩이 붓긴 게 싹 내렸고 예. 사변이 영시원하게 잘 나간다.
1: 그렇죠. 예, 예.
4: 예, 이 혈압이 높은 것도 성사되고, 예. 이 잠은 못 자던 게 잠은 잘 잔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를 충분하게 합니다. 예. 예 깊은 잠을. 불면증하고 건망증이 따라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귀 혈탕이 높은 것도 성사되고, 예. 귀 아이 들리고도 귀 잘 들린다.
1: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귀가 잘 들리고, 예.
4: 예. 그렇죠. 집에 묵기도 좋지 않고 구박약이 돼서 예?
1: 그렇죠. 하루에 또 한 번만 주시기 직전에 딱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4: 예, 여러 번 먹는 거는 먹었던 누 아무것도 이제 한 번만 먹었던
1: 그렇죠.
4: 그렇지. 예, 선생님 배달받아 난 더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 이 백좌방 구박약은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말릴래 어서 그만하세요. 말릴래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정책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10월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이쯤밖에 안 하시면 내 동생도 알려주세요.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사회적으로서 공인을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4: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 지금 백다방 구복약을 쓰는데, 이야기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1: 그렇죠. 주무시기 직전에 한 번만 드시는 약이 이 제품이 거의 한날 겁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저녁에 자기 30분 전에 딱 드시니까, 예, 편리하고, 다른 약을 두세 번 먹는 것만큼 효과 본다 말입니다.
1: 그러네요.
5: 그래서, 예, 이거 나는 원래 잘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예. 예, 그래서 2시 만에 깨나 못 잤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예,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예, 잠이 서러러 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1: 어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5: 그래서
1: 예.
5: 아침에 일어나면 예, 잠을 못 자면 예, 부디 사후에 영맥도 없고 피곤하단 말입니다.
1: 밥맛도 없고
5: 이거
1: 소화가 잘 안 되고
5: 먹고 나니까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몸이 가볍고

0: 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이 백다방 구복액이 또 위를 잘 도와준다.
1: 아, 그렇죠. 예. 예. 황성이나 성분이.
0: 이 아이 뒀는데 이거 먹으니까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담낭수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습니다. 예,
0: 입이
1: 예.
0: 뜨겁던 게 입이 뜨겁지 않고 아, 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백사방 구복액이 생각밖에 또 예, 손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0: 예, 소변이 잡았는데
1: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는데 확실한 효과를 보게 돼 있는 제하소라든지 윗양후라든지 이런 황정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선과 간을 도와주는 데는 아주 다른 제품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밤에 소변 한 노도 뽐보던지 지금은 예, 그것도 두 번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영 편리하고 좋습니다. 어떤 날
1: 두 번 정사이죠.
0: 예, 예.
1: 한두 번 정사입니다. 예.
0: 조금 또 무슨 과일 같은 거 먹으면 거품도 조금 나가봐 했는데 그동상도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무릎도 가볍고 좋고, 정말 이거에, 대권에서 한 근을 농축해 했는데, 정말 효과에 이야기 최고입니다.
1: 이 제품 그렇지. 자체가 유효기가 48개월로 된 구복액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고농축했기 때문에 멸균 자격이 특수하게 되어 있어서 48개월 유효기라는 게 이 제품 처음입니다. 예.
0: 그래 놓을까, 예. 먹어보던 약 중에 이게 예, 편리하고 효과 좋고 최고다. 그래, 이렇게 좋을 때, 예, 내 계속 이거 예, 먹으려 한다. 그래서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이번에 우대정책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많은 분들이 공동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전면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기본 부작용이 없고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의 기본 공능 주체에서 나왔지만 해도 불면증이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신체가 많이 허약한 중노년의 분들을 빨리 처치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여기 뭐 불면증을 해결해주는데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모든 온 하루 동안 일한 피가 간에 들어가 간주장혈로 됩니다.
2: 네.
1: 간에 들어가 저축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 동생이 지금 백사방 쓰고서에 아주 좋은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이전에는 담, 이미 다발성 뇌경색으로서의 거의 죽어 왔는데 팔 다리가 무력하고요. 걸음걸이도 영 아래 다리가 맥이 없어서 바로 걸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쓰면서부터
1: 아래 다리 맥이 오죠? 예.
3: 예, 예. 팔 다리가 무력하는데 지금 맥이 온단 말입니다.
1: 순환장애가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간과 콤파츠 예. 좋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게 손과 발이 항상 그래서 차갑고 그런 게 지금 따스한 감이 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한가 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밥을 잘 먹는단 말입니다. 이전보다. 예.
1: 그렇죠. 황정이라 성분 예. 자체가 보익한신으로 되어 간과 그 콤파츠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특히 비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예.
3: 예, 맞습니다. 그래, 밥은 잘 먹으니까, 예. 지금, 뭡니까? 병이 발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이게, 이맘때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서 치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약으로 백사방 쓰니까, 이 약으로서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 지금 쓰고서,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혈압, 심장이 다 이렇게, 예, 병원 잡았단 말입니다.
1: 아,
3: 심장도
1: 그렇죠.
3: 좋아가지고, 예. 심장도 좋아가지고, 저기, 지금 밤에, 밤잠도 잘 잡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그다 밤잠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

0: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에 영어 좋아한다.
1: 예.
0: 내 곁에 사람 보기에 아주 정말 우리도 영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1: 예.
0: 본인이 가가 그렇게 병이 나서가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거

0: 한것은 물론 의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예. 예. 나섰으니까, 예. 아, 예, 저, 밤에 자도, 예. 이전에는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잠으로도 폭 잡니다.
1: 어, 중식이 직전 30, 40분 전에 한 대만 딱 빨아들이게 되면 모든 예. 눈이 내려와서 꼼짝 못하겠다. 이게 수면제가 아, 아니 예. 수면제 역할을 하죠.
0: 예. 예. 얼마나 편리합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 너무 잠을 톡 자고, 아,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떤 활동 뭐 이틀밖에 없었는데, 빨리 이렇게 배달 받으러 가서 되는 게 전화드립니다.
1: 그렇죠. 약 힘이 세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노인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고맙습니다.
2: 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드시는 방법, 국가 발명 특허, 그리고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제품으로 경락을 수통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네. 어지간한 질병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관절 제품에 속합니다.
2: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있나요? 편안하고 충분한 잠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충전소와도 같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도 건강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숙면 후의 상쾌한 기분은 공부와 놀이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친구들, 올바른 수면 습관을 꾸준히 길러보세요. 항상 활기차게 쑥쑥 성장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10월 13일은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입니다. 자연재해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진은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지질재해에 속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짧은 대피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축물이 흔들리게 되죠. 흔들림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0여 초에서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지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안전한 대피 공간을 신속하게 찾아야 하는데요. 적절한 대피 공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실내에서 비교적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는 내력벽 밑부분이거나 벽 구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공간으로는 침대 후 천장 아래 주변에 아무런 지진물이 없는 바닥 등인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내에 있다면 좁은 곳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아래, 화장실, 주방 등이 포함되는데요. 흔들림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진원이 비교적 멀다는 것을 뜻하므로 튼튼한 가구 옆에 피신하면 됩니다. 동요 듣고 돌아올게요. 노란 표의 싹을 보내드립니다.

자아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피난 공간을 정한 뒤 쪼그리거나 앉은 자세를 취하고 얼굴을 아래로 향합니다. 혹은 탁자, 다리 등 주변의 견고한 물체를 붙잡아 흔들림에 넘어지거나 몸이 쏠려 다치는 것을 막아야 할 텐데요.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이불, 베개, 대야 등으로 머리나 뒷목을 감싸야 합니다. 눈을 감는 것이 좋으며 이물질에 다치지 않도록 눈을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입과 코를 보호해 호흡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물체들은 피해야 합니다. 강한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안전한 곳이란 침수, 함몰 등 위험이 없는 야외의 탁 트인 곳을 말합니다. 이동 중에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묻힐 위험이 있는 곳을 반드시 피해야겠는데요. 동요 풍년가를 듣고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실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뛰어다니지 말고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해야 하며 가깝고 넓은 장소를 찾아 대피해야겠습니다. 유리창문이나 광고판이 떨어질 수 있는 보나한 거리거나 건물 아래에 있다면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리고 고층 건물, 립체교, 변압기, 전선대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 시 함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야외에 있을 경우 산기슭 기거나 가파른 언덕은 산사태가 나타나거나 돌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꼭 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동료, 비행기 타고를 듣고 지진으로 인해 폐허 속에 갇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건축물 잔해에 깔리거나 폐허 속에 갇혔을 경우 본인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먼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무작정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청하세요. 물건으로 도관이나 벽을 두드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팔이나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변의 잔해물을 가능한 만큼 치워 압박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탈출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잔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과 코 그리고 가슴 부위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동요 햇님과 달님과 함께라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눌린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탈출하지 못한다면 벽돌 등 물체로 몸 우쪽에 있는 무거운 물체를 받쳐 생존 공간을

넓히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이 더 무너지거나 여진이 찾아왔을 때 다시 묻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탈출 통로를 찾되 흔들리기 쉬운 잔해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체를 피하고 빛이 들어오며 더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음식을 발견하면 조금씩 아껴 먹으며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또 함부로 전원 등 실내 시설을 만지지 말고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자연재해 경감의 날을 맞아 오늘 우리는 지진 대피 상식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위험이 닥쳤을 때 침착함과 올바른 행동이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평소 재해 예방 지식을 잘 익히고 비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곱게 빗긴 노을인가요? 배움길에 넘쳐나는 청열인가요? 앞산에도 뒷산에도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맘도 빨갛게 물이 든다네. 부모 사랑 담고 닮은 사랑인가요? 햇님 웃음 담고 닮은 웃음인가요? 변강 가을 수놓으며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

0: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0: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허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허생이 대답했다.
1: 난 굴수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난 굴수는 것을 싫어해.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허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허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허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허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반점 1층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허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허생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넉 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직원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전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허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빌딩이 될 곳이었지.

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보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호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은 전용으로 고급 예빈을 접대하는 보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보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서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표는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서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서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 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수어 먹었다. 소문의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문의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예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 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 선생과 보 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사태만입니다. 조순종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4회입니다. 연변 민간 문예가 옆에 민간 이야기 위원의 박용일 주임께서도 오늘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요?
1: 예, 오늘은 추어탕, 누룽지, 맹태, 인정미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추어탕은 역시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는데 이 음식에는 어떤 유래가 깃들어 있습니까?
1: 네, 옛날 어느 한 곳에 바가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가지네 생선국집은 이 고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가지는 누구처럼 등치고 간을 빼먹는 속임수로가 아니라 순전히 뼈가 희도록 부지런히 일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맛있네 생선국집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동맹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슴없이 팔을 잡아 있거니 그의 그런 후동이 인정해 사람들이 더 잘 찾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집이 벼랑가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음식감을 사들여서 해결을 맞추는 작은 음식점들은 며칠만 길손들이 찾아들지 않아도 미천이 거덜나게 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 되도록 문을 열 수 없는 바가지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생선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은 숭어나 조기를 잡던 앞바닷가에 갑자기 섬나라 놈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릿고개가 되기 전부터 큰 비가 내려서 인물을 건지던 강에도 그물을 던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0: 네, 이 바가지가 살아가기 바쁘게 됐네요.
1: 네, 이렇다고 할 그 묘안을 그 찾지 못하고 그 드렁만을 오락가락하던 바가지는 더 견딜 수가 없어 어느 날 아침 슬그머니 뒷문을 나서서 머리를 푹 떨구고 정처 없이 걷다가 음식점들이 있는 거리에 그 이르러서 머리를 들고 두부국집을 한참 눈여겨보다가 그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주로 가난뱅이들을 찾는 두부집에 드나들었으니 홀홀 불면서 맛나게 순두부국을 떠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번의 군침을 꿀꺽하고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제야 바가지는 어제전에 밥술을 드는 둥 마는 둥 했고 오늘 아침도 그냥 빈속에 집으로 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가지를 알아본 두부국집 주인이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잡아서 빈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쉬, 바가지는 자기 초췌해진 꼴을 손님들이 볼까봐 손으로 입을 가리키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음을 했습니다. 웬 별 걱정을, 우리 일이라는 건 흥하다가도 내리막길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망했다가도 솟구치기도 하는 것인데 생선국집에서도 큰 볕이 될 날이 있을 거요. 바가지는 어서 두부국을 맛보라고 친절하게 재촉하는 집주인의 성의를 마다할 수가 없어서 상을 마주하고 두부국 그릇에 숟가락을 들였습니다. 아주 구수했습니다.
0: 네, 이 바가지가 두부국집 주인의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는 거죠?
1: 예, 두부국이라면 사계절을 가림없이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타산이 밝은 두부국집 주인은 가을에 콩을 누군 값으로 많이 사들여서 놓고는 1년 내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는 비가 온다고 걱정, 눈이 온다고 걱정, 늘 걱정이 앞서 다녀만 하는 생선국집이

0: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생선국을 버리고 싶지는 또 않았습니다. 바가지는 두국집을 나와서 큰 길까지 왔지만 나서고 보니 딱히 가고 싶은 데가 없었는지라 바가지 가는 대로 내트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냥 생선국이 뱅글뱅글 떠오르면서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놈이 도둑무리가 원수는 원수다. 그놈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바가지가 섬나라 놈들을 죽일 놈이라고 욕하며 걷는데 갑자기 생선 비린내가 확 풍기는지라 목을 빼어들고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1: 네, 이 바가지가 고기 비린내를 용케 알아낸 거네요.
0: 예, 분명 뒤에서 오는 아이들한테서 풍겨오는 냄새였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몸에 배어서 자나깨나 그려보던 냄새인가. 바가지에게서는 이 비린내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향기로 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가지가 돌아보니 두 아이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형, 이거면 오늘 실컷 먹겠구나. 그렇지 않고 미꾸라지를 먹는다는 건 우리밖에 모르니까. 바가지는 그 미꾸라지라는 말에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걔 좀 섞어라. 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그 총각 아이가 떡가루채를 든 채, 그 아이보다 좀 더 큰 아이는 다래끼를 든 채, 눈이 올롱해지면서 바가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그 다래끼 안에 무엇이 있는가 좀 보자는 게다. 바가지가 다래끼 안을 들여다보니 징그러운 미꾸라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먹는단 말이냐? 그 말에, 그렇소이다. 맛이 기가 막히게 좋지요. 작은 아이가 대꾸했습니다. 이걸 건져가면 우리 할머니가 깨풀 지어놓고 푹 삶아주나이다. 우린 이걸 밥 대신 먹소이다. 배불러서 좋고요. 근기가 있어 좋소이다. 그렇다면 이 미꾸라지가 많이 잡히느냐? 그 말에 키 큰 아이가 응수했습니다. 논판에 가면 쫙 깔렸소이다. 쑥 한 그릇 먹을 새면 한 다래끼는 웃고 견제를 할 수 있소이다. 그 말을 듣고 바가지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이 미꾸라지를 사람이 못 먹는 줄로 알았는데 아이들이 먹는다고 하니까 뭐 놀란 거네요, 이걸.
0: 예, 그렇습니다. 바가지는 저 애들이 얼마나 굶었으면 돼지나 먹는 미꾸라지를 다 먹을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아이 쪽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미꾸라지까지 건져 먹을 엄두는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던 바가지는 무엇인가 생각되는 바가 있어서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갑자기 미꾸라지를 건져다가 국을 끓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진 바가지는 이튿날 막내 아들을 데리고 논밭을 흘러 들어가는 도랑물에서 반도질을 하였는데 어렵지 않게 미꾸라지를 다래끼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벌써 생선국을 맛있게 떠먹는 사람들이 즐거운 그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가지가 뜰하게 들어서자 아내가 다래끼를 받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뭘 하자고 돼지나 먹는 걸 잡아왔나요? 그 말에 바가지는 뭘 하긴 사람이 먹지. 내일부터 생선집을 다시 열자고 그러라고 대답하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좀 잘못된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바가지는 껄껄 웃고 나서 아들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야 안다고 했다.

0: 바가지를 먹는 걸 동의하지 않네요.
1: 예. 하지만 그 바가지는 그냥 웃으면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은 할 수 없이 물을 길어온다, 불을 지핀다 하면서 본망이 돌아쳤습니다. 바가지는 아이들이 먹는 것처럼 미꾸라지를 삶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명색의 장국집이라 밥을 말아 먹을 수 있게 국을 끓여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미꾸라지가 익는 냄새가 제법 훌륭해서 바가지는 궁금증에 견디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고 남비에 내밀던 그는 손을 추출했습니다. 손가락만큼 굵은 미꾸라지들이 죽어서 너그러지는 모양은 징그럽고 징그럽다 못해 또 흉측해서 속이 미석미석 헤어났습니다. 이렇게도 먹기가 괴롭단 말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삶은 미꾸라지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고생께나 했다는 사람이 이래야 한단 말인가. 바가지는 아내와 며느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흔연히 태도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국물은 숭어국 못지않게 감칠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아풀도 넣어서 잡맛이 없어졌겠지만 본식 미꾸라지 맛이 여느 물고기보다 다름없다는 것을 틀림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될 것 같다. 아주 좋아. 바가지는 국물을 더 먹다가 이번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입에 넣었는데 미끈미끈한 것이 좀 별났지만 씹어보니 뱀당은 못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에게 맛을 보라는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0: 네, 아내를 먹으라고 해도 뭐 먹을까요 그럼?
1: 예, 바가지는 어떻게 하면 감칠맛이 나게끔 눈맛부터 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선집을 다시 열자면 반드시 미꾸라지 그 징그러운 모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가지는 온종일 집 드락을 오락가락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도 바가지는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집 식구들을 위하여 생선집을 살리려고 애쓴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 바가지가 마누라 고마우이. 사실 말이지 난 우리 생선집을 살리자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먹이자는 것이 아니오. 미꾸라지가 맛도 좋고 어디서나 흔한 물고기인 줄 알고 보니 꼭 음식으로 만들고 싶더라니까 라고 하니까 아내가 미꾸라지는 감탕에서 사는 놈이니 흙냄새가 나지요. 그러므로 한 2, 3일 독에 넣고 맑은 물을 갈아내면 그놈이 속에 있는 걸 말끔히 토할 것이 아니겠나요. 다음 미꾸라지를 가마에서 쪄내고 절구에 찧어서 징그러운 형태를 없앤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옳소. 기계 참 묘한 방법이요. 당장 그렇게 해보기요. 아내와 함께 발소매를 걷어올리고 미꾸라지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0: 이번에는 미꾸라지 맛이 어떨까요?
1: 예, 미꾸라지 국이라면 국물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건 결쭉한 잿물이라고 할까? 게다가 숟가락으로 저어보니 남비 바닥엔 딱지가 앉아 국도 아니고 어죽도 아니었는데 한 숟가락을 떠 먹어보니 씁쓸하기만 한지라 바가지 마음은 개운하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그날 그 밤을 지내고 나흘이 박자 바가지는 바람이나 쏘이자고 문을 나섰다가 외상으로 순 두부국을 얻어먹은 생각이 나서 엽전 두입불을 허리춤에 질러놓고 터벅터벅 걸어서 순 두부국 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부집 주인이 이번에도 제꺼 알아보고 반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소이다. 이거 우리 두부집이 흥성할 징조라니까. 바가지는 청산류수인 집주인이 말자간에 끌려서 상을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는 바가지를 지켜보던 두부집 주인은 부엌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한 그릇 더 내오느라. 아련하게 생긴 이집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면 아버님 새로 또 끓여야 하는 줄로 압니다 라고 기가 죽은 어조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 그럼 모두부라도 내오려무나. 며느리가 접시에 모두부를 받쳐주고 와서 상우에 올려놓자 집주인이 간장 종지를 당겨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시게나. 별 생각이 없이 모두부 덩이를 떠서 입에 넣던 바가지는 불쑥 떠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다음 바가지는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저 순두부집에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습니다.
0: 네, 바가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1: 네, 단숨에 집으로 달려온 바가지는 아내를 불러서 생각되는 바를 말해주었습니다. 바가지 말 듣고 아내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아들 며느리를 전부 불러놨고 너는 콩을 불고 너는 가마에 물을 붓고 너는 개울에 나가 미꾸라지를 건져

0: 라고 일일이 말해 주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바가지가 바라는 대로 가마에는 도부가 엉겨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가지는 아내를 안게 하고 제가 직접 가마에 미꾸라지를 넣었습니다. 잠시 후 바가지는 큰 주걱으로 가마를 휘저어서 순두부와 미꾸라지를 고루 섞이게 하고 그것을 파서 배천에 담고 싼 다음 무거운 돌을 질러놓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간 지나자 잘 굳어진 두부덩이 속에서 미꾸라지가 미끄러져 나올세라 조심스럽게 모둑을 잘랐는데 이쯤 되자 아내는 펄펄 끓는 소고기 국물에 미꾸라지가 박힌 두부를 넣고 양념으로 맛을 맞춘 다음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여보, 두부를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를 지경입니다. 바가지도 급히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니 그야말로 나무라물 할 데가 없는 특식이었습니다. 여보, 이 좋은 음식을 어찌 미꾸라지 국이라고 하겠나이까? 바가지는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질까요?
0: 네, 바가지는 머리를 싸지고 미꾸라지라는 말을 곱씹어 보다가 불현듯 미꾸라지를 초어라고 부른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 탕을 초어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초어탕, 고상하고 입맛이 다스려지는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이만하면 맛이 유별나고 몸보신에 좋은 생선국인 초어탕이라고 소리를 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가지네 생선집이 두 달 만에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기 바쁘게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독특한 맛을 가진 초어탕 대반에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점차 초어탕 음식 거리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끔씩 찾는 음식으로 되었답니다.

0: 네, 이 추어탕의 유래를 들어보니까 역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네요. 오늘 마련된 두 번째 내용은요, 누룽지인데 누룽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데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1: 예. 누룽지는 밥을 눌러서 만든 음식인데 동의보감에서는 누룽지를 직언반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진제 따라서 여러 가지 밥이 나오는데 솥홀치, 돼지지, 떡밥, 고두밥, 된밥, 진밥, 누룰밥, 깐밥, 밑밥 등이 나옵니다. 밥이 물기가 없이 되면 용기에 그 바닥 부분에 누룽지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물을 담아 끓인 음식은 누룽지 밥이라고 합니다. 누룽지는 딱딱하게 되어 보관과 휴대가 쉬워서 식사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누룽지는 매우 친근한 음식에서 생활 속에서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말 그대로 가마치는 구수한 음식이죠?
1: 예. 옛날 서당에서 천자물을 요던 학동들은 장난으로 하늘천따지 깜밥 누룰밥 또는 하늘천따지 가마솥의 누룽지라고 하였습니다. 누룽지에 관한 속담으로는 무슨 아이들이 누룽지를 먹으면 엉치가 커진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라 라는 등 낱말이 있습니다. 숭늉이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이면 숭늉이 된데 식사 후에 입을 헹구는 후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음료수로 먹기도 하는 것인데 숭늉은 영양가가 많고 숭늉소에는 에탄올이 있어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숭늉에는 덱스트린 성분이 많아서 그 소화를 아주 잘 돕는답니다.
0: 네, 이 누룽지가 들어가는 음식은 구수하죠? 진짜.
1: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이 사용된 데 대하면 누룽지 삼계탕, 누룽지 백숙, 누룽지 피자, 된장 누룽지탕, 해물 누룽지탕, 누룽지 튀김, 누룽지 탕수육 등 같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즉석 라면처럼 끓는 물을 붓고 2, 3분 후에 먹을 수 있는 누룽지도 있습니다. 누룽지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밥감을 쓰지 않고

0: 전기 밭가마가 보편화되다 보니 가마바닥에 눌러붙는 누룽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바쁜 직장안이 가벼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손색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식품 업계는 누룽지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고 꾸준히 누룽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룽지가 제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 지금은 현미, 어곡, 흑미 등 여러 가지 쌀을 종류로 하는 다양화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생활의 편리화로부터 선생된 누룽지는요 역시 그 특수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만요 이 명태의 유래가 되겠는데요. 명태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흥미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명태를 그 생물 분위로 따져보면 개로는 동물개, 무는 척삭 동물문, 강은 조기강, 목은 대구목, 과로는 대구과, 속으로는 명태 속이고 종으로는 명태입니다. 명태는 한자로 명태라고 쓴 뒤 이름이 유래에 관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 문헌인 리마 필기에서는 명천의 태씨라는 성씨를 가진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하루 어떤 물고기를 낚아 주방 일을 맡아보는 관리들을 도백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도백이 그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는데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명천에 사는 태가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라 하여 도백은 그 물고기를 명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 그걸 또 북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 명태라는 명사는 그 산지인 명천의 명자와 오역한 어주의 성인 태를 붙여 그러니까 태자를 따서 명명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0: 예, 그렇습니다. 명태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8세기 초부터였으며 명태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성종원 일기라는 그 일기에 명태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강원도에서 진상하는 대구어란 명태어란이 청입되어 있어서 문제로 삼한 뒤에 이때 명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 있어서는 명태업이 가장 중요한 업이 하나로 되었는데 서유구의 라노 어묵지에는 명태를 한자로 명태어라고 쓰고 속칭으로 생 것은 명태, 말린 것은 북어라고 한다고 하고 명태가 다산으로 넘쳐 흐르며 수산물 중에서 명태는 청어와 더불어 가장 많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지금까지 추어탕 누룽지 명태 유래를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인정미는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먼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리서방 내외가 외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리서방 내외는 이웃 마을이 마음씨 고운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지 부모에도 배치될 날이 있다고 가난한 살림에도 새 며느리를 맞는 기쁨으로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새 며느리를 맞은 지 얼마 지나서였습니다. 리서방은 마누라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즘은 별로 떡 생각이 나는구만 찰떡을 쳐 먹는 게 어떻소? 리서방이 말해 오시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1년 내내 떡에도 손도 안 대시던 영감이 웬일이시오? 떡탈령을 다 하시고 그 말에 리서방이 새 아이가 요즘은 입맛이 없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 애가 찰떡을 좋아하지 않소? 라고 하니까 영감도 참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남이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늘 풀죽만 먹이는 게 영 속이 내려가지 않더랬는데 마침 요긴할 때 쓰려고 뭉쳐뒀던 찹쌀의 한 두방은 잘 될 거다 하고 오 씨가 말했습니다.
1: 네,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아주 사랑하네요.
0: 네. 리서방은 그 길로 고개 넘어 숲속 베란가에 봐두었던 벌통을 찾아 떠났습니다. 찰떡 고물로는 산골 이상이 없을 뿐더러 새 애기 몸보신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오 씨는 찹쌀이 든 자루를 꺼내놓으며 며느리에게 일렀습니다. 애야, 영감이 요즘 떡 생각이 나는가 보다. 이 쌀로 쌀떡을 치자꾸나. 그 말에 며느리는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며느리는 눈송이 같이 하얀 찹쌀을 쟁이서 시루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얼마 후 그 시루에 저 떡시루에 보약게 김이 서리더니 쌀 익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떡쌀이 어지간히 익었다고 생각될 무렵 며느리는 가마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고로 적심해서 삼삼하게 한 소금을 솔솔 뿌려주었는데 하나같이 똘똘한 밥알들이 기름칠을 한 것처럼 반질반질 윤기가 들어왔습니다. 떡술에 생김이 다시 그 오를 동안 달래를 씻어놓을 생각으로 며느리는 샘터로 나갔습니다. 달래 김치를 유별나게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른 봄부터 날마다 달래를 캐다 진지성에 올리곤 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1: 네, 며느리도 시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 하네요.
0: 예. 구슬 알처럼 동글동글한 달래뿌리 하나라도 그 상아쇠라 맑은 샘물에 살랑살랑 씻어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가던 그의 두 눈은 금시 별지처럼 반짝였습니다. 샘터 주변 풀잎들 사이에 도단한 물쑥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아니 벌써 쑥이 도단해. 쑥떡을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다고 했지. 며느리는 새파란 해석을 한 입 두 입 뜯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며느리는 종종 걸음을 쳐 다급히 집에 도착하여 보문을 열었습니다. 어마나 이 일을 어쩐다. 황급히 가마 뚜껑을 열어보니 물은 바싹 졸고 가마 굽에서는 확확 당김이 품고 있었는데 눈덩이처럼 사얗던 살이 누그럽게 색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며느리의 두 눈에선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아궁이 앞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 네, 불을 너무 세게 준 탓에 가마가 달았나 보죠?
0: 예. 바로 이때 시어머니가 보문에 들어서 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첫날 옷을 한번 변변히 못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려있던 옷은 제 손으로 며느리 새 옷을 마련해 줄 생각으로 겨운에 짬짬이 삼실로 옷방에서 배를 짜다가 허리 심이라도 할심산으로 부엌에 들어섰는데 아궁이 앞에 오독하니 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애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눈물을 닦으며 일어난 며느리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떡살을 얹혀놓고 달래 씻으러 나간 새에 글쎄 이게 이렇게 보관에 뽀얗게 차있는 뜬김이며 가마단 냄새의 사연을 알아차린 옥시가 자책하는 어린 그런 어조로 말했습니다. 에고 내가 진작 나와봤어야 할걸 그랬구나. 그저 제 이름만 정신이 팔리다니 이렇게 되었구나.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눅잔쳐 주려고 이렇게 말한 옷시는 가만히 찬 물, 저 사발물을 들여놓고 아궁이에 불을 끄집어낸다면서 바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 제가 멀뚱한 탓이었지요. 시어머니 진정에 가슴이 뜨거운 그 며느리의 눈물 어린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처음엔 다 그런 법이란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일을 당하곤 했지.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만히 물사발을 왜 들었냐고세요. 그 말에 오씨가 오냐 그래야 밥탄 냄새가 없어진단다. 이런 일도 지내놓고 보면 경험이 되는 법이란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1: 네, 밥 가마가 타면 사발에 물을 담아 넣어야 하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아들이 나무지게를 토방 아래 내려놓으며 보게 되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밥탐내가 아니오. 남편이 말소로에 아내는 어쩔 바를 몰라 오씨가 다급히 보문을 나서며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글쎄 떡살 앉혀놓은 줄 모르고 배짜기만 정신을 팔다나니 이렇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늙었는가 보다. 보문 앞에서 목걸음만 만삭거리는 아내를 본 남편은 사연을 짐작한 듯 자책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놈이 참나무만 아니라도 좀 빨리 내려오는 걸 내가 은영 와서 불이라도 봐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오. 내 잘못이 더 크고 그 말에 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내는 너무도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 네. 네, 오씨와 아들이 서로 나서서 자기 탓이라고 하네요.
0: 예. 이때 꿀벌이 윙

0: 거리는 구세통 옆에 낀 리서방의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그의 신경이질에 놀란 듯 아들에게 소리쳤으며,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새아기가 첫 살림에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깨우쳐줄 노릇이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냐? 그 소리를 듣고 오씨가 리서방이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면서 귀를 대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제야 사연을 알아차린 리서방이 허허하고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오늘 일은 다 나 때문에 생겨난 거로구나. 내가 떡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 늙은 게 주책머리가 없이 공연히 떡타령을 해가지고 새아기만 딱하게 만들었구나. 시아버지 말에 며느리는 더 어쩔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모두들 이다지도 마음을 쓰시는 겁니까? 귀한 찹쌀을 못 쓰게 만들어서. 눈물이 가랑거리는 얼굴을 들어 애원하듯 말하는 며느리에게 리서방은 흔연하면서도 감동 깊은 옷으로, 그까지 찹쌀 한 대박이 뭐라고, 재물이 없으면 살아도 인정이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니냐 하고 말하였습니다.
1: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야죠.
0: 예, 이때였습니다. 이게 해쑥이 아니야? 참, 쑥을 섞어서 떡을 지면 어떨까? 쑥을 넣으면 색깔도 맛도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며느리가 뜯어온 해쑥을 본 오씨가 반성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참 신통한 생각을 해서다. 그럴 때 보면 로친네 머리도 영 쓸모가 있는 것, 그것은 아니거든. 리서방 내연은 며느리를 옹색한 처지에서 구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이어 그들은 떡을 치고 오씨는 떡밥을 이리저리 솜씨께 뒤집어서 골고루 지도록 지내겠는데 쑥물이 파랗게 오른 찰떡의 함지에 담긴 담던 며느리가 즐겁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참 이상하네요. 쌀알이 어느새 하나로 들어부터 찰떡으로 변하니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리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냐, 쌀알도 우리 식구들이 인정미에 끌려 하나로 뭉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떡으로 된 것이다. 옛날에도 떡을 칠 때마다 찰떡 찰떡 소리가 난다고 찰떡이라고 하고 찹쌀로 만든 떡이라니 찰떡이라고 했다더니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는 인정미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다. 그 말에 아버님 그 이름이 참 듣기 좋고 뜻이 깊은 이름이에요. 새 며느리의 감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오씨는 며느리를 시켜 이웃들에게도 쑥발떡을 골고루 보내주고 저녁상을 차렸는데 온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이 차고 넘쳤습니다.
1: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봉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봉 표범 국가공원 면적을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흑룡강 두 성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봉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개를 보도 왕이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봉 표범 국가공원 오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전규릉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삼삼오오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집단 천규령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 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 동물입니다. 동북봉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님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0: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급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방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무기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 여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청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 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의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 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축 결과 현재 동북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야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북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춘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도문에서 적십자 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통상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집안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일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이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보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종합보세구관리국에서는 지역위치우세 입각하여 보세플러스 정책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중개 플러스 분류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인수, 육로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체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로선을 개통을 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창고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종합보세구는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촌에서는 동산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하며 보세 중개, 다국 전자상거래 등 대외 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 무역 안정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며 다국 무역 발전에 병목 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지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 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 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 사과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배 당분 축적과 풍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배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배 재배 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정품은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챗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의 용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0: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영정 사업의 특색 우실을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글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곱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용정시 사곱의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1: 영결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이라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는 연결시 하남구역에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살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3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열원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국능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에 설비와 열 도관망 검수에 만전을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이라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소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두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계획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철에는 연결시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저온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철에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철에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0: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공급 개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맞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헬리코 박터균, 유먼 로간센쥔 모두 들어보셨죠? 아, 세계보건기구 산학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헬리코 박터균을 인류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헬리코 박터균 감염은요, 위암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헬리코 박터균에 감염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짚고 있습니다. 우선 고염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장기간 대량의 염분을 섭취하다 보면 위의 점막 장벽을 파괴하여 헬리코 박터균의 집단 형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 중에 고함량 탄수화물, 이하면 설탕을 함유한 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요, 헬리코 박터균 감염이 발병 기제에서 작용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식품 가공 과정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 박터균에 감염된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즉, 신속 조리식품과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푸드의 성분에 하면은 나트륨, 설탕,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등 위험을 높이는 것 외에도 부적절한 식품 처리, 나쁜 위생습관과 사람 간의 전파도 헬리코 박터균 감염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리코 박터균은 흔한 세균으로 주로 인간의 위에 기생을 하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암, 위점막 관련 림프조직, 림프종 등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위암의 70%가 헬리코 박터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리코 박터균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래바 같은 면의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회식을 할 때 배식제를 선택하거나 공용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교차 감염을 피해야 합니다. 식기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입으로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전과 용변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생수 및 날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헬리코 박터균 예방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고혈압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심장병과 뇌졸중, 신장병 발병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약 70%,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고혈압과 밀접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병 요소의 하나로 음식 섭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이롭지만 잘못된 식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과 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고혈압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3: 네.
2: 이 영양학적 시각으로 볼 때 고혈압은 어떤 질환이라고 봅니까?
3: 아니, 이 고혈압 하면 사실 진단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이렇게 진단하는데 그 진료실에서 진단하려면 같은 날이 아닌 세 번의 혈압 측정 결과를 보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 병원에서 진단할 네.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죠. 이 부동한 날짜에 세 번 측정한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그 가정에서 집에서 이 고혈압을 진단한 것이 뭐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2: 이 나이에 있습니까? 또 상관이 있습니까?
3: 네, 상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령이든지 이 숫자를 넘으면 고혈압으로.
2: 그리고 90대 예, 140.
3: 예, 예. 그거는 병원의 진단이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분들 그 집에서 측정할 때는 일주일간 매일매일 일주일을 계속 측정해서 평균 수치를 보면 그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 그다음에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면 집에서 측정하면 이러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나이 70, 80세라도 이만한 수치면은 아주
3: 그런데 수치죠. 70, 80세 되는 분들이 뭐 결코 120 80 이렇게 유지하라는 건 아니고
2: 아니죠.
3: 네. 그 연세가 높아가면서 혈관이 단단해지죠. 혈관이 단단해지는데 혈압을 너무 낮게 하면 이 뇌에 혈을 공급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혈압은 점점 높아져서 그래서 고연령층에 가면 고혈압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의학적으로 고혈압을 진단하는 아무도 이런 숫자가 있어요.
2: 네.
3: 그런데 우리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고혈압을 영양학에서는 이 고혈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복합적인 영양소의 과다 섭취 혹은 어떤 영양소들은 섭취가 부족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 그 식습관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혈관 구조와 그 기능이가 점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발생하는 이런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거 영양학적 관점이요.
2: 네. 이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음식인데 이 박사님께서 이 고혈압과 음식 관계에 대해서 나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아니, 고혈압과 그 음식은 혈압 수치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밀접한 관계입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꼽는 그 요소가 하나가 그 고염분 식품이죠. 너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실시를 하자면 참 싱겁게 그래서 우리 자꾸 싱겁게 먹으라 이러잖아요. 네.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우리 체내 그 혈액 가운데 염분이 너무 많아지면 삼투압이 높아가죠. 삼투압이

0: 혹은 그 과자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 이 우리 체중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혈압이 악화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처리할 수 있고 세 번째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너무 즐겨 많이 드시면 또 이 혈관벽에 혈관 내피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고 그래서 혈관이 단단해지면 또 고혈압을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과도한 음주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이렇게 드시면 뭐 술을 적당히 드신 거면 너무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술을 반가워 하는 분들은 술을 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죠. 술을 어떤 분들은 야 술을 마시니까 혈압이 쫙 내려가더라 이런 분들도 많잖아. 그런데 술을 마시는 그 당시에는 혈압이 증대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이 술이 알코올이 빠진 다음에는 이 알코올이 우리 혈관벽에 주는 그 영향이 점점 커져. 그래서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가고 그래서 술은 절제하고 그다음에 담배도 한 가지입니다. 담배는 계속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혈관 내피에 손상이 가죠. 그래서 담배도 고혈압에 안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네. 이것이 그 어떤 영양소가 부족이 되면 섭취 부족이면 고혈압을 처리한다. 그래서 칼륨 우리가 중국말로 말하는 지하연수 이 칼륨 섭취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죠. 그러면 우리 혈압을 고혈압을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칼륨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섭취 부족도 지금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의 그 이완성 혈관벽에 이완하는 그런 작용을 점점 약화시키죠. 그래서 혈관이 아주 긴장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아주 부족할 때 우리 혈관 탄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혈관이 단단해지죠.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래서 관계를 음식과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1: 먹는 음식이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부부를 보게 되면서 함께 살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한 분이 고혈압이면은 다른 분도 따라서 고혈압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원인일까요? 먹는 거고
0: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부가 음식 조절 잘하면 부부가 혈압이 다 내려가요. 다 정상으로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예. 우리 둘 다, 네. 둘 다 혈압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음식 조절을 착 하니까 한 1년쯤 조절하니까 혈압이
1: 담백하게
0: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1: 고기류라든가 물고기류도 조금 적당량으로 배비해서
0: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그걸 뭐 우리가 딱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서 동일한 식탁이 매일 같이 그 밥상에서 식사하니까 음식은 다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다 동일해집니다. 짜게 드시면 다 짜게 드시고 싱겁게 드시면 그 음식이니까 다 싱겁게 소금을 적게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영양 균형의 공유입니다. 영양을 균형하게 섭취하면 두 분 다 균형하게 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면과의 관계를 보면 수면 패턴을 또 공유하죠. 한 분이 뭐 술 그 잠잘 때 뭐 코골이 한다든가 혹은 너무 늦게 이렇게 수면 취침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한 사람에게 또 영향 가죠. 수면을 두 분 다 그러면 수면 잘 수면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이래서 수면을 보장 못하면 혈압이 높아갑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영향도 있죠. 한 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다른 한 분도 또 그 스트레스를 같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우리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아무튼 부부 간에 두 분 다 고혈압이라면 이런 그 영향이 있어요.
1: 그래서 음식 조절도 적당히 해가면서 건강이로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요 이 성인 고혈압 또 성인 고혈지증 그리고 또 성인 당뇨병이다 또 아동 청소년 성장 지연 등

0: 네 가지 질환에 식약 지침을 새로 제정을 했는데요. 이 성인 고혈압 식약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 성인 고혈압 지침을 내놨는데 여기에 모두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의 식약 지침, 뭐 고혈압 지침 이렇게 내왔는데 여기 다섯 가지 내용 포함됐는데 첫째가 또 나트륨 섭취입니다. 네. 나트륨 섭취를 되도록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죠.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며 식사를 담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침이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식사와 과학적인 식양을 해야 합니다. 이 합리적인 식사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식사를 하겠는가? 이것은 사람마다 뭐 물론 동일한 이런 식사 방식은 없는데 매개 사람에게 자기에게 적합한 이런 식사 방식을 매개 사람이 자기적으로 장악해서 합리적인 식사를 하고 그리고 식양을 식양이라면 사실 음식요법이죠. 음식으로서 어떻게 이거 예방하겠는가 이래 식양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가 균형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운동으로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식사는 균형하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알맞게 고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결합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적절한 이런 체중. 그러면 체중이 어느만한 체중이면 딱 적합한가? 이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체질량 지수로서 우리 체중을 지금 관찰하는데 BM 체질량 지수로 BMI라고 하는데 이 체질량 지수의 정상 범위는 가장 정상 범위는 18.5에서 23.9 이게 중국인의 표준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은 이 체질량 지수를 너무 딱 이 표준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높게 조금 과체중한다 하게 이렇게 해서 20에서 26.9 요 어간으로 유지하면 이 체중은 잘 유지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비만하면 혈압이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며 심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아예 끊는 것이 좋고 술은 마시되 조금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절제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날 병원에 가서 측정하지 말고 집에서 혈압기 하나 사놓으면 정말 오랜 시간 쓰겠는데 값도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측정하는데 좋기는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이 혈압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다 하면 저녁에 한 8시 9시 이때 또 한번 측정하고 이래서 집에서 계속 혈압을 이렇게 측정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0: 네. 이 고혈압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소금을 적게 섭취해라. 평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소금 대신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이 소금을 적게 자꾸 싱겁게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싱거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조미료 혹은 다른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이걸 싱거운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하겠는가. 여기에서 저도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첫째가 레몬즙 혹은 식초를 많이 이용하면 이 음식 맛을 돋굴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레몬을 냉장고에 이렇게 보존해가지고 레몬을 경상적으로 써서 그 레몬즙을 이 음식, 채소를 냉채를 하든가 이럴 때 레몬즙을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러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아이 맛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늘, 생강, 뭐 양파 이런 그 조미료들을 써가지고 또 이 소금을 뭐 적게 넣어도 맛을 돋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고춧가루, 뭐 후추, 와사비 이런 그 조미료도 소금을 다 적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소금을 그런 소금 있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고칼륨 저나트륨염 거기다 쓴 것이가 꺼지아디나옌 이렇게 그 떼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으로서 그 순수한 그 나트륨 그 소금을 대체해도 괜찮고요.
0: 네. 그러니까 살 때 그 봉투에 쓰여진 뭐 날짜라든가 그 조미료 여러 가지 들어간 재료들을 또 봐야 되겠네요.
1: 아, 네.
0: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들은 뭐 평소에 또 하는 고기를 적게 섭취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채식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1: 네. 이 채식을 고집하는 거 뭐 그런 습관도 있겠죠. 혹은 무슨 어떤 류를 해서 채식을 정말 딱 채식만 하는 분들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고기와 고혈압에 대한 이 관계를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인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고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비계가 그 너무 그렇죠. 그 우리 그 기름이 많은 그 포화지방이 많은 그 부분을 많이 드는 것이 우리 고혈압이 그렇죠. 좋지 않지. 사실 살코기나 뭐 이런 고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고기가 고기를 마구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골라서 좀 빨간 고기 뭐 이런 비계가 적은 고기 혹은 닭고기 이런 고기들을
0: 그렇죠. 많이 단백질 섭취에
1: 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이런 포화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육류를 뭐 그렇게 즐기지 않거나 뭐 이러면 물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0: 그래.
1: 특히 그 바다의 뭐 고등어, 연어 이런 그리고 멸치 이런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식품들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면 사실 고혈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 칼륨도 많이 보충하고 단백질도 많이 보충하고 오메가3도 보충하고
0: 그래.
1: 네.
0: 그래서 소금의 섭취는 줄여가 돼
1: 네.
0: 칼륨의 섭취는 오히려 느리는 것이 고혈압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1: 네.
0: 어떻게 하게 되면 칼륨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요?
1: 네, 이 칼륨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너무 많은 그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죠.
0: 네.
1: 네. 그래서 이 칼륨을 섭취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입니다. 모든 채소가 다 돼요. 네, 그게 그 어떤 분들은 감자를 채소를 하는데 그러면 감자를 채소로 여기면 감자도 많이 섭취하면 경상적으로 섭취하면 다 칼륨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파리 채소, 잎채소가 시금치, 브로콜리, 깻잎 뭐 이런 채소들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콩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칼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류하면 뭐 우리 두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뭐 그렇게 지창 안 합니다. 과일을 바나나, 사과, 키위 이런 모든 과일들을 적당히 하루에 뭐 한 개, 두 개 바나나 한 개 혹은 귤 한 개 이 정도로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죠. 지금 과일이가 모든 과일이 점점 그 당분이 많죠.
0: 많죠.
1: 너무 달죠.
0: 맞아요.
1: 달지 않으면 모든 맛이 없다고 안 싸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기
0: 개변할 때부터
1: 네네네.
0: 당도가 많고 물이 많고
1: 네, 그래.
0: 수분이 합니다.
1: 우리 사과배도 지금 점점 달잖아요.
0: 많이 달아.
1: 네네네. 그래서 적당히
0: 먹는 데는 좋죠. 그런 게 적당히.
1: 예, 네,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되죠. 그래서 과일은 적당히 드시면 한뜻 과일에도 이 칼륨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중요하게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봐요.
1: 네.
0: 그래서 이 식이요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이거?
1: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그 음식요법, 식이요법 치료법이라도 되고 뭐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연구하는 그 식사 방법이가 고혈압 예방 식사법 혹은 고혈압 예방 식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영어로서 뭐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

0: 고혈압 예방 식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예방 식단에는 모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 예방 식단만 이용해도 약물을 안 드셔도 고혈압 약을 안 드셔도 이 고혈압 예방 식단만 가지고도 우리 혈압을 8에서 14 밀리미터 그 수은주 정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고 우리 중국에서도 이거 아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보면 첫째가 또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함량이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느리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평소에 그 흰쌀밥, 뭐 입쌀하면 맨 이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흰쌀밥 그러면 그리고 그 맨 그 밀가루로 만든 그 국수, 오뚝 뭐 이런 그 음식 대신 우리 그 뭐 현미, 귀리, 병아리, 콩 뭐 이런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추량 혹은 전곡물, 예, 잡곡, 전곡물 뭐 이런 음식들을 좀 일부분을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고혈압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잡곡 혹은 그 전곡물을 이렇게 대체한 거죠. 그다음 원칙이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콩을 이렇게 늘리고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불포화 지방산 특히 그 오메가3 지방산을 높이는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지금 어떤 분들은 아예 오메가3 그 제품을 사서 드시는데 사실은 매주마다 그 등푸른 생선을 두 번 이상 섭취하면 두 번씩이라도 보장해서 섭취하면 오메가3 그런 캡슐을 안 드셔도 됩니다.
1: 네.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0: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싸게 드시지 말고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것이죠. 이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식양을 한 다음에 우리 중리학 이론으로 해서 그 약식동원 물질로서 약선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국화 결명자 차 이것은 아주 그 전형적인 이런 약선차죠. 그리고 영지버섯을 많이 이용해도 됩니다. 영지버섯에다가 설이 산사 그 산자 이것을 좀 곁들여 넣고 그 다음에 더덕도 좀 넣고 대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혈관이 건강해야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유지함에 있어서 보면 어떤 이 식습관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0: 네,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사실 고혈압을 예방해야 되죠. 그리고 혈관이 튼튼하면 고혈압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그 음식 그 식습관을 보면 첫째는 또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고등어, 멸치, 연어 뭐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뭐 하루 고등어를 사실 고등어가 연어보다는 값이가 아주 싸잖아요. 그리고 그 오메가 3 지방산 함량이가 사실 고등어가 연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일 높은 이런 음식이죠. 그래서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 뭐 저는 지금 집에서 일주일 두 번은 보장합니다. 네. 어떤 때는 세 번도 먹고 그다음에 멸치도 만약에 그 멸치에 고추를 넣어서 뭐 이렇게 볶아도 좋고 멸치에 오메가3가 아주 많습니다. 그 멸치도 사실은 뭐 등푸른 생선의 그 마른 등푸른 생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매끼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채소 특히 그 이파리 채소 뭐 시금치에 뭐 그리고 다른 그 깻잎도 좋고 뭐 이런 이파리 채소가 있어야 되고 해조류도 김을 조금씩 넣어서 그리고 미역국도 좀 경상적으로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좋고 버섯류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튀긴 음식 뭐 어디다 이 기름에

0: 많이 튀긴 음식은 줄이고 설탕도 줄이고 이것은 줄여야 하는 이런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에 그 무슨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고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튀긴 음식을 줄이고 설탕을 줄이고 탄산 음료, 콜라 같은 이런 음료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이 좋죠. 조금씩 한 번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이런 음료를 드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빵도 너무 그 흰 밀가루로 한 그 정제 빵도 많이 줄이고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배달 음식을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체중을 적당히 감량해야 됩니다. 너무 비만하면 체중을 좀 공제해서 감량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생활 방식에서 장시간 너무 긴 시간을 여러 안전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비면하고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5분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주 좋죠.
1: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성장기 아이들 중에 간혹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성장에도 이롭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0: 아니 아이들 고혈압이 참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저도 이 연길시에서 그 학생들을 조사했는데 한 3천 명 조사해봤어요. 중학생들 중에서 고혈압 아이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첫째는 가공식품과 그 초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 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네. 학생 아이들 보면 다 그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모든 가공식품 다 맛있습니다. 네. 맛이 없는 식품 생산 안 해.
1: 많이 들어갔어요.
0: 네, 조미료 그 조미료 덩어리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가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그러면 짠맛이 좀 쓰라지. 그래서 나트륨 많이 섭취하고 설탕도 많이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가공식품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액상과당 그리고 그 뭐 콜라 같은 이런 당 음료를 많이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복합탄수화물과 갈륨 식재료를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식습관을 양성해가지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하고 어쩜 잡곡을 뭐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이런 습관을 아이 때부터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좋은 지방을 섭취해서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좋아요.
1: 그래요. 그리고 또 평소에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쪽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고혈압에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좋은 음식 하면 첫째는 푸른잎 채소입니다. 푸른잎 채소에 무슨 칼륨, 마그네슘, 질산염 다 있죠. 이 푸른잎 채소, 콩류, 그다음에 전곡물. 전곡물 현미, 귀밀, 퀴노아 등등. 그리고 들기름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가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물고기보다는 그 지리가 못한데 들기름도 많이 이용하고 토마토도 좋고 그다음에 멸치 등붓 등 푸른 생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뭐 그리고 그 정자류에서 호박씨를 많이 이용하면 마그네슘을 많이 보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호박씨도 많이 이용하고 바나나가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로서 뭐 최고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드시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요구르트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를 많이 이용하는 근데 그 시장에 가보면 비트라고 하면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트를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비트가 혈압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비트 그리고 그 샐러리 있잖아. 진찰, 시친. 이 샐러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1: 네. 그리고 고혈압에 영향 주는 음식. 뭐 몸이 나쁘다 하는 음식이 어떤.
0: 예, 영향 주는 음식 하면 짠 음식. 나트륨이 많잖아요. 모든 짠 음식. 김치, 뭐. 짠지, 뭐, 이런 그 염장식들이 아주 참 불리하고 두 번째가 가공식품입니다.
1: 그렇죠, 가공.
0: 예, 모든 가공식품에 튀기고, 그 나트륨이 많죠. 라면, 통조림, 뭐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 그다음에 설탕과 과당이 너무 많이 든 음식, 그러니까 단 음식, 사탕 케이크, 콜라, 뭐 과일 주스, 이런 것이 안 좋고, 알코올도 너무 높은, 너무 많은 알코올도 안 좋습니다. 담배가 안 좋고, 카페인을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안 좋아요.
1: 뭐 제가 적당히
0: 하루에 네 적당히 한 컵, 하루에 한 컵이면 괜찮고 뭐 그래.
1: 그럼 맛있어서 당기는데 어쩌겠냐. 그럼 적당량으로 드셔야지. 많이 드셔서 모든 불식이죠.
0: 네, 예, 적당량으로 섭취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그걸 제안한다는 것이.
1: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어느 정도인지.
0: 네, 그래요. 네,
1: 맛있으면 네. 더 들게 되는데 적당량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균형 잡힌 식사는 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걸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혈압 가족사가 이런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이 식사 관리는 우리 고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 전곡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소금, 포화지방 등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를 줄이면서 우리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 비트, 샐러리 등과 같은 우리 특정 식품을 많이 선택하고 꾸준한 운동, 금연, 그리고 음주 제한 등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우리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대면 사실은 이 혈압을 뭐 아주 긴 시간 내에 우리 혈압을 계속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 네. 네.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러저렇게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딱 집어서 얘기하려면은 그래 좀 더 뭐 지나쳐서 먹어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여행 심리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지켜야 되죠.
0: 네, 그래요.
1: 이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0: 네네네.
1: 큰 병이 나중에 온다는 걸 입으로 병이 생기죠. 먹는
0: 네, 것처럼. 그래서 이 건강한 식사 뭐 습관,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겠다 하는 이런 욕망만 있으면 어떤 사람을 뭐 사는 데까지 살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맛있는 것을 다 드시고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또 운동도 하고 마음도 유쾌하고 이런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0: 유쾌하게 뭐, 보내고
1: 백세 장수 시대인데 오래오래 사셔야 되죠. 건강하게 고혈압과 음식 관계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고혈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 고혈압은요 음식 섭취와 밀접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은요 혈압을 낮추는 데 유리하지만 그릇된 식습관은 혈압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평소 음식 섭취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을 예방해주고요 건강을 지켜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건강 360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부르러 또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노래 꽤 많이 배웠죠?
4: 예.
0: 네. 오늘은 좀 총복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또 배운 노래 가운데서 어떤 노래들이 잘 터득이 안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1: 네. 네. 한국시 두 분이 해봅시다.
0: 네.
1: 아,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0: 네. 네.
1: 우리 연변에 찾아오는 이제 남자들도 많기는 환영합시다 한번.
0: 네. 아, 그렇죠. 의미가 상당히 크죠.
1: 저 있지. 뛰어가 맞고.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1절 내려가고 2절까지 갔다가 아름다운 연변 아 얘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0: 첫곡으로 부르는데 잘못 생겼죠. 첫 곡이니까 뭐 지금 소리가 트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잠깐 타는데 뻣뻣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 장단.
0: 버스 네. 막 급해하고 감정없고 네. 그다음 장 그래서 그림다만 우리

0: 제일 편안하게. 아름다운, 이게 아름다운도, 아름다운 우리 암. 거기서부터 큰 말이야.
1: 아, 씩씩하게.
0: 예. 아름다운, 먼저 아름다운 푸라. 네. 아름다운 우리 암. 연변이 중요하지. 네.

아니 소리를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살 장담화 잘 타면 네, 감정을 좀 가지고 가사 내용도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네. 그래야 여러 곡 가죠. 자

잘 불렀습니다. 그 한 번만 여기만 한번 다시 오실 때 그 가사를 아름다운 우리 안변 다 치우고 있어요. 치우지 말고 앞에다 쏴. 아름다운 우리 안변 변자를 입안에 변변 가사를 앞에다 보내주시려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래야 소리가 앞으로 가죠. 네, 다 춤추면 점점 목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곡만 해봅시다. 금삼각 아직도 잘 와야 되네. 금삼각 각각각각 금삼각 꽉꽉 집지 마세요. 가사네. 금

0: 신, 예, 시작.
1: 금상각눈 보신 새아지.
2: 어떻게 악 마지막에 악 우리 되잖아요.
0: 한번 해봅시다. 자, 금삼각.
1: 금삼각눈 보신 새.
0: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쁘다. 금째를 왜 그렇게 꽉 씹어요? 금삼각눈 이렇게 살랑이 올리죠. 금삼각눈도 예. 우리서 살랑이를 보듬어라. 다시 시작.
1: 금삼각눈
0: 각각자를 왜 이렇게 비로친가? 금삼각눈 금삼각눈 보시 이렇게 금삼각 시작.
1: 금삼각눈 보신새.
0: 어렵겠어.
2: 그게 뒤에 받침이가 각 기역 받침이거든요.
0: 꽉 씹자고 하지 마세요.
2: 금삼각 마지막에 아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카이코라마도 원래는 금삼각 연대로 카이코 한 대로 금삼각
2: 열고 닫히면 하잖아요. 연대로 연상태로
0: 각 하고 그거 집어주자. 그래 뭐 아니 금삼각 눈도 연대로 다시 자.
1: 금삼각눈 보신
0: 새. 하기 좋구나. 그 다음에 한 곳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저모니까 그 우리 한 곳만 딱 한번 해보시. 예, 다른 분들보다 노래를 재밌게 부른답니다. 한 곳만 딱 말해줄게. 평강벌 춤추는 한번 춤추는 것처럼. 자, 평강벌 춤추는 시작.
1: 평강벌 춤추는
0: 네, 이름 춤추는 것 같아. 요 한 곡만 노래 전반 곡에서 한 곡만 잘 부르면 좀 맛을 낸다. 우리 연변 노래도 이런 목돌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강벌 춤추는 무엇이 없지 않을까? 평강벌 춤추는 춤추는 네,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평강벌 해봅시다. 시 이제 무슨 좀 우리 원래 우대로 평강벌 시작.
1: 평강벌 춤추는
0: 아니 이렇게 아예 올라갑니다. 보시죠. 평강벌 춤추는 시작.

0: 촌 한우입니다. 그거 왜
1: 촌촌
0: 아니 촌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아이 평강벌
2: 촌
0: 촌자를 말한다.

0: 춘천 시 시작.
1: 영감벌 손수는
0: 손 이거 뭐 다르게 해. 그냥 재밌는데. 네. 예, 한 곳이만 사람이 여러분들 잘한다, 어디가 잘, 아, 저 노래 재밌게 부른다, 이런다. 여기서 여기만. 평강벌 춤추는, 춤추는, 춤추는, 시작.
1: 평강벌 춤추는.
0: 그렇지. 예, 거기만 잘하면 된다. 이 노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가사를. 아, 아름다운 우리 연변 가사를 입술에서 불어서 보내주라면 돼. 아름다운 시작.
1: 아름다운 우리 연변.
0: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소리가 이러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러면 다 떨어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또 어떻게 아름다운 자 시작.

0: 그래서 거막 뛰어 올라갔지. 이쪽대로 연출할 때 이쪽대로 하면 된다. 이제 이게 무슨 쪽가?
1: 장피로
0: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 방학 소리 하고 봅시다.
2: 네.
0: 평강벌 숨추는 바람을 숨추는.
2: 예, 네, 어머니의 방아 소리.
0: 예, 네, 그거 할까요?
2: 예. 네.
3: 원래는 장이라 썼습니다.
0: 원래는
2: 장띠.
0: 아니고.
3: 여기다 장.
0: 방아.
2: 장띠.
0: 아침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만하겠죠.
2: 원래 선생님 키는 장띠고.
0: 예. 네. 네, 저는
2: 장애가 아니고 장띠예요.
0: 자, 어머니 방아 소리. 그다음에 이제 몇 곡도. 몇 곡도 알려줬어. 아름다운 연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집에 가서 어떻게 재밌게 부르겠는고 체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알켜둔데 방송에 나가면 다시 들으면 하세요. 쿵쿵 지어라 방아야 우리 어머니 비딜 방아. 예, 같이 해봅시다. 이 노래는 뭐 또 여러 전번에 잘한다고 제가 말했죠. 가봅시다.

딩어도 딩어도한테 역시 도로 쳐서 당하 같지 않습니다. 콩닥 콩닥 콩 콩닥 콩닥 아니 이렇게 해도 잘하는 게 돼. 네.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인데. 예. 네. 콩콩 지어라 통닥 콩닥 통닥 이거 해야지. 콩콩 지어라 방아야

이게 정말 좋지. 한번 다시. 예. 콩콩 뛰어라 방아야 이런 이만한 속도로 하면 됩니다.

이 강약은 다 지킨다 해야지. 강은 좋습니다. 어디나 그 첫 박자에 강을 주는 건 좋습니다. 장단에 조금만 더 한 곳을 좀 맛있게 부르세요. 그럼 또 이 노래도 한 곳이면 잘해라. 다 잘하게.

0: 어머니랑 편하게 들어가도 돼. 어.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예, 한번 여기 해보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 한결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1: 예, 미읍 받침 먼저 오는 거예요. 예. 어머 무가 먼저
0: 어머 먼저 가져오라 말한다. 어머니 엄마로 어쨌거나 가져오라 말한다. 여기 여기 너 노래 매리고 가져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엄지 없습니다.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지를 슬쩍 엄마라는 엄지를 가져오라. 받침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노래 이 노래 또 잘 부른다 이런데 우리 시작.
2: 우리 어머니 비닐 방가
0: 누기 아 길게 뺄까. 우리 어머니 디딜 방아 이런 데는 길게 빼지 마셔. 방아 쿵 이렇게 합시다. 예, 길게 빼지 마셔. 예,
1: 네네.
0: 예, 장단은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통 소중된 자 쿵쿵 시작.
2: 쿵쿵 지어라
0: 높지 높지 높지
1: 키를
0: 네네네 됐다.
1: 선생님 키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쿵다 쿵다 이건 이 매력이란 게 있는데 그 쿵쿵 소리 나도 쿵다 쿵다 쿵쿵다 즉 강하게 들키는 가사를 내가 내 제적을 강하게 하면 되지. 보세요.

되지. 애 가지고 놀아야 되지. 쿵쿵 너 이래도 쿵 크게 느낀다. 쾅.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제발 크게 하지 마요. 쾅. 다 와서 거기 가서.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선생님 해보세요. 떡빵 시작. 그 다음에 선생님. 아 떡빵아. 떡빵아 시작. 그렇지. 이 어째서 내 얘기는 어떤 분도 이게 떡빵 떡빵 니가 아이 하도 나오는데

0: 아침에 연변 몇 곡은 예. 잘 배웠어요. 뭐. 지금 어서 배운 지 한참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알죠.
1: 네.
0: 뭐, 배꼽 타령 해볼래요?
1: 배꼽 타령은 배운 지가 꽤 오래됐죠.
0: 네, 예, 이건 배운 지 오래됐죠. 다 알고 계시오.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급해 하지 마세요. 장난 듣죠. 자, 7월에 올승 어느 쪽? 시작.

0: 이것도 알고 있네요.
1: 그렇죠.
0: 반가운 번님네들. 네, 여기서 가사를 반 그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 좀 반 반갑게 합시다.

0: 고. 네, 아픈은 말처럼, 예? 아픈은 말처럼. 그저 7월에 우리 선생님 자리 전 이런
1: 원래 7월에
0: 고학교 때는 내 낭독 비싸게 가서 계속 등수 올랐는데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그럼 말처럼

0: 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작지전 수반 배겼습니다.
1: 예, 오늘 이 노래는 어느 분이 특별히 또 짚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네. 신청했거든요.
0: 오늘 어디
1: 여기 앉아 학생분들 중에서요.
0: 어느 분이
1: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나요?
0: 예, 그런 건 말해요.
1: 예. 아 그래요?
2: 아 저 화려.
3: 화려.
2: 화려하는가? 아 내 이거 했어.
3: 아 맞다 7월 이거 좀
1: 화려. 네.
2: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1: 그렇죠.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면
0: 저리 저리 물어봐요.
1: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짚고 갈 수 있어요.
0: 하나, 둘, 셋, 없음 고. 제가 말해야지 이게. 그 우리 주부하는 시간이 40분인데
1: 그렇죠.
0: 그요 활락의 명절 합시다. 네.

0: 아니 없어요.
1: 탈락이 명절할 시간?
0: 네, 없습니다.
1: 아, 그럼.
0: 그래서 여기 배꼽 타령에서 더 여쭤볼 부분이 있으면은.
1: 네. 하나, 둘, 셋,
0: 우리의 소망도 여기서 딱 같은 놈으로 가는 거 아시죠?

0: 소망도 아니고 소망도 그냥 같음이에요. 망과 도.
1: 그리고 아까 그 음이 그렇죠. 좀 들어가. 어허.

0: 이렇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 우무 우무 저 동을 잘 못 짚어요. 네. 네, 미소미랄
1: 미소미랄 아하리랑
0: 아하리랑 있습니다. 아니, 네, 미소라 아하리랑
1: 아 선생님 피아노로 미소미 미소미랄라 미소미랄라
0: 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그 두 분이 틀리는데 이분이 틀린 건 확실하고 행복의 니리리 같이 시작.

0: 네. 네.
1: 그 음이 차이가 좀 묘하죠. 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2: 됐습니다.
1: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걸 얘기해야
0: 다
1: 하거든요.
0: 됐다,
1: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그럼요. 시간이 빠르죠. 네, 염수원 가수로부터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장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0: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소나무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체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체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체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체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체가 들어왔다. 배체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체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체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체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체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체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0: 예, 줄이 진강 반점 일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허쟁은 양지송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돌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허쟁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녹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폭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쟁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0: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 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서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서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 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수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빈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탈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탈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근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뇌보신환입니다. 우리 약 소개드린 지 어서는 시간이 좀 꽤나 됩니다. 예. 이런 소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내가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집에 나갔다가 집을 찾는 길을 잠시 잃어버렸다거나 혹은 집에 그 지금 보통 미마를 설정해갖고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집에 들어오는 미마를 깜빡했다거나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내 무슨 말을 하자고 이 말을 뗐던가 그것도 잊어먹는다거나 예. 하여튼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으면서 내일에다가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우리 행제 중안에서 치매 앓은 사람도 있는데 치매도 유전인소가 많이 관계됩니다. 예. 그다음에 확실히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서는 내가 이게 좀 위험 단계에 있다 이런 분들 서슴없이 이 동화 건뇌보신환을 쓰셨습니다. 예. 쓰시고 한 반년씩 지나고 보니까 이전에 나타나던 이런 증상들이 기본상 다시는 나타나고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변이 작고 소변이 힘없이 나가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고 여성분들이 뇌로갈라늘로 저하면 그 소변이 보고 나도 돌아앉으면 또 소변을 봐야 되고 소변 봐도 시원하게 못 보고 또 이 소변 볼 때 급해갖고 속옷을 다 적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은 뇌로갈란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신우신염이라고 진단받았거나 심지어 신속우신염도 있고 이런 분들 역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나도 지금 건뇌보신환 어제는 여러 달째 먹었습니다.
1: 네.
2: 예, 먹은 후부터는 내가 좀 고혈압이 있으니까 머리가 그냥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평상시에 아프다 할 때는 막 머리 막 두드리고 싶고 이랬었대다.
1: 네.
2: 예, 그리고 또 혈압이 온종일 안 되면서 뭔가 뭐 하루에 혈압이 또 두 가지 세 가지씩 먹고 또 어떤 점 여러 번씩 먹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거 먹은 후부터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하루에 한 번 먹어 정상인데 딱딱 아침에 댕겨봐 그냥 딱딱 쉬었고 딱 고대리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머리에 터진 것은 아프던 게 머리가 아프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뭐 심장도 후두두 떨리면서 저녁에도 자지 못했댔습니다.
1: 예.
2: 자꾸 식은 땀이 나고 잔등이 으슬으슬하면서 추웠다 더웠다 이랬댔습니다. 지금 식은 땀이 나서 으슬으슬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녁에 또 귀에서 소리 나서 잘 못 잤댔습니다. 그냥 윙 소리 난다 말인데
1: 네.
2: 세게 나는데 저녁에 딱 느끼고 윙 소리 윙 소리 일어나게 그냥 난다 말 조용할 땐 딱 그렇더라 말인데 그래서 언제나 뭔가 TV를 켜놓고 있지 이렇게 잤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만 TV를 끊어도 봤다 그 소리 안 나더라 말도 그니까 다음 살 잡대다.
1: 예.
2: 그리고 또 이 뭔가 여도 간년 깔려서 내가 그냥 소리 볼 땐 졸이고 그럴 때 했으니까 내 졸이던 게 좀 나아지고 급하던 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에는.
1: 예.
2: 이 권받이 좋아서 그런지 이 허리 다리 그 지금 앞으로 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권받이 좋아지면 비뇨기계 통질병들이 잘 치료될 뿐만 아니라 고가병이 낫지 말래도 나사집니다. 이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2: 예, 그래서 내 효과도 좋아졌어. 내 약과 병이 맞아야 되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맞지는 말 듣겠다. 그래서 네. 이 약이 내내 딱 맞는 약이니까 계속 먹자고 오늘 또 싸게 했습니다.
1: 예. 아,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할도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예.
1: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전화하겠습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고김들 휴가 잘 보냈습니까?
1: 예.
3: 예, 나도 건네보지 나는 이거는 오래 먹었습니다.
1: 네.
3: 나는 원래 노공이 있습니다.
1: 네.
3: 노공이 있어가지고 예, 고리 띵하면 머리 아프고 예, 고리 띵하면서 정신하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떤 때는 예, 대답하고 예, 세워지 먹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네보지 나는 지금 먹으면서 예, 어떤 때는 아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3: 확실히 약은 특별한 약입니다.
1: 예.
3: 약입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닿든지 소변이 닿지 않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나의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든지 거기에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3: 소리 나든지.
1: 예.
3: 그리고 심장이 나는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꾸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이런 사람들 예. 이 좀 신체 심장의 기가 충분해지면은 심장이란 발동기 잘 돌아가면 그렇게 자꾸 손으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게 없어집니다.
3: 예, 그래 그런 모양입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것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침침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되나 어찌 더운지 정신이 맞고 그리고 속이 이러니까 되나 예, 비난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여기 식은땀이 자꾸 나댔습니다.
1: 네.
3: 다음 달 때도 그렇고, 그저 때도 조금 어찌면 그저 식은땀이 그저 뚝뚝 떨어지는 게, 그게 지금 많이.
1: 그거는 싹 없어집니다. 식은땀이 예. 나는 게 우리 즈한 혹은 우리 또한 자기절로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걸 즈한이라고 밤에 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흐르는 땀을 또한이라고 하는데 즈한이든 또한이든 이게 다 우리 허해서 오는

0: 식은 땀입니다. 아, 이 약 쓰면 그런 식은 땀 나던 사람들은 싹 없어집니다.
1: 이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1: 예, 점점 더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활동이 더 재밌고, 예, 각각 싸주고 합니다.
0: 이번 우제 활동은 제일 큰 우제 활동입니다. 예, 약값이 예. 내려가는 제일 예. 좋은 우제 활동입니다. 참가하십시오.
1: 예, 각각 싸주고 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는 건네 보신 환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예, 이제 한 석 달 썼는데.
0: 석 달에?
3: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0: 예.
3: 예, 심장이. 예. 이렇게 자꾸만 놀란다 말이야. 뭔 소리 나도 놀라고.
0: 쉽게 놀란다, 이 말이죠. 예. 전화벨 소리도 놀라고.
3: 예. 그리고 예,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해서 두드린다 말입니다. 이거 자꾸.
0: 예.
3: 예.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0: 네.
3: 항상 머리 영 아프다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마목이 잘 온다.
0: 예.
3: 예, 그 다음에, 그런 밤에 잠 자지 못할까, 예, 자꾸만 그런 소변 출입을 내 세게 한다 말입니다. 예. 잠 자지 못한다 말입니다.
0: 예.
3: 그런데, 이 건네 보신환을 쓴다면, 확실히, 이, 뭔가에 심장이 이 뭔감 좀아 이제 그 두드리는 게 난 지금 없어졌습니다. 나도
0: 그리고 쉽게 놀라는 것도 없어지고 잠이 예. 잘 올 겁니다. 잠이 많이 나사지면은 소변 잦은 것도 해결되고
3: 예예
0: 예.
3: 그래서 난 제일 이게 좋은 게 잠을 특히 잠 잘 잔다 말입니다.
0: 이 산조인 룡골 이게 원지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좀 소개하는 약들 쭉 들어보시오. 이 수면이 질량을 높이고 신경물란을 치료하는 전형적인 중약은 산수유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건 산수유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만 들어가죠. 예, 산조인 원지 룡골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면증 특히 완고성 실면증 치료에서는 좀 소문이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리고 어찌도 좋은지 잠 자다가 밥도 잘 먹고 예. 그래서 뭔가 몸이 영해가웠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서 그리고 난 이 허리 다리도 아팠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정말 이제 선생님 말씀하다 거의 대단히 좋다는데 나는 이거 한 많이 사다 그랬다 이번에
0: 약 자체가 여기 조금 만나기 바쁜 약입니다. 예, 양치에서 네.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산동 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이기 때문에 효과는 담보돼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 약재가 질량이 따라가야 효력을 잘 봅니다. 그런데 약재들이란 게 우리 이게 다 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커갖고 곳곳마다 유명한 약재가 나는 곳이 다 따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약재 다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백산에는 유명한 약재 따로 있고 또 뭐 몽골이면 몽골, 신강이면 신강 요 약재들이 나는 거 그다음에 사천이면 사천 폐모라면 사천 폐모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 약이 전국적으로 각각 곳곳에서 나는 제일 이 자연 천연적인 약재로 만든 이런 질량이 보충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효력은 그 효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3: 아, 보시겠어요.
0: 예.
3: 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예, 약을 단 거 썼는데 이번에 약이가 효과 빠르고 용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이 좋을 때 나도 한 많이 배달 받자 그러고
0: 예.
3: 이 우리 오빠도 지금 이거 자기도 답습했답니다. 네.
0: 남성분들이 효과는 더 잘 봅니다. 이야기.
3: 예.
0: 예.
3: 그래. 오빠가 내 같이 이거 좀 많이 배달 받자고.
0: 남성분들 쓰면은 그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또 성욕 감퇴증이 있던 분들, 그것까지 싹 해결 보는 약입니다.
3: 아, 그것이 말이지.
0: 네.
3: 저 오빠도 옆에서 방송 듣기만 자기도 사겠다. 미용 좋아합니다.
0: 그렇죠.
3: 예.
0: 예.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3: 예.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치료 잘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이 건네보시 하나는 순지 여전 적힌 시간을 했습니다.
0: 예.
4: 그래.

0: 처음엔 농수부도 심해갖고 병역 함께가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해. 예. 머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어쨌든 증상이 많았습니다.
1: 예.
0: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드니까 예. 이거 어쩌고다 아픈 게 없었을 텐데.
1: 노소가 점점 심하게 오죠. 내시가 예. 들면서.
0: 선생님 강의 듣고 그때 이야기 제기했다고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과 운영하고 이야기 싸다 먹기 시작한 게 이제 며칠껏 먹으니까 지금 내 이 귀에서 소리 나거나 또 통에 이게 해결되니까 사람 살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세상 만사가 귀찮고 예. 또 그게 아프기만 하니까 어지럽고 이, 에, 예. 이런 분들 이 이야기가 좀 즉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여 보시오하니까 예, 완고성 두통, 완고성 실면증, 어지럼증 직접적으로 효과보는 이야기입니다.
0: 맞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제가 써보니까 딱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하도 이야기 좋으니까 뭐 좋아진 이것저것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도 좋으니까 오늘 좀 더 사서 먹으려고.
1: 다른 약은 몰라도 이 약은 예, 장기적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뭐 대뇌뿐만 아니라 골가병, 비뇨기계통, 진리병, 심장병, 뇌경색 후유증, 간염 아주 좋은 약입니다.
0: 예, 오늘 그런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 수고로 많이 하십니다.
1: 예.
3: 예, 저는 예, 이전에 젊어서부터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늘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숨 좀 움직여도 숨이 차고 침침하고
1: 네.
3: 어떤 때는 예, 누워 받아도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래 막 또 일어나 앉아서 가슴 두 줄에도 보고 예,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약방에 가서 예, 대더라고 약을 싸먹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느 예. 이런 애 들어서니까나 예. 더구나 힘들어서
1: 그렇죠. 예. 점점 병이 더 심해질래이란 예. 말입니다.
3: 그리고 또 예. 혈압도 또 올라가고 할까나 정말 예. 이런 무식한 말로 예. 어떤 나이 드니까나 예. 보여오므로 올까봐 무섭고 예. 이 병이 또 영 제일 못을 돼
1: 맞습니다.
3: 예. 아 그래서 이, 저, 건예보신 안에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예, 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도 이, 풍내도 영 그렇게 좋고, 예, 이렇다니까나, 내가 이거 문들구막에 살아도 올드하게 살다 가야 되지, 생각하고, 예, 이 약을 예, 선택해서, 그거는 순지 오랍니다.
1: 중풍 후유증이란 게 다 이 대뇌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운동장애도 오고, 언어장애도 오는 거란 말입니다.
3: 그러게 말입니다.
1: 예, 이 뇌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그게 예. 빨리 낫습니다.
3: 그래서 그 병이 와서 이때까지 가면 좋겠는데
1: 생각대로
3: 예. 그래서 이거 미리 예방하고 얼떨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 약을 선택해서 저는 저 7달 넘었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예, 그렇게 오래 쓰고 볼까요? 날마다 예, 점점 더 좋아지고 예,
1: 맞습니다.
3: 답답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없을까 예, 살 것 같습니다.
1: 말도 어리버리하던 사람들 춤을 자꾸 흘리던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고 땡해서 어떻게 말하면 좀 어리버리하던 예. 사람들 똘똘해집니다.
3: 예. 그래 내가도 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별로 조금 예, 똘똘해진 것 같더랍니다.
1: 진짜 그렇게 똘똘해지고 정신하고 힘이 납니다.
3: 그리고 또 예, 나이 많으니까 나 콩팥이 나빠 그런지 또 소리 자꾸 어째서나 이
1: 맞습니다. 그게 다 한 대 연결되어 있는 배란 말입니다. 예.
3: 그래서 어머 몸이 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이랬던 게 지금이
2: 네.
3: 나이 편해서
2: 그래요. 시간이 다 되십시오.
1: 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0: 황지 등 오색 영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광고복의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선흙의 열이라는 거는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고고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 뭐 항상 이게 맥이 그래서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2: 네.
3: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제 저 약을 재담 거라는데 싶다고 나 집에 가서 재야 할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2: 네.
3: 그러면 벌써 아니 또 내가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고 완전히 그 버릇에 끼다만.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어쨌든 내 마음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 이 혹시 하지만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마음이다만. 그래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다가 이야기를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2: 네, 치료 잘하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4: 야, 그래 왜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

0: 하고 이 다리나 다 가벼웠습니다. 몸이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가 검사라가 강내나 복수 시초라대다.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염천택달해서 너네는 지금 하도씩 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나 내 동생이지.
1: 예. 예.
0: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내겼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는데
2: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싸한 점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석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외할머니입니다.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일으켜줄 이 곡을 류호광 가수가

다음 곡은 허복순 작사, 송률 작곡의 그대 나에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담긴 이 노래는 그대의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줄 겁니다. 강성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요입니다. 부부간의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긴 이 곡은 평소에 하지 못한 고마워를 노래로 표현해주는 따뜻한 곡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연은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소중하게 이어져갑니다. 김진홍 작사 최곤 작곡의 인연은 강물처럼을 들려드릴게요.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 속에는 때론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철아 작사 장남 작곡의 가끔은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와의 따뜻한 만남을 펴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 차민영 최려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필름처럼 펼쳐지는 장면 뒤로 호기심과 긴장감, 두려움과 즐거움, 기쁨 등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흘러넘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가져온 가장 큰 기념품은 냉장고 스티커나 엽서 같은 것이 아닌 추억과 또 그때 느꼈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항주의 거리와 풍경을 거닐고 서호의 풍경을 감상하며 또 서호와 어우러진 항주 미식들을 하나하나 맛보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부드러운 물바람과 달콤한 음식 향기 가득한 항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항주 도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니다. 항주는 중국 동부 절강성에 위치한 도시로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도시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강남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상업과 문예, 미식이 발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대도시들이 화려하고 빠른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항주는 속도를 늦추고 물과 산, 정원이 어우러진 느림의 미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도 고즈넉한 정원이 숨어있고 도시 곳곳에 물길이 흐르며 언제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주를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지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항주는 사계절 모두 매력이 다른 도시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복숭아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련꽃이 소호를 가득 채우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가벼운 눈이 내려서 고즈넉한 한폭의 수묵화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언제 가도 아름답지만 특히 봄과 가을의 항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 항주 여행의 핵심 바로 서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항주 여행은 사실 서호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소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호는 항주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천연 호수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넓고 잔잔한 호수 물결, 호수 주변으로 이어진 버드나무길, 정자와 다리, 삼봉우리가 어우러져서 언제 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소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사계절 다른 풍경입니다. 봄의 소호는 정말 부드러움 그 자체입니다. 호숫가 주변 벚꽃이 흩날리고 연한 연두색 버드나무 가지가 물가에 드리워집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의 소호는 더욱 몽환적인데 가는 비가 호수 위에 내려 안개가 자욱하게 감돌아 마치 신선의 세계 같은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름의 소호는 련꽃 낙원입니다. 넓은 호수 가득 붉고 하얀 련꽃이 만개하고 련잎이 푸르게 펼쳐져 시원한 여름 풍경을 선사합니다. 여름 저녁 소호 산책길을 걷다 보면 련꽃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와서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가을의 소호는 고즈넉하고 품이 있는 풍경입니다. 호수 주변 단풍나무가 붉고 노랗게 물들고 가을바람에 잎이 흩날리며 조용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잔잔한 소호물이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지는 풍경 느낌을 들게 해줍니다. 겨울의 소호는 또 다른 고즈넉한 매력이 있습니다. 가벼운 눈이 내리면 호수 주변 나무와 다리, 정자에 하얀 눈이 쌓여서 깨끗하고 조용한 수묵화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소호의 대표 명소인 단교는 겨울 눈 풍경이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겠습니다. 소호에는 유명한 소호 십경이라는 대표 풍경이 있는데 계절별, 시간별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맑은 호수 풍경을 보고 저녁에는 호수 주변 조명이 켜지며 또 몽환 야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걷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곳이 바로 항주 소호입니다.

자, 이어서 항주 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주는 강남 요리의 대표 도시로 담백하고 깔끔하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가 특징입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매력인 항주 요리. 소호의 물과 산에서 자란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더욱 특별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항주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 바로 항주 소롱포입니다. 송나라 남송 시기부터 항주 거리에서 사랑받아온 전통 딤섬으로 지금은 항주 여행을 오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대나무 찜통에 쪄내는 작은 고기 만두인데요. 정통 항주 소롱포는 얇고 탄력이 있는 밀가루 껍질에 손으로 주름을 잡아 만드는데 한 개에 18개 이상의 주름을 잡아서 꽃처럼 예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 나오는 소롱포는 껍질이 반투명할 정도로 얇아서 안쪽에 고기와 국물이 비쳐 보일 정도입니다. 먹을 때는 요령이 있는데 젓가락으로 살살 집어서 접시에 내려놓고 한쪽에 작게 구멍을 낸 뒤 뜨거운 국물을 먼저 마시고 식초에 찍어 먹는 것이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입에 물면 뜨거운 국물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맛은 짭짤하면서도 살짝 단맛이 돌고 고기의 고소한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아침 식사로도 아주 좋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따뜻한 콩국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주 시내 오래된 음식점에 가면 갓 쪄낸 소롱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찜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고기 향기가 가득한 소롱포 한 접시야말로 항주 서민의 맛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음식은 동파육입니다. 항주 미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메뉴가 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 대문학자 소동파가 항주에서 벼슬을 하며 만들었다는 전설이 깃든 음식으로 지금까지 100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항주 전통 요리입니다. 두툼한 삼겹살을 간장과 설탕, 향신료로 천천히 푹 삶아낸 동파육은 겉은 윤기 있게 붉은 빛을 띠고 속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입에 넣으면 전혀 기름지지 않고 달콤 짭짤한 맛이 조화롭고 고기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느끼하지 않고 은은한 향이 남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항주 현지 식당에서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서호 초오입니다. 초오를 이용한 항주 전통 요리로 담백하고

상큼한 맛이 특징입니다. 소초의 비결은 바로 신선함과 상큼한 소스입니다. 초를 익힌 후 식초와 설탕, 간장으로 만든 특제 소스를 끼얹어서 만듭니다. 생선살은 부드럽고 소스는 새콤달콤해서 전혀 비릿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남 특유의 담백하고 섬세한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항주 오리고기입니다. 오리를 이용한 요리로 항주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상 미식입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손질한 오리를 각종 한약재와 향신료로 천천히 푹 삶아내면 고기살이 매우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배어듭니다. 짭짤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오리 특유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서 한번 맛보면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항주의 대표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평소 식사나 외식 때 자주 찾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네, 황주는 화려한 볼거리만 가진 도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한 입 한 입 음식을 맛보다 보면 행복이 느껴지는 따뜻한 도시입니다. 소호의 잔잔한 물결과 가는 바람,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담백하고 섬세한 항주 미식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항주는 필요한 여행지가 돼 보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호 풍경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항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직접 항주에 가셔서 사계절 아름다운 서호 풍경을 눈에 담고 또 천년의 역사를 담은 항주 미식을 직접 맛보시면서 이 부드러운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커피향처럼 은은합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과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늘 머무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사태만입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여 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이제 필요한다요. 평소 식사 습관, 목욕하는 습관, 이렇게 늘 하는 일들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리는 평온함 뒤에는요, 민족의 위난 속에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야기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의 발견 코너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뭐 예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새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옷을 입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되고 또 뭐 체중계 수치도 점점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주부님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몸 관리 무척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차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량을 먹어도 몸이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호르몬 변화인데요. 중년 이후에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지방이 엉덩이나 또 허벅지보다 또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또 일상에서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뱃살이 늘어나는 큰 이유랍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곤 하죠. 네, 밥을 굶거나 또 탄수화물을 아예 끓는,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요,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잠시 체중이 내려가도 금방 또 요요 현상이 찾아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너무 큰 고통 없이 일상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뱃살을 관리하고 자기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건강 영양 매체 이피스 나떼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기 쉬운 식사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뱃살 관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점이라면요, 억지로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식과 또 폭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너무 적게 먹고 또 배고픔을 오래 참다 보면 저녁 시간이나 또 간식 시간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주부님들은요, 이 가족들에게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 끼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챙겨주십시오. 단백질은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막아주기도 하죠. 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살찐다고 생각을 하고 밥, 고구마 등을 극도로 제한을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너무 빡빡하게 줄이다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빵, 과자 같은 달고 고칼로리 음식이 갑자기 땡겨서 폭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지 말고 또 적당량 섭취해주는 편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좋다고 그래요. 식사 사이 또 배고픔이 느껴질 때는요, 크릭 요구르트, 과일, 삶은 다갈, 소량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어 배고픔을 미리 달래면은 정식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끼 식단의 반은 남새로 채워주는 것이 규칙이랍니다. 반찬이 네 가지라면요, 두 가지는 나물과 채소로 준비를 하고요. 스테이크나 고기 요리를 밥상에 올릴 때는 고기량과 비슷한 분량의 샐러드를 함께 올리는 식입니다. 식탁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은 배는 충분히 부르지만은 총 칼로리는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 욕구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종류별로 과일과 남새를 다양하게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햇살을 빼려면요, 식단에서 무엇을 줄일 것인가 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무엇을 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먼저 오이를 자주 챙겨주세요.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또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B6, C2가 풍부해서 노화를 막아주고요, 또 심정과 두뇌의 건강에 도움을 가져다주며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도 아주 좋습니다. 네. 시금치 같은 입냄새도 마찬가지로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매일 식단이 포만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저항성 성분, 예, 그렇죠. 전분 식품을 적절히 복용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 전분은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지만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를 최대 90%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분은요, 초장에서 소화되지 않고요,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가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허리 주변에 쌓인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견과류, 씨앗류, 콩류,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모든 식사법은 뭐 특별한 다이어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평소 식탁에서 조금만 바꿔서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욕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매일 샤워하면서 또 피로를 풀어주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적인 목욕 습관 때문에 심각한 피질환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주부님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린 여사는 오랫동안 반복적인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누런 가래가 끓고 또 심할 때는 각혈까지 나타나고 했는데요. 3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 병세를 억제했지만 1년 뒤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찾아보니 의외로 매일 샤워할 때 작은 습관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니녀사는 매번 목욕을 할 때 먼저 물을 틀어 욕실 안에 김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뒤에 들어가서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 달린 샤워 헤드는 무려 11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리뇨사는요, 마이코박테리움 암이암, 즉 이 세분지간균 감염으로 인한 피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균은요, 따뜻하고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한다고 해요. 오래된 샤워 헤드 안은 바로 이 기운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됐습니다. 샤워 물을 틀면 물방울 안에 섞인 기운이 물 한 개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피로 흡입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당부에 따르면요, 샤워 헤드 안에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함량은요, 수돗물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며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은 샤워 헤드는 세균이 가득한 세균의 호화 아파트라고도 할 수가 있대요. 이 기운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반복적인 기침과 가래, 흉부 답답함과 흉통, 발열, 전신 무기력, 또 림프 종대, 관절 통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라면요, 피조직이 손상이 되고 호흡에도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부님들은요, 사전에 예방을 잘해야 되겠죠. 샤워 헤드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오랜 시간 교체하지 않았다면요, 교체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는요, 잠시 물을 흘려보낸 뒤 들어가는 습관을 길들여 주시고 욕실은 목욕 후 환기를 잘 시켜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목욕인 만큼 작은 관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겠죠.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 또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곳곳에는요, 영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항일전쟁에 몸을 바친 대만령 가족의 이야기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령은 1871년에 태어났으며 본정은 산동성 뢰주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대시 가문은 온 식구가 관동으로 와서 도나 일대에 정착했습니다. 몇 대에 걸쳐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대만령의 때에 이르러서 대시 가문은 도나 일대에서 이름난 부호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민족의 위기가 동북대지에 덮쳐오자 대만령에게 있어서 몇 대에 걸쳐 모아온 재산은 전혀 다른 무기로 다가왔습니다. 1932년 2월 길림성 방위군 27대여 676단 3령 영장 왕덕림은 중국 공산당의 도움 아래 중국 국민 구국군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전보를 발표해서 각계 민중이 단결하여 항의할 것을 호소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대만령은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가산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하고 또 총기를 구입하여 특별한 부대인 대가군을 조직해서 구국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가군의 핵심은 그의 형제와 아들 등 50여 명의 일가족이었고요. 여기에 같은 마을 청장년 200여 명이 더해졌습니다. 대가군은 정식으로 구국군 제5영으로 편성이 되고 대만령이 영장을 맡았습니다. 한 지역의 부호이자 향신이였던 대만령이 항일 구국군 영장으로의 변신을 한 가문의 운명이 국가 민족의 운명과 깊이 결합됐음을 보여줍니다. 부대는 곧바로 흥룡강성 령안현 일대로 이동을 했고요. 대만령이 이끄는 대가군은 경박호 련안전 등 중요한 전투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일제와 괴뢰군의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적들은요, 이 대가족이 머무는 사하연에 들이닥쳐 집을 지키던 가족과 또 가정부를 총검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대만령의 손녀 대소운의 회상에 의하면 일제와 괴뢰군은 대가족에게 모든 이 가옥과 세계의 큰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고요. 큰 불이 꼬박 사흘 낮밤을 탔다고 합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지만은 대시 가문의 항전 결심은 불길 속에서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1933년 1월 일제와 괴뢰군이 구국군 총사령부를 압박을 하자 왕덕림은 소련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대만령을 찾아서 함께 가서 실력을 보존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대만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살아서도 중국인이고 죽었어도 결코 이국 땅을 밟지 않겠다. 후퇴를 거부한 대만령은요, 온 가족과 독립형 전사들을 이끌고 주부 중위 조직한 소령반 반일 동맹군의 합류를 잡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재편성이 돼서 당의 지도 아래 장백산 밀림 속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전의 깃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부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사하연 일대에 잠입을 하여 군량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항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한간의 밀고로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고 영영하게 기생이 됐습니다.

명의 희생은 대시 자제들의 투쟁 의지를 극지 못했습니다. 당의 양상 아래 대만령의 여섯째 아들 대극정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8년 8월 불과 22세 대극정은 13명의 전우를 이끌고 조단산자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200여 명의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적들과 대치하던 중에 그는 장렬히 희생이 됐습니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대가군은 200여 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만령의 형제와 아들들을 포함을 하여 한 집안의 8, 10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중국 항일사에서 보기 드문 비장한 항전사를 남겼습니다. 대만령의 아들 대극근은 1935년 동령 돌파전투에서 다리에 중상을 입고 상첩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고, 대극금은 부대 후퇴 후 어모하다 희생이 됐으며, 대극진은 전투 중에 총상을 입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만령의 동생 대완춘, 사촌 동생 대완주와 대완발, 둘째 사위 매점산, 동서 로장평, 셋째 며느리 임씨, 여섯째 며느리 채씨까지 모두 항일 전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가문이 어떤 담당을 할 수가 있는지, 민족 존망의 시기에 수참한 평범한 중국 자네들이 얼마나 장대한 힘을 모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대만령 가문이 생명과 선율로 남긴 장렬한 답입니다. 한 집안 8, 10사 호윤지기가 천지를 증가합니다. 발밑에 이 뜨거운 흙 도는 영혼이 잊지 않을 것이고, 위대하고 불굴의 민족도 이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중년 뱃살 관리, 식사법, 목욕 습관, 속 숨겨진 건강 위험, 그리고 항일 영웅 대만양의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잘 다듬어도 우리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가 또 지금 누리는 평온한 삶이 영웅들의 희생으로 이어졌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은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처럼 스승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많은 인생 천리를 담은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각자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202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희곡집으로 처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됐습니다. 밤은 노래한다, 겨울, 잠 등 세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밤은 노래한다에서는 시리에 빠진 작가와 헤어지기를 오랫동안 망설이는 아내가 결혼의 곤경 속에서 침묵과 붕괴에 빠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에서는 출장을 간 남자가 주동적인 여자를 만나 오해로 불륜 관계를 시작하고 결국 그 여자가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에서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쌍의 부부가 시간의 교차 속에서 얻은 비슷한 결말을 보여주면서 일상 속의 소외감과 질식감을 제시합니다. 포세는 간결한 언어, 인물의 침묵과 정서의 억압을 통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인물 간의 심리와 관계의 틈을 섬세하게 드러내며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남겨줍니다. 다음은 상속파란 책입니다. 99년생 몽골족 작가 도란이 쓴 상속파는 그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나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생각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생활이란 이런 무관심은 일종 무선 힘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이 어느새 연이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마법 같은 현실주의 기법으로 주인공 나와 죽은 외삼촌과의 12번의 만남을 단원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평론가 양경상은 도란의 작품을 두고 변신기라고 불릴 수 있으며 카프카 기질보다는 대체적으로 오비

이웃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정도로 우리의 열독 상식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필 끝에서 자연은 가장 높은 존재처럼 보이며 사람과 물건은 서로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 불분명한 경계의 삶과 죽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의 소설적 상상력은 자유분방하며 그가 쓴 세계는 뜨겁지만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폭력적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작가 유디트 헬만이 쓴 소설 집에 있다입니다. 한 여인이 이전의 생활을 포기하고 북쪽의 바다가 오두막으로 이사를 가 새로운 생활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닿지 못한 곳에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자는 이 시대와 관련된 그 무엇을 잘 포착했습니다. 바로 집과 뿌리, 기억과 믿음, 떠나는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집에 있다의 반대편은 집을 떠나다입니다. 소설의 시작에는 젊은 내가 일자리를 얻어 집을 떠날 수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필봉이 몇십 년 후로 바뀌면서 눈에 띄는 사실은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줄곧 도달하지 못한 먼 곳과 삶에 대한 동경이 무질서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혹시 귀속지로 대체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설의 본질은 사람이 자신의 안식과 귀속을 영원히 찾는 것입니다.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도망치게 쉽게 만들지만 그것 역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간 딸 앤에 대한 느낌처럼 사람은 표류하는 작은 배이며 항상 자신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사의 탄생입니다. 여의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비록 전문적인 직함으로 불리지 않지만 일찍부터 의료 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들은 약초사, 치료사를 겸한 사제, 현자, 무당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책이 집중하는 것은 근대 이후 진정한 의미의 여의사 탄생입니다. 저자는 전문적인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방대한 역사 자료를 수집해 엘리자베스 블랙웰, 엘리자베스 게럿, 소피아 잭스, 블레이크라는 세 명의 개척자가 어떻게 험난한 전문 의사길을 걸었는지 재현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은 생동감 넘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며 책장 한 줄 한 줄에 인물들의 성장 곡선이 비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성별 서사와 과학적 전문성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와 싸우는가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볼스카의 작가 레시아드 카포히친스키의 태양의 그림자는 독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독특한 아프리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마치 세계가 탄생한 초기와 같은 절정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부족, 민족, 문화, 세력이 얽힌 거친 바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카포히친스키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계적 기사에 뛰어난 창작력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그 시기에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칼라니테의 작품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무렵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칼라니테.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록입니다. 36,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의사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칼라니테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 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분명할 거다. 석 달이라면 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리라.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리라.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내 담당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최고점 의사로서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의사 출혈을 앞두고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한테서 사경을 헤맵니다. 결국 딸 케이디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칼라니티는 청소년기 문학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에 매혹됐고 문학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 칼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집니다. 신경외과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 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 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몇 달 더 연명하는 대가로 말을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발작을 멈추려고 하다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된다면 당신의 아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나온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죽음을 강렬하게 자각하면서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죽어가는 대신 계속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티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가요?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납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입니다. 칼라니티의 이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됐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9월 첫 달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돈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돈의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이런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두뇌의 힘을 높여야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이 향상됩니다. 두뇌력을 높이는 핵심은 뇌를 계속 혹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뇌 영양제보다 식단과 수면, 운동, 학습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메트로 등의 자료를 토대로 두뇌의 힘을 높이는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건강한 식사입니다. 두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B11은 생선,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되고 치아에도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우유나 달걀 등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뇌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데 달걀, 우유, 생선, 육류 등에는 우리 몸이 글루타티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테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남새와 과일, 호두 등 견과류도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설탕에 대한 욕구 줄이기입니다. 뇌의 특정 신경세포는 몸 안의 당분 수치가 치솟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들 신경세포는 구조와 모습을 빠르게 바꾸어 제2형 당뇨병 등 전반적인 대사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대사 변화에 대해 세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뇌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 등 영양소를 이용해 아데노신3이란 형태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따라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운동을 일정 기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량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코르티솔 등 호르몬은 수면 부족에 따른 혼란에 매우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명상을 하고 숙면을 취하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뇌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큼 불필요한 주의력 소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습이나 일을 할 때는 25분에서 50분을 집중하고 5분에서 10분을 휴식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건강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빠르게 걷기처럼 심박수를 어느 정도 높이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남새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와 씨앗류, 생선,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과 과도한 당, 소금, 포화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에 좋을까요?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와 신경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뇌 건강이 나쁠까요? 지속적이고 심한 스트레스는 수면, 기분, 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독서, 글쓰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은 인지 기능을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두뇌 게임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회적 교류는 인지적, 정서적 자극을 제공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것은 모두 짐의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변화는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저하가 일상 생활을 방해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만성적인 수면 부족, 지나치게 불균형한 식사,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병 등을 피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식단이라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재료로 꼽힙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어떤 음식에 곁들이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병 위험을 줄입니다. 국제학술지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 두 스푼 약 7g을 먹었더니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폐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당 급상승을 막고 체중 조절도 돕습니다. 식사 전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축적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인 올리브유와 특히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도입니다. 여름철 식탁에서 주목받는 도마도는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이롭습니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도마도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률이 높아집니다.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프라이팬을 쓰지 않고도 간단한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마도와 양파를 잘게 썬 다음 올리브유 한두 스푼, 소금과 후추 약간을 넣으면 샐러드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소량 추가해도 좋습니다. 두부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염증 제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올리브유는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부 반모는 84칼로리로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을 비롯한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염증 억제, 체중 조절 등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속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지방 덕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 풍부한 남사의 영양소 흡수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리브유와 케일, 당근, 브로콜리 등도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남사에는 비타민 A, E, K 등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과 브로콜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남사는 생으로 섭취하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남사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등의 체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풍미도 살아나 조리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공룡홍군 장정승리 90주년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굳센 신념으로 위대한 행보를 이어간 장정의 용사들을 기립니다.
1: 장정의 길은 험난한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식량 부족으로 풀과 나무 껍질로 배를 달래야 했고 적군의 끊임없는 추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0: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사를 넘어야 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지를 지나야 했으며 거센 급류를 헤치고 건너야 했습니다.
1: 자연의 험난함과 전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웅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0: 우리는 그들이 남긴 장정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팔자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0: 생명으로 조국의 매 한치 땅을 지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선열들에게 가장 숭고한

0: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정따라 돈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부부 사이는 추나 추덕 보내드립니다. 부부 사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속됩니다. 처음 사랑에 빠져 설렘을 느끼는 봄 같은 시기, 열정과 애정을 나누는 여름 같은 시기, 안정된 감정과 리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지탱하는 가을 같은 시기,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단단해지는 겨울 같은 시기를 거치며 부부관계는 유지되겠죠. 한철호 조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혼자 걷는 밤거리, 발걸음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지난날의 추억,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처럼 오늘의 고단함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생각이 흐르는 그 거리. 이어서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속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하나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웃을 때나 곁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강화 안려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민요풍의 가요입니다. 연변의 마음을 담은 가요. 김철학 허출림 작사, 허출림 작곡의 장백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래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종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그 뒤에 숨은 진정한 이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부할 때 문제 정답만 달달 외우지 말고 그 속의 원리를 깨우치면 비슷한 여러 문제를 척척 해결할 수가 있죠. 친구들과 지낼 때에도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오늘은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면 관련된 여러 일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작은 단서나 실마리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헤아리는 법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제일 고운 꽃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하나를 부르면 열을 짚는다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이 속담은 하나만 말해줘도 열 가지를 알아맞힌다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를 알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까지 척척 헤아릴 정도로 매우 경우가 바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풀이의 한 가지 원리만 알려주셨는데 그 원리를 응용해서 비슷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바입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만 제대로 깨우치면 비슷한 문제들을 일일이 새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공부할 때 단순히 정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을 기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평소 호기심을 품고 배운 지식을 다양하게 응용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이런 슬기로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수제비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국수 만들기도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 일에 기본 실력을 제대로 갖추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일도 금방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도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제비 못하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서 기본 자세를 제대로 익힌 친구라면 다른 종목의 운동 실력도 빨리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갖춘 실력은 비슷한 다른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시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렵지 않고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보아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부터 그 친구가 다른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해낼 것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모습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작은 모습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소중한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성예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이처통 빨처통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관건적인 한 개의 구멍이 통하면 백 개의 구멍이 자연히 다 통한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한 가지에 정통하면 그와 료사한 것에 부딪혀도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또 이파통, 완파통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핵심 원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한 과목의 공부 방법을 제대로 터득한다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그 방법을 응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제대로 터득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헤매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위시풍향, 이草시水流 라는 속담을 볼게요. 깃털 하나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고 불 한 포기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현상이나 아주 작은 사물에서도 큰 흐름과 변화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한 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힘입니다. 원이 지시라는 성구를 볼게요. 들을 문, 한, 일, 알, 지, 열, 십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안다라는 말인데요. 배운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반응이 빠르며 아주 총명하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또 원이지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설명 한마디를 듣고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스스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파로 이 성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明见万里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밝을 명, 볼, 견, 일만, 만, 마을, 리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만리 밖까지 똑똑히 내다본다 라는 말인데요. 사물의 이치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앞일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리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멀리 보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明见万里, 이 성구가 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선생님 휴식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연관된 여러 가지 일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작은 단서나 실마리를 보고도 전체 흐름을 헤아리는 법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이치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면 여러 상황에 응용할 수 있게 돼서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 바른말 이쁜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인가요? 배움길에 넘쳐나는 정열인가요? 앞산에도 뒷산에도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맘도 빨갛게 물이 든다네. 부모 사랑 담고 닮은 사랑인가요? 햇님 웃음 담고 닮은 웃음인가요? 변강 가을 수놓으며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

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위 정수, 조위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 알려드립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어제 뒤를 이어서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중의전업을 졸업한 말이죠. 중의선생인데 졸업한 뒤끝에 연길시 요양원하고 연변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이다시피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뇌혈관계통질병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리부치에 그리고 고혈압, 저혈압에 그리고 중풍으로 일으키는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우리 일요일한테 이야기되면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많은 말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애병 극성이라고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 위염에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전폐성 위염, 밀환성 위염에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급성 만성의 결장염, 변비 설사에 담낭염, 만성 간염 이러한 말죠. 소화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아울러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큰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감기에 걸리게 되면 맞아요.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기침으로 고생하는데 특히는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고 가래감 없이 성하고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병증을 일으키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천식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인후염 치료에서 지금 소문

놓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놈에 걸린 다음에 말이죠. 몇 달씩 말이죠. 목이 간질간질하고, 목이 아파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0: 한이라 합니다. 하늘나에 도둑 도자를 쓰는데 어째서 도둑 도자를 쓰는가 하게 되면 밤에 말이죠. 예. 예, 환자분들이 잠이 든 다음에 땀이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1: 가만히 난다고.
0: 예.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면 말이죠. 예. 야, 적삼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말이죠. 몹시 젖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가서 또 한이라 하는데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전립선염에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또 소변을 볼 때 말이죠. 몹시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각종 유형이 말이죠. 노인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노년성 질병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준악한 혈이 주사료법하고 중약료법을 말이죠. 결합해서 노인 중노년들이 잘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얘기됩니다. 최근에 제가 려야란데 이야기 되면 76세 되는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가 말이죠. 평소에 말이죠. 아주 활달한 분인데 노래를 하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말이죠. 종합병원에서 절제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말이죠. 늘상 목이 간질거리고 심지어는 아파나고 이분이 노래를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목소리가 자주 쉰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말이죠. 진찰을 받았는데 사실 말해서 큰 효험을 보지 못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문인천아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2: 네. 저는 어제 항상 감기 오게 되면 뭡니까? 이 목이 딱 아래 딱 걸리면 소리,
0: 예.
2: 가랑가랑 하고 소리, 숨이 차고 소리,
0: 예.
2: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0: 예.
2: 그리고 소리, 밥맛이도 뚝 떨어지고, 맥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소리, 저 뭐니 뭡니까? 그 귀태 중에 박창호 주민들과 청약 먹었습니다.
0: 예, 예.
2: 예. 그 청약은 뭔 게, 예. 뭡니까? 밥맛이도 떨어지고, 그 막, 아래 목에 서서 가랑가랑 하고서 그러던 게, 예, 그것도 좀, 예, 많이 좋아지고, 예.
0: 예.
2: 그러고서, 예.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럴 때도 어째 그렇게 다 숨이 차고,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2: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서로 또 한 번 좀, 저녁 한 번 더 좀 먹으려고 됩니다.
0: 예, 예. 중약에서 놓고 보게 되면, 폐장이라든가에 비장이라든가에 이러한 말이죠. 장기의 공능이 약화되게 되면 가래가 성하고에 목이 간질간질하고에 또 밥맛이 떨어지고에 이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첨약을 쓰신 것이 잘했습니다.
2: 그리고 왜 메스겁단 말입니다.
0: 예, 비위장 공능이 또 맞물기지 못하고만요. 예.
2: 아, 그러면 그것도 메스겁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아, 혹시 그래서 뭐 예, 뭐 조사도 맞고 뭐 링겔 수화도 맞고 많이 맞았어요.
0: 그 링겔 맞았을 때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예. 중약을 넣어 오당육부의 공능을 조절해줘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세요.
2: 예, 그래, 모든 말한 게, 그래도 중위가 비하라 해가지고.
0: 그렇죠. 예, 예. 참 잘하셨습니다.
2: 그래서 모두 민계 주사 맞은 거는 맹물이 들어가는 거 한 가지라면.
0: 예, 딱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예. 예.
2: 그래서, 예, 박창화 중년대 가서 약 썼지. 한 번 더 좀 먹으려고 그래요.
0: 예, 치료 효과를 건거히 하도록 합시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아, 그냥.
2: 맞습니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2: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요즘 들어서 어째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허벅지 쪽에 발목까지 시리나고 저리고 아파가지고
0: 예.
3: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예. 원장 선생님 점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서 많이 낯설었습니다.
0: 예, 예.
3: 굉장히 요즘 날씨가 이렇게 좀

0: 사지니까 그런 돈
1: 맞습니다.
0: 다시 깨버려가지고 예. 예. 한번 좀 예약 다시 쓰려고 예. 예약 부탁드립니다. 예.
1: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게 연하의 선즈후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허리에 말이죠. 예, 우리 선천지번인 콩팥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 날씨가 사지기 되면 콩팥의 양기가 말이죠.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증세가 발생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냥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하다가 볼게요.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예.
3: 제가 전번 주에 그 병병 그좀 심과 그 유피스에 와가지고
1: 예.
3: 약 예 그 약도 바르고 또 약 대준 거 약도 먹어보고 한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예 김주임 보였습니까?
3: 예예 김주임이 배웠습니다.
1: 예예 예.
3: 그래서 오늘의 예약 한번 더 했더니 가서 약 좀 더 떼고 한 번 더. 예. 바르고 효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이게 소버짐이라 예. 하는데 하늘로 예. 유피제는 한데
3: 예, 예, 예,
1: 피부과
3: 예.
1: 질병에서 진단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아이디는 이런 병입니다.
3: 예, 예. 예. 많은 병원 되겠는데
1: 맞습니다. 예, 그래 치료 효과가 좋을 때 우리 근질하도록 예. 합시다. 예, 노력해서 예, 예. 예.
3: 옛날에 그 껍질도 떨어지고 이러던 게
1: 맞습니다.
3: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예. 예. 오늘 좀 예약하자.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오십시오. 예, 예,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 저는 저 좀 그 이 소화계통에 위도 아프고 좀 어떤 때 음식을 잘못 먹으면 하여튼 이 장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 많습니다. 저는 나이 좀 있어 그런지 보상도
1: 예, 예.
4: 많이 하고 병원도 아예 댕긴 게 아닙니다. 여러 병원도 많이 댕기고 약도 많이 쓰는데
1: 예.
4: 올 들어서 저 지금 영 아예 좋습니다. 그래 내가 들은 뒤에 하면 동의 될 듯 말하는 게 그 길대병원에 찾아가 보라고 그러고 내가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것 좀 알아봤습니다.
1: 예, 예.
4: 그 길대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 뭐 하여튼 이 소화계통하고 위에
1: 예, 선물 났습니다. 예, 예, 예.
4: 이래서 좀 오늘이 그 의사를 좀 한번 볼까 하고 이랬는데 어떤지요, 마.
1: 완전히 됩니다. 예, 연계 예, 이미 시켰습니다. 네. 예, 그냥 예, 오도록 합시다. 예,
4: 예, 예. 그렇게 합시다. 네, 예.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저 예, 9월 말일에 그 최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예, 병 보인 적이 있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5: 예, 손발이 저리고 밤이면 발이 시려서 다시 못하겠더라 말입니다.
1: 예, 양기가 부족하구만. 예, 예.
5: 예, 예. 한 개를 좀 치료를 받고,
1: 예.
5: 손발이 저런 건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침 맞았습니까?
5: 예, 예, 침 맞았습니다.
1: 예, 예,
5: 예. 예, 그래서 10월에 국경절 지나자 한 개로 정도 치료받을까 해서 예, 연기 부탁드립니다.
1: 예, 시름 넣으시오. 이미 예. 연기시켰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이 무릎이 너무도 층결 오르내리는 게 아파서 그,
1: 예.
6: 그 길태병원에 그 최영미 선생 있잖아요.
1: 예, 있습니다. 예.
6: 예,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침 맞은 게 많이 나았었어요.
1: 그렇죠. 그분이 40년이나 예. 침을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났습니다.
6: 예.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도록 하세요.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6: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6: 수고하세요.
2: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피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7: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응당합니다. 예.
7: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7: 이렇게 정의 그 수원자의 심장병 잘 합니까?
1: 예.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 질병을. 예.
7: 뱀비를 놓고.
1: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예. 첨약도 쓰고, 예. 예. 또, 댄디를 맞을 필요 있으면 또 점적주사도 놓고, 또 친구를 결합할 필요 있으면 친구도 해드립니다.
7: 난 지금, 예. 아침에.
1: 예.
7: 이, 조금만 움직이면 심장이 좀 답답한다.
1: 예. 심전도를 해봤습니까?
7: 아예 해봤습니다.
1: 예예. 예. 그 저

0: 수건자에
1: 예.
0: 이래 저 환자가 오시면 진맥을 해보게 되면 알깁니다. 어떤 종아인가. 예?
1: 그래 댄디도 맞고 첨약수 칠까 하네 그랬다.
0: 예. 그냥 오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1: 예. 예. 수고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그 저는 그 박영도 교수님 오셔서 바랍니까.
0: 예. 출근하는데 무슨 정황입니까.
3: 아. 네. 지금 그 전결성염이라고 그 진단 받아가지고.
0: 예.
3: 그러니까 그 그분께 그 뭐가 종양은 한 두어 번 썼는데 많이 좀 나았지만은 아직도 좀 더 써보려고 합니다.
0: 예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아, 50년이라는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전립선염 치료에 조예가 예. 깊습니다. 예.
3: 예. 뭐 저리고 그래서 소변도 잘 잡고 이래서.
0: 예. 예.
3: 그래서 약 먹는데 효과 좋습니다. 예. 좀 어떻게 더 건강하게 되겠는지.
0: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분 치료를 예. 받으면. 예.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박윤덕 교수님 오세요.
0: 예. 예. 이분은 오전만 예. 문진하길래. 예.
3: 예. 예.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기립혈병은 강철수 선생님의 환가예요.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네, 저번에 허리 아파서
0: 예.
4: 네,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한 100부씩 걸고 있어요.
0: 예, 좋은 소식이에요. 예,
4: 이름 못 나던 게 그만 저리까지
0: 그렇죠.
4: 있다 하는데
0: 예.
4: 어떻게든 계속 허리 아프니까
0: 예.
4: 눈도 맞고 또 저번에 다리 쥐어 올라온다 했지.
0: 예, 예.
4: 어제는 어떻게 쥐어 올라오는지
0: 예.
4: 나가면 어떠겠어요.
0: 예. 그 고의 강주임대 그 이거 정황을 해보라야 됩니다. 예. 그 첨약에다 예. 약의 좀 배비라면 그 쥐어 올라오는 게 잘 가라앉습니다.
4: 그리고 위도 좋지 않아서 저번에 첨약을 먹었는데
0: 예.
4: 조금 밥 못 먹든지 먹을 수는 있어요.
0: 예, 더, 예, 예.
4: 예. 이렇게 잘 못 먹으니까 그래 밥 빼밖에 없어요.
0: 예, 어제는
4: 힘도 없고 예. 밥 예. 많이 먹어야 힘이 나겠는데.
0: 예, 쌀이 막 대라고 예, 연변말로 예, 예. 예. 강주님들 예. 부탁하세요. 예, 꼭 예. 치료될 겁니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5: 예, 아, 저희 그 박창호 선생님은 전번에 위가 너무 쓰리고 소화 잘 안 되고
0: 예.
5: 첨약을 두 번 쓴 게 많이 호전됐어요.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단 인사드리라고요.
0: 예,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5: 그러니까 감사하죠.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5: 가려고요.
0: 예, 그냥 오도록 합시다. 과호도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2: 네.
5: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0: 예.
6: 저 박윤덕 주임 선생님 부탁합니다.
0: 무슨 정황입니까?
6: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예.
0: 예.
6: 그리고 예, 꿈이 자꾸 오고, 예. 예. 이 머리 아프고, 영, 저기 뭡니까, 꿈이. 그것도 형 무서운 꿈이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영 불안하고 예,
0: 예, 예.
6: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한번 약 썼는데 영 효과가 오늘 예. 예약하자고 예.
0: 예.
6: 됩니까?
0: 저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6: 오전에 예. 예,
0: 이분의
6: 예.
0: 경험이 많습니다. 이 방면에 치료에 예,
6: 예. 예. 글쎄 그래서 예, 영 효과 썼습니다. 그래 예. 오늘 좀 더 써보려고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그냥 예. 오세요. 오전에
6: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0: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예, 가을을 잡아들면서, 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은, 예, 예,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낮에는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습도가 말이죠, 많이 줄어듭니다. 간소한 네. 기운이 든단 말입니다. 예. 이러면 어떻습니까? 호흡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원래 말이죠, 기초질병이 호흡도 질환이 있으면 이 질병이 말이죠, 도진의 현상이 많습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네, 예, 이따 그, 길대병원에 방수군대가 치료받는 환자인데.
2: 예.
3: 네, 그래, 지금 오늘도 예, 가서 좀 침 맞고, 약 조사했나? 주약이 경추뼈에 내게, 야, 그 침을, 그 간, 그 도토리한테 침 맞기도 하면, 간시원해.
2: 예, 네, 맞죠. 경락을 소통시키니까, 예, 환자분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예, 이 네. 경추병은 치료가 잘 아야 되는데, 예, 이 강주임이가 이 방면에, 예, 연구가 깊습니다. 그냥 오도록 하세요.
3: 효과 좋습니다.
2: 예, 네. 그렇죠. 예, 예.
3: 네.
2: 예. 오면, 네, 오시면 네. 됩니다. 예.
3: 네, 오늘 가겠습니다.
2: 예, 봐도 네. 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예, 예.
3: 예,
2: 네,
3: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스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예.
4: 예, 스님 내서, 우리 집 아저씨가 어제 불셀로 이상한 행동해서 내 지금 스님하고 문의하고서, 그래서 어느 이사 보면 되겠는가 하고 싶네.
2: 어떤 이상한 행동합니까?
4: 아이, 이래 춥다면서, 내 감기 왔는 애라면 춥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오케이 더물 빨리 마시어야지. 그랬던 게 더물 많이 나갔는데, 손이고 바르고 다 떨겨서 마이지 못해서 나는 이거 지내 떨어 물을 못 마이겠다 이랬으니까.
2: 예, 오한 현상이 있구만이에요.
4: 예, 그래서 하늘도 바르고 손이고 안 닿아서 덜덜덜덜덜 떨어서 물을 마이고 막 내 주물고 주고 그러고 얘 지내 힘들어 제비로 했더라. 나는 지 둥배를 달라고.
2: 예.
4: 그 둥배를 하나 잡수가 조금 진정하는데.
2: 예.
4: 그 지금도 춥단다. 추우면 지금도 그저 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찌는가 하면 선생님 이 손끝에 그 발끝에 오롤한 게 이상한 감각이 있다며 이래 되니까.
2: 예예, 기혈이 통하지 못하죠. 예예. 예. 그 그러더라 합시다. 이러한 병증은 그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의 선생님들 아주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그럼 그럽시다. 에, 예. 오늘 지금 소개를 좀 있지 않습니까? 박창호 선생님 찾으세요.
4: 예, 근데 선생님 내 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 옛날에 출근할 때 40대에
2: 예.
4: 이렇게 심장 아니 뭐 관심병이라고 진단받고에
2: 예.
4: 40대 후반에 만 야돌빈도 그때에 이 흉모염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50대 초반에 중풍도 슥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게 급하게 서리 서의 치료를 하고 또 중위 치료까지 그때 다 했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2: 예.
4: 무사했습니다. 그런 게 이런 증상 있을까? 지내 무서워서 그래 이런 병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잘합니까?
2: 이야 50년은 이사질했는데 간단합니다. 그는 예
4: 간단합니다.
2: 예예 예, 그냥 오세요. 예.
4: 나 무서워 죽을 뻔했어.
2: 예예 예.
4: 예예
2: 예,
4: 예.
2: 오늘 오전에 오세요. 예, 해결해 예, 드리겠습니다. 예예
4: 예. 예.
2: 예. 예
4: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오한으로 예. 고생하고
1: 네,
2: 예
1: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2: 그러니까 이 호흡도 질환이가 이 가을에 잘 발생하는데 호흡도를 할 경우에는 하나는 상징적으로 상호흡도가 있고 하호흡도가 있습니다. 상호흡도에는 말이죠. 비즈의 코라든가 비두라든가의 인후라든가 인고관의 회염 이러한 부분으로 조성되었고요. 하호흡도를 하게 되면 말이죠. 기관이라든가 기관지라든가 폐로 조성되는데 이 말이죠. 가을에 건조한 기운에 말이죠. 또 냉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하지 않습니까? 냉기가 괴롭해서 우리 인체에 말이죠. 영향을 주는데

0: 특히 호흡도 영향이 말이죠. 가장 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염이 잘 인기되고 비두염이 잘 인기됩니다. 예. 원래 말이죠. 예, 기초질병이 만성비염이라든가 비두염이 있는 분들은 말이죠. 이런 질병이 또 도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인후염이 잘 인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목이 간질간질하고 예, 마르고 예, 아프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초질병이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가을에 꼭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조금만 말이죠. 예,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런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 다시 말이죠. 재발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말이죠. 예, 성한데 이 가을의 기운은 말이죠. 예, 전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우리 인체에 말이죠. 병을 일으키는 기운을 갖다 말이죠. 중요하게서는 시에치의 사기라 합니다. 예. 이 사기가 가을에는 말이죠. 주약에 쪼에 간주하던 조째인데 조사가 말이죠. 이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지선아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2: 예. 전에 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줄이 붙이면서 몇 발짝 꿇고도 안고 이렇게 여기 힘들게 살다가 교차 중에 지내서 강철수 선생님 치료를 받고서 중약 먹고 점약 먹은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0: 예예예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그래, 저걸 신경 예, 있는 같은데요.
2: 예, 그래서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한다.
0: 예예 예, 자골신경통이 잘 치료가 해야 되는데 이 강철수 선생은 점약에다 예,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도록 예, 하십시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난 위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의사 대하시면 좋겠는데
0: 에이,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3: 위가 밥 먹으면 계속 아파요.
0: 예, 쓰려납니까?
3: 예.
0: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지금 맨바로 예, 소개를 하고 있는 분이 소화계통질병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선생입니다. 박창호 예. 선생을 찾으세요.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흑룡강 두상에 걸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개를 보도 왕이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 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오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전규릉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삼삼오오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집단 전규릉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 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 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님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급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 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방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켠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청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 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에

0: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 달했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축 결과 현재 동굽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야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북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천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결과 도문에서 적십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결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통상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집안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일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보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 종합보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 중개 플러스 분류 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 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 인수, 육로 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DIR 운송은 77개의 체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DIR 로선을 개통을 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창구 회전 효율이 두려시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 종합보세구는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춘에서는 동산구 동건봉사를 지속

0: 제도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 하며 보세 종계, 다국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무역 안정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다국무역 발전에 병목 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지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 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용정의 만무 사과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용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배 당분 축적과 북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배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만무 사과배 재배 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챗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의 용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용정 사과배 특색 우시를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글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용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0: 영결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공농길림용화 화력발전 주도관망 검수의 만재를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이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제 당위 정부의 열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러,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0: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소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두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 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여론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저온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를 제외하는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 처리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겠고 낮에 도나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4, 5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등 재정부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청국과 함께 주민주택구매대출 리자 보조 정책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첫주택의 절대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가정에 새로 구입하는 중소형, 비교적 낮은 가격의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민 가정에 대해 리자 보조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에는 새로 발급된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사용해 첫 주택을 구매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대출의 치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것입니다. 그중 첫주택의 인정은 현행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신축주택뿐만 아니라 중고주택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구매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15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최대 100만 원이며 재정 부문은 연간 1%포인트의 리자 보조를 제공합니다. 현재 첫주택 상업성 개인주택대출 금리 수준에 따르면 이는 금리를 3분의 1을 낮추는 것에 해당하며 리자 보조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주민 가정이 가까운 곳에서 대출을 받고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은 규정에 따라 주민주택구매대출 리자보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자는 정상적인 신용대출 절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에 은행의 리자보조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수건하면 됩니다. 은행은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달마다 리자를 받을 때 해당 리자 보조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차감하게 됩니다.

0: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난방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열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생방송실에는 연결시 집중열공급 책임요한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임께서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연결시 집중열공급 책임요한회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열공급을 시작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주임과 함께 열공급 설비에 관련된 안전상식 등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열공급과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주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최주임을 저희 방송실에 모셨는데요. 먼저 올해 연결시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열공급 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 예, 우리 그 열공급 구역은 제일 동쪽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서쪽 조양천 구역까지고, 예, 북쪽으로 놓고 말하면 북대시장 이남, 예, 네.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부터 시작하면 불하통강, 예, 이 북쪽 이 구역이 약 20만 호의 이 주민들을 상대하여서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랫동안 집중열공급위원회사에서는 앞당겨서 열공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어제 뉴스를 네. 확인했는데요. 역시 어김없이 열공급을 미리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 20부터 다음에 4월 20까지 우리가 열공급 기간입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연길시 당위 그 정부적 요구에 따라서 올해 열공급도 10월 13일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이미 연속 몇 년 동안이라고 했죠?
1: 한 15년.
0: 아, 네. 그렇게 됐군요. 네. 오래되었군요. 역시 네. 올해도 이 열공급에 대한 기대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방금 어제부터 이 열공급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현재 연길시에는 이 연길시 집중열공급회사의 영업대청이 총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구체적인 위치와 관련된 이 자문 전화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 그 회사 구역이 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세 개 영업대청이 있고 조양천부 열공급 구간에는 또 임시대청을 마련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그 동쪽현부터 예, 알려드리죠. 예,
0: 네.
1: 동쪽현에는 그 왕통쇼주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거기 가시면 1층

0: 영업대청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간판에.
1: 네. 네.
0: 그리고 그 연서 쪽에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신조야원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주정부의 서쪽편에 신조야원 2층에 보시면 예, 영업대청이 마련되어 있고 예,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새 체육장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의회 위원 자원
1: 네.
0: 예, 거기 난취에도 영업대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영천 구간에 있는 그 임시대청이 그 위치는 조영천 위생소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조영천 위생소 서쪽 그 길 쪽에 보시면 또 우정저금소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우정저금소 들어가시면 그 우리 영업직원이 거기서 또 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혹시 관련된 자문 전화가 있을까요?
0: 네, 이 우리 동쪽부터 시작하여서 조영천까지 시작하여서 모든 이 구역의 주민들,
1: 네,
0: 약 아까 20만 허위 주민들이라고 네. 하셨습니까?
1: 네, 네.
0: 2500124.
1: 네.
0: 예, 우리 회사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그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1: 네네.
0: 예, 2500124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자문전화는 예. 통일된 자문전화군요.
0: 네, 예, 통일되었습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이미 열공급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열공급을 그 전에 중단하셨던 분들이 열공급을 시작한 와중에 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0: 예, 회복은 예, 가능합니다.
1: 네.
0: 하지만 또 그 또 열 공급 기간 중이다 보니 안전 운행을 또 이거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에만이 예, 복구가 가능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어떤 예, 조건들이 있을까요?
0: 첫째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예, 이 관망 도관이가 복구 가능하는지 이것도 아, 보셔야 됩니다.
1: 네, 원래는 자른 상태이죠.
0: 네, 도관이가 잘린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 공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관에 물도 들어오고 예, 압력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예, 현장에 가서 안전이 안전 보장을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예, 또 이거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네네.
0: 또 미납금이가 또 있는 상황은 또 예, 바로 밤 미납금을 다 체결하시고
1: 예, 네.
0: 완납하시고 체납 요금을 예,
1: 네네네
0: 예, 그 이런 조건에 해당돼야만이 또 복구가 됩니다.
1: 아,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관련 회복 수속은 어떻게 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모든 각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예,
1: 네.
0: 이렇게 영업대청에 오실 때 신분증하고 예, 부동산 증명서 우리가
1: 네.
0: 흔히 말하는 황조라고 하죠.
1: 네.
0: 예, 지참하시고 저희 영업대청에 오셔서 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1: 네.
0: 현금이든
1: 네.
0: 예, 위챗 예, 그리고 알리페이,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이신 생활교费,
1: 네.
0: 그리고 지부보 생활교费,
1: 네.
0: 들어가셔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각 구역의 그 주민들이 통지단을, 매년마다 통지단을 받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 통지단 위쪽에,
1: 네.
0: 구역이 그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1: 아,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쪽 부근에 있는 주민들 통지단을 보시게 되면
1: 네.
0: 예, 거기 우리 회사 지중공로주 예, 지중공로지단 有限公司라고 적혀 있는
1: 네네.
0: 주민들은 온라인을 내실 때
1: 네.
0: 예,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통지단
1: 네.
0: 위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1: 네.
0: 예를 들어서 서쪽에 연대 부근 쪽 혹은 우리 발전구역의 주민들께서 통지단을
1: 네.
0: 받았을 때는 우회 연시 연소 열공급 회사라고 적혀져
1: 아,
0: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럴 때는 온라인에서 그 통지단에 적혀 있는 그 회사 이름을 꼭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서부 쪽
1: 네.
0: 시부. 시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하다시피 그 새 체육장
1: 네네.
0: 부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1: 네.
0: 그 통지단 위에 입력하신 게가 서부 열 공급 회사라고
1: 네.
0: 적혀져 있습니다.
1: 네네네.
0: 예,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불하실 때 꼭 그 회사 이름을 예, 입력하셔야만이 예, 또 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예.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비용도 또.

0: 기부라는 방식도 더 다양하고 그러면 방금 이 신분증 그리고
1: 부동산
0: 증명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이 그 집주인이 직접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까?
1: 대리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복사본도 가져오셔도 되시고 네. 그리고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도 가져오셔도 다 되지만 네네. 우리가 위에서 신분증하고 부동산 이 증명서를 요구하시는지 네네. 어떤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0: 네네. 네.
1: 왜냐하면 문건에도 이거 요구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네. 이게 열공기관이 안전운행이
0: 네.
1: 예, 아주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항상 요구하시는 게 집주인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0: 아,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1: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집주 신분증 꼭 지니고 예, 지참하셔서 오셔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0: 아, 네, 예. 그렇군요. 안전을 고려한 이런 예. 이유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첫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저기 위치는
0: 네.
2: 여기 그 개발군데
0: 네.
2: 우리 그 집중요인구가 그리 멀지 않는데 근데 어디 저 일공급 시작했다니까 원래 치부하는 게 좋아서
0: 네네.
2: 아, 어쩌나고 전 도사고들이
0: 네네.
2: 근데 아, 저 아이스크사고 그 한 가지입니다. 저 어찌까 좀 시간이 걸리는지.
0: 아, 네. 열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도관이 뭐 열공급을 시작한 것을 못 느끼겠다 이 말씀이시죠?
2: 예, 예, 예.
1: 네. 아, 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왜냐하면 어제 금방 또 우리가 시작하였고 그리고 네. 이게 또 순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순환 시간 한 기다려 보시고 그냥 네. 그 온도가 올라 안 가실 때는 또 이 공기가 또 예, 있는 상황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예, 아니면 그냥 우리 그 고객센터에 250014에 전화 네. 주문하셔서 우리 그 직원이
0: 네.
1: 예, 최대한 빨리 가서 또 뭐 상황을 점검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혹시 예.
0: 네.
1: 예. 만약 남겨 주셔 가지고
2: 전화 진답니까?
1: 네. 2500 네, 2500
2: 2500
1: 114
2: 114
1: 네.
2: 예, 감사합니다. 네,
1: 네.
2: 제가 지금 아영우
0: 네.
2: 좀 기다려 보지 뭐. 예.
0: 네.
2: 그래 기다려 보다 아영우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 감사합니다.
0: 아, 네. 역시 어제 지금 열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은 도관이 저도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쯤이면 이 도관이 조금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1: 아, 이게 보통의 순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0: 네네.
1: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우리가 열공급 시작하여서 인사도 네. 예, 따뜻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
1: 예,
0: 전용길시 그 구역을 네. 돌아야 되기
1: 예,
0: 때문에
1: 순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0: 네.
1: 예, 지금 또 그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 조종하거나 또 공기 빼기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예, 관도의 물
0: 네.
1: 흐름이 또 차단되어서
0: 네,
1: 그게 불균형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날 정도 기다려 보셨다가
0: 네.
1: 예, 아직도 우리 집이 차갑거나
0: 네.
1: 그럴 때는 우리 그 고객센터 잠은 전화를 이용하셔서 예.

0: 기간은 한데 아까도 그 한 거의 연길 시당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한 15년은 항상 앞당겨서 열공급 시작되었던 거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제부터죠. 10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아, 온도도 또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설비의 온도도.
0: 네.
1: 뭐 한꺼번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0: 순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매년 열공급 비용의 일부를 우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0: 아, 일반적으로 최저 생활보장 가구 분들께서 난방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여기서 또 그 관련 증명서 D보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D보증을 지참하셔가지고 해당 시추나 민정부서에 가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1: 아, 손해 증이 있어도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0: 꼭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당 서취하고 꼭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친 후 심사를 거친 후 거기 그 저희 회사에 오셔서 또 아래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이 저희가 보면 열공급 비용과 관련한 사기 사건들도 또 매년 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아, 네, 있습니다. 최근 또 그 난방비, 대납 우대 등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뭐 대납을 하셔서 우대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또 난방비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우리 정규적인 영업 대청이나 공식 지정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난방비를 납부하시고 사적인 대납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아, 대신 뭐 납부를 해주면 뭐 어느 정도 싸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그 공식 그 고객센터 있지 않습니까? 2500-124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방금 이 열공급을 비용을 저희가 그 휴대폰 그리고 영업대청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은행은 어떻습니까?
0: 은행은 건설은행하고 연길시내 건설은행하고 우정서금 다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열공급이 시작하면서 이 보관이 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여기에서는 이런 분들은 집안의 어떤 부분들을 잘 둘러보는 것이 좋을까요?
0: 난방 초기에 물이 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 집안 내에 배관 연결부라든지 밸브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멀이라고 하죠. 그 현상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파멀이가 개방 상태인지 어떤 가구 우리가 방문하여서 집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밸브 상태가 잠긴 상태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아예 열공급 그 배관을 열지 않았군요.
0: 배관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배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배관이 위에 그 쪽잘기가 있잖아요. 그게가 그 수평으로 있을 때는 도관과 수평으로 있으면 개방 상태고 수직으로 있으면 그게 잠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그 밸브 상태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혹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꼭 먼저 있잖아 집안 내에 그 메인 밸브를 있잖아 중파물 있잖습니까 꼭 잠그시고 그리고 우리 그 고객센터에 꼭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께서 접수해서 최대한 빨리 방문하셔서 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열공급 그 밸브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손잡이 부분이 도관과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열려져 있다. 그리고 도관과 십자로
0: 수직으로
1: 십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긴 상태다. 혹시 지금 열공급이 시작됐는데 우리 집이 왜 덥지 않을까 하는 분들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0: 그것도 꼭 방법입니다.
1: 그러면

0: 방금 열공급이 시작된 후 이 도관에 물이 새는 등 고장이 났다면 주민들은 그 250114번 맞죠?
1: 네, 맞습니다. 250114.
0: 네, 예. 그러면 뭐 더 급한 경우에는 뭐 영업대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겠죠?
1: 예, 급한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집안에 좀 화물을 닦고
0: 네.
1: 예, 해당 뭐 우회라든가
0: 네.
1: 예, 아니면 그 우리 그 열교환서가
0: 네.
1: 가까운 열교환서에 가서 예, 우리 직원을 찾아줘도
0: 네, 네, 네.
1: 다 됩니다. 예,
0: 아,
1: 최대한
0: 네.
1: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0: 네.
1: 예,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 최대한 우리가 연락하셔야니 우리가 빨리 방문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열공급이 시작됐는데 또 같은 건물이나 이 인근 세대는 난방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데 일부 집만 실내 온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예, 이런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가 또 해당 건물이 또 난방 그 관망이 아직 조정 중이거나
0: 네.
1: 예, 조정 중이거나 공기가 예,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까 말하다시피 그 물 흐름이 막혔거나
0: 네.
1: 이로 인해서 수료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먼저 예, 복도에 있는 그 배기 밸브를 또 확인하시고
0: 네.
1: 예, 그리고 확인하셔서 다른 집계 옆집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옆집에 그 도가도 살펴보시고
0: 네네.
1: 예. 그리고 안 되면 우리 그 고객센터에 또 연락하셔서
0: 네.
1: 우리가 그 방문하셔서 빼기와 그 공기 빼기와
0: 예, 네.
1: 그 또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꼭 고객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예, 도움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아, 네. 지금 방송실에서는 영결시 집중 열공급 요한 책임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임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최주임과 함께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 도관의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의 공기나 물을 빼는데 또 자주 빼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적절히
0: 네.
1: 적당히 공기를 빼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러나 또 예, 배관 내에는 또 뜨거운 물을
0: 네.
1: 대량으로 빼내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물을 많이 빼면
0: 네.
1: 전체 우리 그 난방 시스템의 이 압력이 또 떨어져서 예, 작업뿐만 아니라 예, 전체 단지의 난방 효과에 또 심각한 영향을 또 미침으로 예,
0: 네.
1: 예, 주민께서는 또 함부로 물을 빼주시는 데 대해서
0: 네.
1: 좀 예, 그런
0: 주의를
1: 주의해 예.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예,
1: 왜냐하면 이거 한 집에서 또 이렇게 뺐다고 하고 우리가 구역이 크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예, 구역이 큰 구역에서 한두 집 아니고 여러 집이 다 동시에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무조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열공급 도관을 청결하면 이 열공급지를 높이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그 내부에 있는 그 물대라고 하죠.
0: 네.
1: 그 물대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
0: 네.
1: 우리가 그 열전달 그 효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실내 온도에도 실내 온도 높이는데도 예, 많이 영향을 주고
0: 네.
1: 예,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이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0: 네.
1: 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 네.
1: 예,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이 또 방문하셔서 기술적 지도를 해 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0: 네.
1: 예, 250114 공익센터
0: 네.
1: 많이 네. 이용해 주시죠.
0: 네. 네. 올해 이 열공급 기간 주택 실내 온도 표준이 조금 변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1: 네.
0: 어떻게 변했습니까?
1: 지금은 난방의 그 질이 최고, 질이 그 제거와의 효율을
0: 네.
1: 증대해가지고 실내 온도 22도를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하는 데 의해서
0: 네.
1: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로 인해서 22도를 이거 보장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0: 우리가 안전 운행에
1: 네.
0: 예, 또 키도 철저히 보장하고
1: 예, 네.
0: 날씨 변화에 따라서 난방 온도와 공급량을 또 예,
1: 네.
0: 또 적시리 또 보장하는데 또 많이 예,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하여금 우리가 올해는 예, 앞으로도 관망 점검이라든가 관광
1: 네.
0: 检查라든가
1: 네, 네.
0: 예, 우리가 그 주민 방문을 또 더욱이 더 강화하여서
1: 네.
0: 예, 또 실내 온도 22도에 도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현재 이 열 공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열 공급 중단 수속을 할 수 있습니까?
0: 중단 수속은 우리가 10월 10까지입니다.
1: 10월 10 이미 지났군요.
0: 네, 네.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선전할 때도
1: 네.
0: 예, 그 열 공급 우리 지식에 대해 우리가 매년마다 선전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예, 선전하실 때도 관도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1: 네.
0: 오셔서 꼭 신청하시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열 공급이 우리는 겨울에 관도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더욱이 또 뜨거운 물도 들어가시고
1: 네네.
0: 압력도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민들께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관도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오셔라고 많이
1: 네.
0: 권장하는 예, 쪽입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열 공급 중단 수속을 하려면 뭐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 열 공급은 시작돼요. 올해는 지금 열 공급 중단 수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0: 네.
1: 4월 20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4월 20이 끝난 뒤 뭐 5월 달에도 할 수 있고 6월 달에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매년 열 공급이 거의 시작될 전 9월 10월쯤에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0: 네. 매년이 우리 네. 열 공급 기간이가
1: 네.
0: 4월 20까지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4월 20까지고 우리가 그 후에 예, 시간이 다 됩니다.
1: 네.
0: 오셔서 왜냐면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또 외국 나가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외지에 또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여름에 오셔서 네. 예, 신청하셔도 됩니다.
1: 아, 네.
0: 예, 그러시면 더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또 이 중단 수속을 하려고 하면 또 그 회복 수속과 같습니다.
1: 네.
0: 예, 신분증하고
1: 네.
0: 예, 그 우리가 그 집조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집조까지 또 지참하셔가지고 대리인이면 또 대리인이 또 신분증도 가져오시고
1: 네.
0: 우리가 왜 이렇게 수속이 이렇게 꼭 요구하시는가?
1: 네.
0: 아까도 말하다시피 꼭 집주인이 알아야 되는 상황.
1: 네.
0: 예, 왜냐하면 이게가 그 안전에
1: 네.
0: 예,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집주인이 승낙하는지 승낙 안
1: 네.
0: 하는지
1: 네.
0: 예, 여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1: 네.
0: 예, 꼭 지니고 오셔라고 많이 권장하는 예, 상황입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열 공급 중단에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예, 열 공급 중단은 매년마다 예, 임시 중단이 있고
1: 네.
0: 영구 중단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실내에서도 또 중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1: 네.
0: 우리가 그 분후라고 하죠. 예, 분후가 안 된 로동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분후가 안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내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실내에서 끊인 분들은 매년마다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1: 아,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집에 방문하셔서
1: 네.
0: 안전검사도 하셔야
1: 아, 네.
0: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주민들께 꼭 보장하고 싶은 것은 안전입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내 우리가 매년마다 꼭 이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예, 그러셔서 실내 주민들께서 매년마다 오시라고 권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임시 중단은 우리 신청하는 분들은 또 매년마다 오셔서 또 신청하시고 그리고 그 영구 중단
1: 네.
0: 영구 중단하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회복하실 때
1: 네.
0: 또 이 매년이 또 100분제 그 기초 열 공급 비용을 또 내셔야 됩니다.
1: 네, 네.
0: 예, 그러니까 임시 중단하고 영구 중단이 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1: 네. 네.
0: 임시 중단은 네. 한번 하시고
1: 네.
0: 매년마다
1: 네.
0: 예, 기초 난방비를 내셔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연고 중단 주민들께서는 한번 신청하시면 언제 회복하실 때
1: 네.
0: 나중에
1: 네.
0: 매년에 그 기초비를 또 모두 이렇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0: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그러면 그 관련 수석도 다를까요?
0: 관련 수석이 같습니다.
1: 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뭐 올해만 중단하겠습니다. 혹은 뭐 여러 해 앞으로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0: 아, 주민들께서 오셔서 네. 신청하실 때
1: 네.
0: 우리 회사의 직원들께서 먼저 앞에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1: 아, 네. 네,
0: 그래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 선택권을 주실 때 주민들께 자기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네.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그 네.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올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겠습니다 했던 분들은 이듬해에 꼭 다시 가셔야 되고.
0: 예, 그게니 그 실내.
1: 네.
0: 예, 실내 분들 그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실외는 상관이 없습니까?
0: 예, 실외는
1: 네.
0: 한번 관도를 이렇게 우리 끊으셨습니다.
1: 네.
0: 보팅 수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 이런 주민들 분께서는 실내 그 복도에서
1: 우리가 네.
0: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1: 아, 네.
0: 예, 안 오셔도 됩니다.
1: 아, 그냥 그렇군요. 네.
0: 매년마다
1: 네.
0: 매년마다 오셔서 돈을 내시면 됩니다.
1: 아,
0: 예, 기초
1: 네.
0: 난방비를 내시면 됩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연구를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그냥 언제 회복하실 때 오셔서 예, 수석을 밟으시면 되고.
1: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또 중단 수석에도 뭐 관련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뭐 어떤 집들은 중단 수석을 못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우리 회사에서는
1: 네.
0: 그 주민들이 오셔 갖고 신청하실
1: 네.
0: 때
1: 네.
0: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네.
0: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웃집,
1: 네.
0: 아랫집
1: 네.
0: 모두 다 상황이 이렇게 그 중지 수석이 되었을 때
1: 네.
0: 우리가 흔히 이렇게 권장합니다.
1: 네.
0: 이렇게 이러시면 아랫집이 영향을 받으시니까
1: 아, 네. 예. 알려드리는군요. 예, 그 관련된
0: 예, 우리 주민들께 모두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면으로 다 와서 중지수 하시면 이 중간집이가
1: 네.
0: 예, 온도가 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1: 네.
0: 중간집에 의해서 책임지는 상황에서
1: 네.
0: 예, 또 말씀드리고
1: 아,
0: 예,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1: 아,
0: 예. 어떻게 하여금 모든
1: 네.
0: 주민들께서
1: 네.
0: 매년 이 겨울에 따뜻한
1: 네.
0: 겨울을 보내시라고
1: 네.
0: 우리 회사에서도 항상 최대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이 약 여유 시간이 5분가량 남아있습니다. 만약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분 정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문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방송을 거의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0: 예.
1: 열공급 영업대청의 위치 그리고
0: 예.
1: 자문 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예,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을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리기죠.
1: 네.
0: 예,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동쪽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저양천 구역까지고, 예, 북쪽으로는 북대시장 이남, 예, 남쪽으로는 불화 통강, 예, 2부.
1: 네.
0: 이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모든 주민들이 2500114 우리
1: 네.
0: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입니다.
1: 네.
0: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열 공급 기간에 모든 열량 문제라든지
1: 네.
0: 모든 자문이 모두
1: 네.
0: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영업대청에는 모두 아까 말하다시피 모두 4개 구역에 모두 위치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동쪽 켄의 왕통쇼취하고 예, 연서 쪽에 신조야院
1: 네.
0: 네, 그리고 그 서부 쪽에는 그 자연
1: 네.
0: 예, 그리고 저양천에는 위생소 서쪽 켄에 예, 거기 우정점소 안에 들어가시면 방공하는 직원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또 열공급 위책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위챗 그룹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웨이신 支付宝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웨이신에 들어가셔서 송호지역费
1: 네.
0: 그리고 지후보에 들어가서 송호지역费
1: 네.
0: 하지만 아까도 중요시 또 제가 강조해야 될 것

0: 그는 그 공 냈을 때 통지단 네. 위에 위쪽에 있는 회사 이름을 보시고
1: 네.
0: 예, 그 회사 이름을 꼭 구역에 그 회사 이름을 꼭 입력하셔야만이 네. 예, 정확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이 열공급 그 고지단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금액을 내야 된다는 네. 통지단 뒷면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번호는 어떤 분들의 번호일까요?
0: 예, 우리 휴대폰의 그 통지단 위에 보시면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가 말하시면 흔히 이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예, 네. 우리 직원이 전화번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네.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납부비라든가
1: 네네.
0: 예, 난방비 납부에 관하여 질문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예, 열정책에 의해서 또 자문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예를 들어서 집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도
1: 네.
0: 예, 이 전화를 이용해 주셔서 자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경시 집중열공급 책임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인과 함께 열공급 설비와 관련된 안전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열공급 시작 시기, 열공급 면적, 열공급 회복수속,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 등 다양한 저희가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 관련된 정보들을 잘 아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 이외 시간에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한 분들은 2500114번으로 이용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